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구독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He leads me. 예수가 거느리시니 제인 선더스의 찬양이었고요. Oh, to be like thee.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먼저 보내드렸어요. Dan Jenkins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찬양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함께합니다. 주중에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로 방송되고요. 주일 이 시간에만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로 여러분께 찬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가시는 길에, 교회에서 돌아오시는 길에 이 주일 보내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 생각나시면 보내주세요. 방송 중에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는 분들 레인보우 게시판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보금송이 있어서 신청해 봅니다. 민들레님 신청하신 실로암 김인식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유동근님께서는 이번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려고 각 부서별 선생님들과 회의를 가집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밌게 뛰어놀며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준비할 때가 됐죠.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주의 성령이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어요. 이정하의 찬양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빛의 사자들이여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그대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로완 윌리엄스 교수의 영혼의 참된 자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탈북은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린 일종의 소묘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영혼의 정념들은 혼란스럽고 격렬합니다. 그렇기에 생명을 도둘 수도 있고 파괴나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죠. 예수께서는 심령의 가난, 팔복의 문을 여십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라는 가족과 아픔을 공유하며 고통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진실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면 인간이 성령이 깃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작은 배를 집어삼킬 듯 덤벼드는 온갖 유혹과 충동을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이들을 뚫고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부활의 삶은 실현됩니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공동의 삶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충성심을 지니고 연대합니다. 그 충성심이 요구하는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예수의 삶, 곧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팔복을 통해 이 세상의 문법이 아닌 주님 나라의 참된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한없이 가난할 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 예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오늘 로안 윌리엄스 교수의 영혼의 참된 자유 묵상에 이어서 예수 따라가며 동행과 주리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닥터 스티븐 뉴비와 인테그리티 뮤직 그룹 더 패밀리 라이프 워십 팀의 찬양 함께합니다. You are my all in all.

The Solid Rock,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수잔 퀸타인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You are my all in all,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닥터 스티븐 뉴비와 인테그리티 뮤직 그룹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달래님께서는 오늘도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문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3186번께서는 찬양 신청곡 함께 적어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처음 들었던 찬양팀이 갈릴리 중창단이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화음에 감동과 은혜를 받으셨었다고. 갈릴리 중창단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찬양 선교단의 그 이름 함께 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692번 매주일 교회 가는 길에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은혜의 찬양을 최고의 선곡으로 해주셔서

먼 곳에서 주일 예배 오는 분들께 그대창가 이명입니다. 들으면서 오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곡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적어주셨는데요. 변진섭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1부의 끝곡이고요. CBS 녹화뉴스 듣고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2부로 돌아올게요.

0: T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

0: 를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 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7: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5: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7: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비핵화 합의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라며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와는 전혀 다른 협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시기와 방식에 대한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혀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7개국 G7과 초청국 정상들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남서부 휴양지 에비앙 레뱅에 모여 이란 전쟁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매년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G7 확대 회담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한국 등 5개국 정상이 초청됐습니다. 특히 회의 첫날에는 이란 전쟁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가 다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과거 북미 정상회담 당시 사진을 별다른 설명 없이 SNS에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한 사진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회담장 정원을 함께 걷는 모습으로 회담 8주년 직후 공개됐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대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 EU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북한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러 군사협력 규탄과 비핵화 원칙이 담긴 공동성명이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해당 성명을 주권 침해이자 적대 행위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0: 대통령이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피렌체를 찾아 토스카나 주지사와 만나 문화, 지방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렌체 한국영화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최근 체결된 한이탈리아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을 계기로 양국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피치 미술관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대표 소장품의 한국 전시 등 문화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경찰이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5도, 습도는 61%입니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3: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4: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5: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4: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6: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7: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8: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1: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6월 9일에 시작하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9: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리컬러의 찬양 참 아름다워라. 주일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나눌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0: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먼저 들으신 곡 생명의 주여 면류관 Lead Me to Calvary 스티브 그레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신혜숙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잉그리트 두모 씨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업체 선정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잘 진행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조종님께서는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보내드릴게요.

허락하신 새 땅의 트리니티 찬송가 앨범에서 CCM 사역자들의 합창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주일 기대창가 이명입니다. 오늘 끝곡은 우루루 워십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내 마음 다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평안한 주일 보내십시오.

0: C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착한 친구여, 아버지의 유익한 훈계를 따르고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것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휘감고 스카프처럼 목에 둘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너를 안내하고 어디서 자든지 너를 지켜주며 잠에서 깨면 다음에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건전한 훈계는 횃불이고 유익한 가르침은 빛이다. 지혜의 글 잠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부터는 우리들이 사무엘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의 연장선상이에요. 사사기 후반부에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사회, 그 국가의 시스템,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해서 처벌두고 부패하고 타락했었던 그 모습이 사무엘서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음란과 탐욕을 서슴치 않고 행했었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권위를 상실한 그런 시대죠. 그래서 아버지가 엘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이 죄악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죄다 라고 그렇게 엄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영적인 권위, 아비의 훈계가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 사사기 말기의 그 영적 암흑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두 성경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과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절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했다는 거죠. 저 성경이, 저 구절이 사사기에 네 번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사사기의 그 후기에 사무엘서가 시작되는데, 사무엘 시대 때 그 시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3장 1절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상이라는 단어예요. 이상. 여러분, 이상이 영어 성경의 비전. 여러분이 그렇게도 좋아하고 한때 우리나라 2000년 접어들면서 모든 한국 교회가 비전 선언문, 비전 선언문, 비전이 뭐냐라고 물었었던 그 비전을 영어 성경에서 이상을 비전으로 얘기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맞기는 하지만 여러분, 비전으로 설명하기에는 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신비스러운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는 계시, 환상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비전은 어디에다가 쓰냐면 회사를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많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를 이상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비전보다도 뭐 인간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신비스럽고 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럼 이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이 이상이 하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 환상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영어 성경이 비전으로 얘기했죠. 앞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 매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듣지 않았다는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희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이 땅에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시대의 본질적인 비극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가 완전히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상의,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이야기하면 이상의 발음, 반대말은 일상의 일상.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상의 반대말은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음성, 영적인 세계에 관심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일상생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그런 안위에만 신경을 쓰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 그런 것에 신경 쓰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귀 닫고 눈 감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 시대가 가장 위험한 시대죠.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틴 루터는 얘기하기를 교회는 눈의 집이 아니라 귀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우상의 종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기복신앙일수록 훨씬 더 그런 것이 많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사장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사사시대와 사무엘서의 이 사사시대의 연장인 사무엘상 처음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 계시, 환상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 매몰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완전한 영적인 타락이죠. 그런 시대 가운데 사무엘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성경이 시작돼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기도. 흔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불임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무엘서의 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한 여인의 불임이라고 하는 개인사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불임이 단순하게 성경은 한 여인의 가정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건한 자손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경건한 후손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영적인 불임 상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것은 한 여인이 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기도하고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었던 그런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해요.
한나의 부림이 말하는

있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3장에 하나님께 드려졌었던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가 듣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수많은 소리들이 있죠. 길거리의 소리도 있고 여러분 수많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들도 다 우리를 보고 듣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얼마나 듣느냐. 사사기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거예요. 듣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거예요. 성경은 듣지 않는 것이 불순종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동도 바라지 못한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잘못 전하는 거죠. 사사기 시대가 바로 듣지 않는 시대여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지 않아서 자기 중심성, 자기 소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 그 항복판에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레위 자손의 혈통 중에 엘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치 이 사람이 레위 자손이어서 경건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경건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사사기 후반부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면 레위인조차들도 첩을 들 정도로 그 첩을 또 집단적으로 윤간함으로 통해서 온 사회가 음란에 가득했었을 때 그 연장선상에 그 사회적인 범죄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이 엘가나예요. 왜 그러면 이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첩이었죠. 여러분 그 첩인 분인나가 아이를 가졌다라고는 이유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나의 기도 속에 배워야 될 첫 번째 가장 귀한 교훈은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이 우리들에게도 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분인나는 늘 있습니다.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를 막 긁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늘 그 사람과 현상에 끊임없이 묵상하고 복수를 묵상하고 복수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그 인간과 환경에게 다 허비하느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제2원인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악순환, 죄의 악순환의 반복이 그런 거예요. 사사기의 끊임없는 종교, 사회, 모든 것들이 다 그 사회가 타락하고 음란해진 근본적인 것이 이유가 있는데 그 타락한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억압당하고 시대가 막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하는 그 현상들,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지금의 현상들에 대해서 막 집중하죠. 근데 그 현상은 어디에 있었냐면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이 원인을 해결해야 현상도 해결하는데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이 급급한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제2원인에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감기 증상, 고열, 기침, 몸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완화시키려고 하죠. 그건 완화시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을 현상에 집중하면 계속 반복적이 되죠. 그게 사사기의 악순환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훗날에 미스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일생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인 악순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나를 격동시킬 때 가서 복수하려고 하고 어떻게 복수할지 계획하죠.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의라는 거예요.

악의 죄를 끊임없이 나열하죠. 로마서 1장에 여러분 거기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악의가 뭔지 아세요? 내일 어떻게 복수할지를 오늘 계획하는 게 악이에요. 악의를 도모하며 악의가 가득하며 하는 게 계획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복수의 복수 우리가 늘 하는 거죠. 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너를 내일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서 완전히 밟아버릴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죠. 제2 원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한나는 분인 나에게 가서 대적하고 복수하고 발언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인생의 승부처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어디에 갔어요?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거기가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원인,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거기가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가 한나의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 첫 번째 보면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괴로웠어요. 사실이에요. 분인나가 격동시키니까 그리고 분인나가 자기를 멸시하고 자랑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인나에게 가서 쏘아붙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바카 티프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울고 또 울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울면은 감정이 정화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슬픔의 에너지를 분인나에게 가서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구나 라고 얘기할 때 이야기하죠.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드렸다 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때 통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면 안에 있는 상처, 분노, 어떤 아픔들을 그런 것들을 다 비워내고 쏟아냈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한나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12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이 길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해석되지 않아요. 그건 반복했다는 뜻도 있어요. 기도가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조지 뮬러도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도 50년 동안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2명의 친구는 금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2명은 30년, 40년 정도 기도했고 마지막 한 명은 끝까지 믿지 않았다가 그의 장례식 때 장례식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50년 동안 5명을 위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했어요.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시대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했던 시대이죠. 로마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 아픈 것에 그 고난당하는 것에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 3절 4절 5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 핍박받는 그 아픔과 서름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울며 한나처럼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때가 됐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5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떤 때예요? 그 기도가 겹겹이 쌓여서 차여졌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낼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기도가 깊어지고 오래 지속되어져야만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정화되고 우리의 상처가 정화될 때 우리의 무엇인가가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15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라고는 통했다는 거예요. 내 바닥에 있는 모든 감정들, 내 자기 중심성들, 내 상처들, 내 분노들, 내 슬픔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서 이제 완전히 비워졌다는 게 정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화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통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단계까지 가야죠. 그래서 기도는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길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어요. 기도도 계속 반복해야 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계속하고 반복해야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서 끊임없이 회피하면서 어떻게 기도가 깊어질 수 있겠어요? 기도가 깊어지고 지속적이어야 영혼이 정화되고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에도 설교할 때 이런 설교했습니다. 제가 목회자 할 때 가장 마음이 든든한 때는 어떤 때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예산이 느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제 마음이 목회 가운데 든든한 때는 어떤 때냐면 새벽 기도 때 설교하고 각자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하다가 내려오는데 여전히 오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 그때가 진짜 제일 든든해요. 뭐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그런 분들이 많으면 엄청 든든해요. 수요 오전 예배도 사실은 기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와서 기도할 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얘기하고서 마지막에 여러분 충분히 이 순서 때문에 개인 기도를 못 하셨을 텐데 충분히 기도하고 안전하게 귀가하라고 딱 얘기하면 여러분 1분 만에 99%가 다 일어섰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힘들어하는 모습. 제가 목회하면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공동체 기도를 만들어서 지금 4년 지금 6개월째 부임하고 6개월 가까이 하고 있는데 소리는 나만 내는 것 같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저는 막 광적으로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해야 또박또박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알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려야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심기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 기도는 개인 기도 때 하는 거예요. 침묵기도도 훈련을 받아야 침묵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겹겹이 쌓여 올릴 때 겹겹이 쌓여 올라갈 때 오래 기도할 때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뿌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가 정말 또 다른 위대함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기도를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내게 아들을 주면 저 분인 나의 자녀보다 더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거기에 보답하는 차원으로가 아니에요. 처음에 이의 기도는 개인의 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뜻과 만난 거예요. 자신의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보면서. 개인의 기도를 시작하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덜어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품게 된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응답하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나실인을 내가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죠. 개인의 기도가 민족의 기도로 바뀌어요. 그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그것이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
돌보시고 이렇게 시작하죠.

개인의 한스러운 기도를 할 때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되게 우리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죠. 개인적인. 만군의 여호와는 민족적인 기도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 여기에서부터 이 이후에 여러 곳에 나와요.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여인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공부할 때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여호와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처럼 똑같이 이것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거예요. 사령관이신 하나님,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개인의 부르임과 별 관계가 없죠. 왜 그래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암울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아버지, 그것이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민족을 위해서 더 크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가 함나의 기도로 유명한 사무엘상 2장 10절에도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 때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의미해요. 메시아. 메시아도 이 장엄한 단어가 성경 여기에 처음에 한 여인의 입술에서 나와요. 개인사로 기도했다가, 개인의 태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개인의 부림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는 완전히 멈춰버린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태를 여는 거룩한 민족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영적인 부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쩌면 처음 기도는 저 분인나보다, 분인나가 낳은 자식보다 더 잘난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시작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인 부림을 해결할 수 있는 나실인으로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민족적인 기도로 바뀌어요. 기도의 깊은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이 두 가지 영적인 방향성, 사무엘을 통해서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한나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듣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배우며 여러분도 실천하시길 원합니다. 개인의 기도를 하는 것이 맞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거기가 인생의 승부처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개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깊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한나처럼 여러분 정말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분노의 에너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비로소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는,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좀 더 넓고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동 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라디오 교회. 이 시간 말씀의 천영태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하며 전장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선 2030년대 중반 일본함 건조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비핵화 합의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라며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와는 전혀 다른 협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시기와 방식에 대한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혀 양측 간 입장 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7개국 G7과 초청국 정상들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남서부 휴양지 에비앙 레뱅에 모여 이란 전쟁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매년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G7 확대 회담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한국 등 5개국 정상이 초청됐습니다. 특히 첫날 회의에는 이란 전쟁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가 다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피렌체를 찾아 토스카나 주지사와 만나 문화, 지방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렌체 한국영화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최근에 체결된 한-이탈리아 영화 공동제작협정을 계기로 양국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피치 미술관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대표 소장품의 한국 전시 등 문화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미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한국 국적자 31살 김모 씨를 라오스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6년 6월 캘리포니아주 샌어제이에서 한 남성에 대한 살인을 의뢰하는 한편 2018년 9월 같은 주 웨스트민스터에서 돈 문제로 다투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호수로 도피한 김 씨는 최근 여행 서류를 문의하러 미국 대사관에 방문했다가 붙잡혀 미국으로 송환됐는데 미 수사 당국은 라오스에서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 조치가 이루어진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3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2: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1: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2: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자나깨나 항상 기억하고 싶은 말, 작은 일에 충성하라. 우리가 고심하고 힘겨워하는 일상일지라도 알고 보면 평범하고 사소한 게 대부분이니까요. 차이가 있다면 그 일을 보잘것없이 보는 사람과 작은 일도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 뿐인데요. 소소한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해낸다는 거 우린 경험상 알잖아요. 알고 보면 모두가 쉽지 않은 하루하루지만요. 각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지키면서 애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활짝 꽃피는 순간들을 늘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윤주의 랄랄라 주일엔 은혜의 찬양으로 함께해요.

0: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 아침 예배드리고 호숫가 산책하면서 들어요. 찬양 소리가 가슴 속 깊은 곳까지 맑고 시원하게 채워주네요. 9981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6월 14일 주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김윤주의 랄랄라 마지막 방송입니다. CBS 프로그램 개편으로 내일부터는 백원경 아나운서가 랄랄라 함께하고요. 저는 그대와 여는 아침 CBS 음악 FM 7시부터 9시까지 아침 프로그램으로 자리 이동합니다. 백원경 아나운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그대와 여는 아침에도 많은 관심 또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주일에는 은혜의 찬양과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찬양 신청곡과 사연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어노인팅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강찬의 하나님의 은혜에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4823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성가대 연습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주파수를 맞췄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주일, 하나님의 은혜 신청하며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고요. 함께 은혜를 나눈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네요. 6104님, 한 주 동안 사람 마음에 치여서 외로웠는데 흐르는 찬양의 가사들이 위로가 됩니다. 2017님, 가족들 교회 가고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 조용히 찬양을 듣는데 분주했던 생각들이 차분히 정돈되면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감사합니다. 주일에는 예배 오가시는 길 혹은 일찍 예배 마치고 주일 평안하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과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찬양 신청곡과 사연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 중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죠.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암송하고 싶은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삶의 끝에서 사람들이 후회하는 세 가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첫째, 한 번뿐인 인생인데 왜 열정적으로 살지 않았을까? 둘째, 왜 좀 더 사랑하며 살지 못했을까? 남편을, 아내를, 아이들을, 부모님을 보다 뜨거운 가슴으로 품어주지 못한 걸 아쉬워하는 거죠. 좀 더 사랑을 표현하고 자주 만나고 함께 했더라면 후회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왜 감사하며 살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도 크다고 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말로 해도 되고 톡이나 문자로도 되고 눈빛이나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 말 고마워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못해 삶의 끝에 이르러서야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을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기회를 쥐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보는 게 옳지 않을까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당신이 있어서 늘 정말 고맙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죠. 매일 익숙하게 나누던 인사를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헤어짐이 있다 해서 우리가 함께 쌓아올린 시간의 가치까지 작아지는 건 결코 아니죠. 오히려 잠시 거리를 두는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비록 매일 마주하던 풍경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서로를 채워주었던 향기와 따뜻한 추억들은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느낌표로 영원히 남을 테니까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각자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지켜주시길 믿어요. 함께했던 시간들의 귀함을 가슴에 품고 서로의 앞날을 향해 아낌없는 응원과 축복을 보내면 어떨까요? 무슨 일을 하든 언제 어디서든 늘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매일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아주네.

그동안 매일 같은 시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정말 소중했습니다. 함께 들었던 음악들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헤어짐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아쉽고 속상하고 서운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든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그렇게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면서 김윤주의 랄랄라 마지막 묵상 함께 했습니다. 이연수 성훈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쥐나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두 곡의 찬양 묵상에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S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0: 엘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피아 워십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들으면서 김윤주의 랄랄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는

애권경의 랄랄라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 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0: 단이 함께합니다.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1: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2: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과거 북미 정상회담 당시 사진을 별다른 설명 없이 SNS에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한 사진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회담장 정원을 함께 걷는 모습으로 회담 8주년 직후 공개됐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대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 EU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북한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북러 군사협력 규탄과 비핵화 원칙이 담긴 공동성명이 기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해당 성명을 주권 침해이자 적대 행위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가면을 벗어던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글로벌 AI 보안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막 합류한 국내 정부와 기업의 미토스 접근권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엔트로픽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외국 국적자의 미토스 등 접근을 전면 중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미토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공받아 관련 위협을 공유하는 협력체로 한국 기업과 기관도 이에 합류했지만 미국 조치로 난항이 예상되자 정부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임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오는 19일에 열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 요원 등 40여 명의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1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적발해 6,261명을 검거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 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중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이 많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9도, 습도는 51%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6: CBS
7: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

0: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문장이 100% 완벽해지려면 전제 하나가 더 필요할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요리하기를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나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겠죠?

입맛이 달아나서 통 뭘 못 먹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운 차린 음식을 뚝딱 차려내고요. 그 음식을 달게 먹는 모습을 그저 흐뭇하게 지켜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요리 솜씨와 상관없이 좋은 사람인 것만은 분명할 텐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주일에는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좋은 사람이 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6월 14일 주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랜디 반 워머의 Just When I Need You Most 였습니다. 자칫하다 보면 식사 시간을 놓치기 딱 좋은 날이 오늘 같은 주일이죠. 느지막 일어나서 여유를 부리다 보면 때를 넘기기 일순데요. 그럴 때 서툰 숨쉬지만 팔을 걷어붙이고 가족을 위해서 뚝딱뚝딱 요리해보는 것도 휴일의 재미라면 재미 아닐까요? 재료를 씻고 다듬고 익히고 기다리는 그 요리 과정을 두고 어떤 분은 기분 좋은 활기라고 표현하시던데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리했을 뿐인데 활기까지 얻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일석이조 남는 장사입니다. 주일에 함께합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5: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6: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7: 마더스테야.
0: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0: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0: 빌딩앤리치.
0: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하우징.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또 눌어붙었네.
1: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마음을 편안하게 주는 곡들이었어요. 위얼그룹의 투데이였고요. 무디 블루스의 For My Lady, 또 제임스 테일러의 핸디맨 전했습니다. 2434번으로 사진을 주셨는데요. 지수님, 저희 마당에 핀 장미와 자기야꽃을 선물로 보냅니다. 온통 연두 초록초록한 그곳에 알록달록하게 또 노랑, 빨강, 주황, 핑크, 보라 등등 꽃도 보고 지수님 해피송도 듣고요. 주말에도 출근한 우리 남편 기다리면서 함께합니다. 와, 사진 봤는데 진짜 자연에서나 보일 수 있는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이고 또 자연에서나 가능한 조화입니다. 아마 우리가 무턱대고 이런 색깔들을 마구마구 썼다면 주변에 촌스러워, 좀 어색해 이런 반응이 나왔을 텐데 자연에 어우러져 있으니까 너무나 아름답네요. 덕분에 호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14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음악 이어지고요. 피터 프램튼이에요. Show me the way.

0: 주지수의 해피송.
1: 파란파도님, 그레킨 밴드의 저 파디였고요. 제이 가이스 밴드의 센터폴드, 또 피터 프램튼의 쇼 미더웨이까지 세 곡을 이어서 전했습니다. 2255님, 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중3인 우리 아들, 얼마 전에 아빠한테 된통 혼났는데요. 공부 안 한다고요. 내년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되는데 공부는 싫어하고 축구만 좋아하고 일렉기타 연주하는 것만 계속하려고 하고 걱정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은 할 수 있을지 유유. 아 이제 좀 더운 바람?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우면은 엄마들은 방학을 생각합니다. 또 방학이 지나고 나면 금방 다음 해를 생각하는 게 우리 엄마들인데요. 근데 우리 아들 제가 보기에는 진학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또 뭐 축구나 일렉 기타 연주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병행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취미를 갖고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그 그릇이라 할까요? 그릇. 끈기나 인내가 생기고 그걸 또 다른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들도 그리고 우리 2255님도 파이팅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주일에 만나고 있고요. 이어지는 곡은 자미로콰이예요. Virtual Insanity.

적당히 가볍고 적당히 즐거운 곡들이었죠. 2412님, Brand New Habits의 Never Stop이었고요. 놀자미로 콰이의 Virtual Insanity까지 전했습니다. 6월 14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피송 신청곡 이어집니다.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

좋은 곡들 넉놓고 듣고 있습니다. 71119님 자주 놀러올게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바쁜 하루님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곡 I've been away too long 신청곡 띄웠습니다. 6월 14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 이제 1부 닫는데요. 아일 스튜어트예요. The Palace of Versailles 남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0: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AI 확산과 맞물려 지난달 국내 정보통신기술 ICT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28.9% 증가한 477억 9천만 달러로 집계돼 처음으로 3개월 연속 400억 달러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주요 품목 수출이 일제히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 기기가 핵심 성장 축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글로벌 AI 보안 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막 합류한 국내 정부와 기업의 미토스 접근권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엔트로픽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외국 국적자가 미토스 등 접근을 전면 중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미토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공받아 관련 위협을 공유하는 협력체로 한국 기업과 기관도 이에 합류했지만 미국 조치로 난항이 예상되자 정부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임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오는 19일에 열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 요원 등 40여 명의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1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적발해 6,261명을 검거했습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 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중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된 사건을 경찰이 닷새째 수사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신체 치수를 토대로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천 전체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미인정 결석자나 장기 결석자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군부대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차를 몰고 부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철문을 들이마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군사기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A씨가 부대 관계자와의 개인적 원한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세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미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한국 국적자 31살 김모 씨를 라오스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5: CBS

0: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1: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0: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1: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0: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 특별 할인 중
1: 서울 771-1932
3: 1시 5분입니다.

0: 캔디핑님 이니그마였어요. Return to Innocence. 해피송 2부로 건너왔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곡들 또 좋은 곡들 나눕니다.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신혜숙님, 마이클 부블레, 넬리 펄차도였어요. 콴도, 콴도, 콴도. 또 5037님, 터미 와이넷의 Stand By Your Man. 또 제이미 클럽의 재즈 곡이죠. 원곡은 1930년대에 나왔었던 바로 그 곡 What a Difference a Day Made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점점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서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름날의 빛이 그만큼 길어지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길어지는 낮만큼 우리의 이야기도 더 길고 짙어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인 이맘때 후끈한 열기를 식혀줄 노래 팝의 위로 밀리 아일리시의 레드가입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 가이는 겉으로 거칠고 강한 척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노래로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내가 상대를 쓰러뜨리고 유혹할 수 있는 진짜 배드가이라고 선언하는 곡이죠. 이 곡은 2020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레코드 상과 올해의 노래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는데요. 배드가이는 빌리 아일리시의 오빠 피니어스와 함께 홈 스튜디오에서 만든 곡으로 사운드는 단조롭고 미니멀하지만 속삭이는 듯한 빌리 아일리시의 보컬이 곡의 90% 이상을 끌고 가면서 인기를 모았습니다. 또 음악뿐만 아니라 강렬한 원색을 활용한 뮤직비디오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기존의 여성 팝스타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반항적인 이미지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죠. 팝의 위로 오늘은 빌리 아일리시의 Bad Guy입니다.

even.

파베미로 빌리 알리시의 Bad Guy였습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음악 더 이어집니다. 신청곡 준비했고요. 도로시님 헨슨의 음밥.

한낮을 깨우는 노래들, 오타만의 Hands Up, 또 우기님 톤센아이의 Dance Monkey, 또 도로시님 헨슨의 음밥이었습니다. 5314님 28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올해 결혼기념일에는 목표를 하나 세웠어요. 남편한테 애교 있는 목소리로 다녀오세요 등등 얘기해보려고요. 도전! 결혼 28년 차 무뚝뚝한 마누라, 이제는 변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와, 이미 마음은 애교 만점이죠. 그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다,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싶다, 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예쁩니다. 중껑 말하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오늘뿐만 아니라 쭉 이 마음 이어지고 행동으로도 나타나면 좋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9381님 마리샤 샤니아예요. 카사 미앙카.

문경 조련님, 티시노사의 눈대보이였고요. 또 4251님, 닐세다카의 You Mean Everything to Me. 또 9381님이 신청하신 마르샤 샤니아의 카사 미안카였습니다. 6월 14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피송입니다. 지르사님 남겨놓으신 곡이고요. 셀린 디온, 안드레아 부첼리가 노래합니다. The Prayer.

셀린 디온, 안드레아 부첼리, The Prayer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꽃마리님 영화 디어헌터의 OST죠. 기타 연주 존 윌리엄스의 카바티나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T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0: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비핵화 합의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라며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와는 전혀 다른 협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시기와 방식에 대한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혀 양측 간 입장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7개국 G7과 초청국 정상들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남서부 휴양지 에비앙 레뱅에 모여 이란 전쟁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합니다. 매년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G7 확대 회담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한국 등 5개국 정상이 초청됐습니다. 특히 회의 첫날에는 이란 전쟁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가 다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과거 북미 정상회담 당시 사진을 별다른 설명 없이 SNS에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한 사진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회담장 정원을 함께 걷는 모습으로 회담 8주년 직후 공개됐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대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하며 전장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선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확산과 맞물려 지난달 국내 정보통신기술 ICT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28.9% 증가한 477억 9천만 달러로 집계돼 처음으로 3개월 연속 400억 달러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주요 품목 수출이 일제히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가 핵심 성장축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미토스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글로벌 AI 보안연합체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막 합류한 국내 정부와 기업의 미토스 접근권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엔트로픽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외국 국적자의 미토스 등 접근을 전면 중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미토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공받아 관련 위협을 공유하는 협력체로 한국 기업과 기관도 이에 합류했지만 미국 조치로 인해 난항이 예상되자 정부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와 돌풍,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4도, 습도는 42%입니다. CBS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1: CBS 네가 좋아.
3: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6월 9일부터 우리 같이 배워봐요.

0: 사랑,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1: 2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손영진의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축복송으로 인사드린 지 3년하고도 한 달.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신 거 다 나누지 못했던 사연들 오늘은 1부와 2부 모두 이삭줍기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축복송 마지막 걸음 함께해 주세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 참 좋은 여행.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우리의 앞으로의 나날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대현 조찬미가 함께한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예수전도단 파송의 노래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변데렐라님 이제 차분한 목소리로 축복해 주시던 귀한 시간 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가시는 CCN 캠프 프로그램 또한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 조세임님께서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항상 은혜로운 진행에 감사드려요. 또 7361님께서 이제 서울 98.1 라디오로 CCN 캠프 함께할 수 있어서 지난번 보내주신 마늘빵도 맛나게 잘 먹었어요. 또 밤시간에도 잘 들을 것 같아요 하시며 주여 이 죄인이 신청곡도 써주셨는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무엔의 찬양 그리고 주여 이 죄인이 이 찬양은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님께서는 송탄 중앙 침례교회 전도팀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송북시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 믿게 꼭 도와주세요 하고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사연도 항상 감사하고요. 딸기 바구님께서는 성인 발레 수업 들으신다고 스트레칭도 하고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항상 근육 이완이 필요하잖아요. 편안한 스트레칭의 시간으로 쉼의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린 주여 이 죄인이 그리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신청곡은 오늘 나무엔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7488님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들어요. 밤으로 가시나요? 아 밤에도 찾아가겠습니다 하시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하루 신청곡 여정 써주셔서 한나형의 여정으로 함께할게요. 1001님께서는 찬양 듣고 있으면 감동이 와서 눈물도 나고 은혜가 많이 돼요. 저의 최애 방송이었던 축복송 너무너무 감사한 방송이었습니다. 영원한 팬이에요. 늘 함께 할게요 라고 하시며 CCM 팬프도 응원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탐남매 아빠님께서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주일에 이 찬양 꼭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There is no rain so sweet on earth라는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CCM으로 한 곡 더 Don Moen의 God is good all the time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돈 모헨의 찬양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리고 앞서 Flying Colors의 There is no name so sweet on earth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한나형 여정이었습니다. 추억님께서 늦은 시간이라 힘드실 텐데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지치지 않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이은주님도 어메 개편이라고 하셨어요. 늘 주님과 함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을 응원곡으로 써주신 분이 정말 많이 계셔서 오늘 1부 끝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아가파 워십 웨이메이커 그리고 연주곡도 함께 하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 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KBS 이루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설명하며 전장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0: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선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과거 북미 정상회담 당시 사진을 별다른 설명 없이 SNS에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한 사진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회담장 정원을 함께 걷는 모습으로 회담 8주년 직후 공개됐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대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 그룹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교전 상대방의 핵 무장 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 공조를 겨냥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며 이같이 반발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인기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경기도 교육청 교권보호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참교육은 교육부 장관 직속 가상조직 교권보호국의 감독관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을 강하게 훈육함으로써 교권을 바로 세운다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안 당선인은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가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의 신설 목적이라며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교권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갈등조정, 책임분담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의 신설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탈리아로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피렌체를 찾아 토스카나 주지사와 만나 문화지방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렌체 한국영화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최근 체결된 한 이탈리아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계기로 양국 문화 교류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1: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7: 공익광고협의회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에 듣고 계십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아!

0: 여러분 제가 함께
1: 김은영의 축복송 주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왠지 하늘에서 멋진 천국 잔치가 열릴 것만 같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사랑스러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껏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 꿈꾸게 하는 주일에 나누니까 더 메시지가 와닿는 것 같아요. 한스밴드였고요. 바람이 불 때마다 라는 곡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너무 귀여운 목소리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강명식과 남궁송옥의 헤븐 메들 역시 맨 마지막에 세상 무해한 아기의 웃음소리로 마무리되는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보내주신 여러 사연 중에 특히 오늘 이제 축복송 마지막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저를 응원해 주신 사연도 있지만 축복송에 대한 아쉬움을 또 써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라니님, CBS

개편으로 은영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축복송에 대한 아쉬움을 써주셨어요. 이상하게 먹먹하고 때론 언니 같고 때론 친구 같았던 방송, 힘들었던 지난 1년 축복송에서 들려주시던 찬양 들으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느꼈고 기도할 수 있었답니다. 은영님 늘 감사드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늘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루아흐 엘로힘님께서는 My Life is in Your Hands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곡 준비하고 있어요. 캐시 트로콜리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조세핀님께서는 은영님께서 CCN 캠프 가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새로운 느낌이겠죠? 또 친절한 목소리로 기분 좋게 잠들기를 기도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be here for you 라는 곡을 남겨봅니다 하셨는데 준비해봤습니다.

해외 CCM으로 먼저 캐시 트로콜리의 My Life is in Your Hands 그리고 마이클 W. 스미스 I'll be here for you 조세피님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프레쉬님 신청하신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한 곡 더 주가 일하시네 전해드렸는데 이 곡 역시 신청곡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순례자님께서 아쉬워요. 그래도 은영님 축복합니다. 하시며 써주셨던 곡 오늘은 김브라이언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어요. 서혜신님께서 낮 시간대마다 밭이든 집이든 어디든 은영님 찬양 채널에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임마누엘님께서는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남겨주셨어요. 김미용님 일하면서 늘 들었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믿음이 실제가 될 때 신청곡도 남겨주셨습니다. 조윤현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친정아버지 아프셨던 사연 또 집사님 사연 소개받으면서 찬양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는데 부르신 곳에서 더욱 빛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응원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신청하신 곡도 이어서 들을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비앤브리지의 찬양 이주일 이명로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마커스 워십의 찬양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부르신 곳에서 앞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히즈 윌 예수나의 치료자 비엔브리즈의 찬양 신청곡 꼬꼬무 해봤습니다. 윤스님께서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제 입사해서 1년 되었는데 직장 내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마음고생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찬양 들으며 묵상하며 은혜 많이 받았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곡 써주셨는데 자 오늘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우리 역전시키시는 주님 의지하고 기대하며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들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끝곡으로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I need you more 킴워커 찬양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부터는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또 조이포유로 김은영의 CCM 캠프로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모든 날이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맡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돌입합니다. 어제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마친 합수본은 확보 자료를 토대로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의 50%까지 줄인 경위와 관련 의사결정 과정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합수본은 또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실무자들을 조만간 불러 현장 상황을 재구성한 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주말을 맞아 다시 새를 불리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오전 10시 기준

0: 로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600여 명이 모여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위가 열흘째로 접어들자 장기 대응을 대비 중인 경찰은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개별적인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비핵화 합의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라며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와는 전혀 다른 협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시기와 방식에 대한 최종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혀 양측 간 입장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아홉 번째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해양수산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이 유조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홍해를 통과해 한국으로 항해 중입니다. 해수부는 국내 원유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인기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경기도 교육청 교권보호국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참교육은 교육부 장관 직속 가상조직 교권보호국의 감독관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을 강하게 훈육함으로써 교권을 바로 세운다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안 당선인은 학생의 등교가 설레고 교사가 존중받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가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의 신설 목적이라며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갯벌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부는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5: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빠져드는 감정을 영어로는 fall in love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사랑 한가운데로 퐁당 떨어지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사랑 말고도 그렇게 기꺼이 뛰어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결과를 알 수 없는 도전을 할 때처럼요. 이럴 땐 안전장치가 완벽해서 뛰어든다기보단 내 마음이 조금 더 커졌을 때 비로소 한 발 내딛게 되는 건데요. 용기 내어 날아오른 그 순간은 그 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다울 겁니다. 존 케이예요. 패러슈트.

0: 존 케이의 Parachute,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 Hop 하유진입니다. Fall in love 하면 사랑으로 퐁당 떨어지는 거잖아요. 푹 빠져버리는 거죠. 사랑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결과를 알 수 없는 도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팽팽팽팽 굴려서 계산하기보단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퐁당 빠져들 때 그 용기가 그 자체로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유진의 Like Hip Hop,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버섯돌이님의 신청곡 라이오넬 리치의 댄싱 온 더 실링이었고요. 박종감님께서 청해 주신 홀앤오츠의 키스 온 마이 리스트 함께 들었습니다. 0204님, 주일에는 늘 아차산 등반해요. 효진님이랑 작가님도 아차산 등반 어떠세요? 하셨는데요. 아차산이라니. 저는 아차산 하면 그 유명한 떡볶이집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와, 멋지다. 이렇게 날을 정해놓고 등산하는 거 건강에도 좋고 이 마음 건강에도 좋고 그렇지 않나요? 리프레시가 뭔가 환기도 되고 저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근데 한 번도 등산해 본 적 없는 이 초보도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등산이라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해바라기 님이 마음이 지쳐서 산책하며 걷는데요. 음악이 참 좋습니다 하셨어요. 음악에는 이런 힘이 있어요. 위로받는 것 같고 누구도 어루만져줄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살며시 다가와서 안아주는 것 같고 그죠? 저는 그게 음악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바라기님 뿐만 아니라 라이커님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에 이 음악들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셀린 디온과 클립 그리핀이 함께했어요. When I Fall in Love 이진원님 청해 주셨고요.

바네사 윌리엄스의 Right Stuff였고요. Pebbles의 Girlfriend, 조디 워틀리의 Don't You Want Me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이강영 님이 더운 여름일수록 화내지 말고 웃는 게 좋대요. 그 웃음 너무 좋습니다 하셨네요. 하하 감사합니다. 맞아요. 덥다고 짜증내서 무엇합니까? 그냥 웃는 게 좋은 거죠. 허허 웃어 넘기다 보면 또 더위도 가시고 좋은 일들이 마구마구 생기지 않을까요? 6297님은 음식 배달하면서 듣고 있어요.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해가 길어져가지고 낮에도 밝고 살짝 덥습니다. 항상 좋은 음악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가 확실히 길어졌죠. 저도 이 라이키팝 하는 시간쯤 해가지고 밖에 창밖을 보면 옛날에는 좀 이제 어둑어둑해질까 말까 이런 하늘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대낮 같아요. 환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여름인가 봅니다. 그죠? 또 라이키팝의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는 힘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좋은 음악 들려드릴게요. 비틀즈입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그리고 롤링스톤스의 As Tears Go By.

롤링스톤스의 As Tears Go By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3972님이 처음 인사 보내요. 저의 최애 방송 하유진의 라이키팝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통통 튀는 하디 목소리 좋아요 하셨는데요. 어머, 최애 방송이라는 이 표현이 아 너무 감동인데요. 감사합니다. 최애 방송, 더 많은 분들의 최애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게요. 아,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주말은 하유진의 라이키팝 2시간 동안 함께하는 거 아시죠? 1부 끝곡 보손의 One in a Million 띄워드릴게요.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우린 2부에 만나요. You

0: CBS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1: 경향신문제 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중재국인 카타르 협상단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전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갔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재국들은 3개월 이상 이어진 이란 전쟁을 끝낼 기본협정이 곧 공식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카타르는 파키스탄을 매개로 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자 새로운 중재자로 등판해 국면 전환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한 기류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확대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레바논 남부 20개 마을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뒤 대대적인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합의에 레바논 휴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온 반면 이스라엘은 레바논 내 점령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형성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 전북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일부 지역에

0: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은 오늘 저녁 9시까지 중부, 남부 지역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와 우박도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맡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돌입합니다. 어제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마친 합수부는 확보자료를 토대로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유권자의 50%까지 줄인 경위와 관련 의사결정 과정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합수부는 또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선관위 실무자들을 조만간 불러 현장 상황을 재구성한 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윗선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찰이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1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적발해 6,261명을 검거했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9도, 습도는 72%입니다. CBS 뉴스 유지수였습니다.
1: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1: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2: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마일리 사이러스의 Party in the USA, 하유진의 Like Pop 2부 열며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Like Pop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주세요.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소리 질러!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노래들이었죠. 쉐릴린의 Got to be Real이었고요. Ohio Players의 Love Rollercoaster 그리고 비지스의 You Should Be Dancing 양평땡님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님이 얼마 전에 바디용품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향이 참 좋아가지고 밤에 꿀잠 자요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향이 은근 중요하답니다. 이게 우리 기분부터 해가지고 뭔가 연쇄작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꽤나 크더라고요. 주변에서 좋은 향이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면 뭔가 일의 능률도 오르는 것 같고 괜히 같은 일을 해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기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꿀잠을 자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향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은 향수 쓰시나요? 저는 회사에 그 향수 몇 개를 놔둬요. 그래서 칙칙 뿌려요.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그러면 뭔가 이 환기가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저절로 뭔가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달까요? 아무튼 향 중요합니다. 프로코 헤럼이에요. A Whiter Shade of Pale 그리고 윤명아님의 신청곡 잭슨 브라운의 The Load Out and Stay 한번 들어보자.

아쿠아의 닥터 존스였고요. 이 노래 오랜만에 함께 듣네요. 헌트릭스의 골든이었습니다. 4723님이 이거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셨는데요. 지난 2월에 적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을 조금 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흐뭇합니다. 남편은 모르는 제 비자금이에요. 비밀이에요 하셨어요. 비밀인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비밀 지켜드릴게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좋으시겠다. 또 이런 재미 있어야죠. 그죠? Karen Annie의 Not Going Anywhere 그리고 카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 함께 들어보죠.

칼라 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 함께 들었습니다. 주말 두 시간 동안 함께한 하효진의 라이키팝, 여러분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이제 라이키팝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조지 벤슨의 Breeze In 준비했어요. 여러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5: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4: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6: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7: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8: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7: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8: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14일 주일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정치가 사람 사이까지 갈라놓는 시대인가 봅니다. SNS에 정치적 의견을 올렸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연락을 끊었다는 사연, 또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에게는 집단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른바 정치 손절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보다 정치 성향이 먼저 보이는 사회가 된 듯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마저 갈등을 풀기보단 편을 나누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더 익숙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정치는 원래 사람을 갈라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 텐데요. 지금 우리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생각은 달라도 사람까지 잃어버리는 사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CBS 첫 곡 부활의 가능성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문자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설아실님, 비 온 뒤에 하늘이 정말 맑습니다. 상쾌한 소식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정말 아까 낮에만 해도 뭐 천둥도 치고 비가 왔었는데 지금은 언제 비가 왔냐 싶을 정도로 다시 또 쨍쨍한 햇볕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커피 쿠폰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현장.
1: 토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4: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0: 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친구들아, 전남으로 유학 가자. 더불어 키우고 스스로 뭉치는 전남 농산어촌 유학.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6학년도 2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전라남도교육청.
4: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도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2: 노후의 품격, 어디에서 올까요? 정든 내 집,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지켜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설 격리가 아닌 마을의 돌봄으로 도시의 틀을 바꿉니다. 턱 없는 무장의 설계, 스마트 안전 시스템, 그리고 고령자 맞춤형 주거 개선까지. 어르신이 걷기 편한 길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4: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3: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5: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0: 현장 뉴스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소식은 이제 미국과 이란 소식인데요. 곧 이제 종전 MOU 체결할 거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 서명할 예정이다. 아예 날짜를 박았네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과의 합의가 14일 서명될 예정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 합의가 이란에 대한 핵무기 차단 장벽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란이 핵무기를 구매하거나 개발하거나 조달하지 못하게 하는 합의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때 타결됐던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는 핵무기로 가는 쉽고 아름답고 순탄한 길이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0: 본인이 추진하는 합의는 그것과는 정반대가 될 것이다 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좀 특유의 스타일 같은데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놓고 양측이 이견이 좀 있다 했었는데 지금 다 열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0: 있습니다, 정말.
1: 이게 진짜 맞나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요 양해각서 체결 날짜를 놓고도 이거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란 측의 주장이 있더라고요.
0: 네. 이란 혁명수비대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생일에 맞춰서 MOU 서명을 매듭 짓기 위해 이례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미국이 주장하는 서명 일정은 우리 협상팀을 시험하는 일이다라고도 꼬집었는데요. MOU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당장 14일에는 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미국은 합의가 임박했다라고 했는데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전히 반발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대로 실제로 미국 시간으로 14일 중에 서명이 있을지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부가 최종 승인할지가 관심사입니다.
1: 네, 막판까지 기싸움이 치열한데 진짜로 이 1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금 순방 중인데 오늘 교황청을 방문해 특별 미사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속보잖아요. 어떤 메시지 냈어요?
0: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유흥식 추기경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 됐죠.
1: 네.
0: 유흥식 추기경이 집전했던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 성 밖에 있는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렸는데요. 대통령의 연설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남북을 연결하던 통로는 닫혔고 불신과 긴장은 여전하지만 26년 전 6월 15일 그러니까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굳게 믿는다라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뭐 전단지 살포 금지라든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같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밝혔고
1: 네.
0: 그러면서 흡수 통일이나 일방적인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라면서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라고 했고요.
1: 네.
0: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미사다 보니까 이사야서 2장 4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라는 이 말씀이 온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은 그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갔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한반도 평화 관련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0: 네. 미국인 출신 교황이라서 미국 전쟁에 대해 상당히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는 편이죠.
1: 네. 지금 대통령 근데 이제 순방 중에도 SNS 계속 하고 계신데 한 번 더 지금 민주당을 겨냥해서 책임을 지금 강조하고 나선
0: 네, 사실 어제 나왔던 SNS가 참 뉴스를 많이 탔습니다. 순방 중 일정에 이제 X의 트위터에다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란 제목의 긴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은 야당은 이상과 신념을 외치고 상대를 부정하며 투쟁에 매달릴 수 있지만 여당은 장애와 방해를 뚫고 국민의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1: 네.
0: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막스 베버의 정치인론도 인용을 했는데요.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질로 대의에 대한 열정,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 사이의 균형 감각을 언급을 한 건데
1: 네.
0: 결국 이번 메시지의 핵심, 집권 여당이 투쟁의 언어가 아니라 성과와 책임의 언어로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걸로 보입니다. 지금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상이 상당히 좀 시끄러운데 이럴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 이거
1: 네.
0: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해서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막스 베버를 인용하면서 야당처럼 투쟁만 하지 말고 여당답게 성과 결과로 책임져라. 앞서 왜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비슷한 취지의 말을
0: 그쵸.
1: 했었기
0: 네.
1: 때문에 결국 이제 정청래 대표 겨냥한 거 아니에요.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근데 이런 해석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모습이네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청래 지도부를 향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사실 다수 언론들은 이미

0: 이거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지도부는 상당히 그런 해석을 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1: 네.
0: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 국회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라면서도 이 메시지를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지도부를 겨냥한다? 아, 이거는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종의 해석 투쟁인데요.
1: 네.
0: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 스스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막스 베버의 책임 정치를 말하면서 한거 아니냐라며 대통령도 여당 구성원이다. 그 메시지는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지도부보다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 운영해야 할 것인지 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했고요.
1: 네.
0: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곡해한다면 대통령의 큰 뜻을 오히려 좁히는 것이다.
1: 네.
0: 대통령을 다른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다라면서 오히려 반대파들을 겨냥을 했습니다.
1: 곽 기자가 얘기한 해석투쟁이란 말이 지금 딱 맞는 것 같은데, 조승래 사무총장 요새 좀 난감할 것 같아. 기자들 질문 되게 많이
0: 그쵸,
1: 받는데
0: 네.
1: 이걸 어떻게 이제 방어할 것인가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조승래 사무총장 발언에 힘을 싣는 최고위원들의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책임론 묻거나 사퇴하라고 하는 건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연히 당대표니까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건 맞는데 사퇴 요구는 좀 과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연일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박규환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썼는데요. 이긴 선거를 패배 심지어 참패로 둔갑시켜 놓고 책임지라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당대표 사퇴만이 아니라
1: 네.
0: 내각 총사퇴까지 해야 될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알고 집었습니다. 결국 기승전 정청래 사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지적을 했는데요. 또 연임 도전 의사도 밝히지 않은 당대표에게 공정선거를 위해 사퇴하라고 압박한다. 당원 당규를 따르면 될 일을 두고 왜 사퇴를 강요하느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1: 네.
0: 이게 당원총회로 선출된 당대표에게 할 말이냐? 대통령님 말씀대로 제발 선을 지킵시다라고 했고요.
1: 네.
0: 문정복 최고위원도 최근 비난과 비판하기 참 쉬운 일이다라면서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는 것을 국민과 당원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1: 네,
0: 했습니다.
1: 지금 요즘 민주당 최고위 회의 보면은 당권파 대 비당권파, 뭐 소위 친명 대 친청 간의 갈등, 뭐 신경전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또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0: 네. 일단 김지호 전 대변인이 SNS에 조승래 사무총장의 오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1: 네.
0: 지방선거는 정부가 치르는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이 치르는 선거라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당의 전략과 공천, 또 후보 경쟁력, 조직 운영, 선거 운동에 있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국정을 운영하고 정당은 선거를 책임지는 것이다 라면서 선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먼저 당 스스로의 전략과 판단, 공천 과정과 선거 캠페인 전반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꼬집었고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도 논평을 내고 정청래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화 실용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노력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행보는 이러한 국정 철학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직격이었고요.
1: 네.
0: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한 당대표였는지 아니면 중도 실용 외연 확장을 가로막고 갈등을 키운 선동가였는지 돌아봐야 한다라고도 꼬집었습니다.
1: 네, 지금 정치권 진짜 선거 이후에 반성보다는 이제 차기 권력을 두고 다툼이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국민의힘도 뉴스거리가 많은데 확실히 여당에 좀 뉴스가 집중되는 것 같아요.
0: 네, 최근에 어쨌든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저희도 방금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당대표를 두고서 거취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거취 문제가 워낙 좀 뉴스 조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당대표가 더 버티기 용이한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선관위 뉴스로 가볼게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했다고요.
0: 네. 압수수색을 마쳤다고 합니다. 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내부 메신저와 결제 내역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유권자 수의 50% 수준으로 줄이게 된 경위 그리고 이후 용지 부속 사태가 발생하기까지의 의사 결정 과정 또 사후 대응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합수부는 지난 11일 중앙선관위

0: 이나 설치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영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가 적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부터는 선관위 실무진 참고인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1: 네.
0: 우선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졌던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의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장 상황을 재구성한 뒤 윗선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요 실무자들 조사가 시작되면은 이제 요거 이제 인쇄 비율을 줄이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군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뭐 그 회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이 임의로 그렇죠. 결정한 거라 지금 예.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명쾌하게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주중 규모가 줄었던 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제 주말을 맞아서 다시 좀 늘어났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요, 13일 네. 밤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에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19,000명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일요일인 오늘 오전에는 그중에서 600여 명이 남아서 시위를 이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면서 재선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일부 참가자들은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주말 집회는 특히
1: 네.
0: 성조기가 등장한다거나 이런 극우단체 상징물과는 좀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가 그쵸. 있었는데
1: 네.
0: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라든가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 같은 사람들이 계속 현장에 참가자들 독려를 하면서 좀 뭐랄까요. 이 시위 집회의 주도권이 넘어갔다는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변질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0: 네, 이 때문에 네. 경찰도 장기전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 네.
0: 개표소가 있는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업무 피해 또 시위대의 짐 수색 논란 투표함 반출 문제 등이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참정권이 침해됐다 여기서 시작된 건데 또 황교안 대표나 전한길 강사 같은 사람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 본질이 좀 왜곡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이제 실권자라면서 출국 금지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고요.
0: 나경원 의원이 오늘 또 별도로 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1: 네.
0: 진짜 당장 물러나야 할 사람 또 당장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비상임위원장인 노태학 위원장보다 바로 실권자인 위철한 상임위원이다라고 썼습니다.
1: 네.
0: 특히나 위철한 상임위원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밥친구로 알려진 막역한 사이다라고도 꼬집었는데요.
1: 네.
0: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장을 지낸 인사다라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 네.
0: 즉 이재명의 밥친구 위철한의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셀프 조사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면서 조사가 아니라 자수 그리고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야당 주도 특검이 아니라면 결코 제대로 된 수사와 진상규명이 불가하다라며 이 특검 수사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1: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 측근이 실권을 잡고 선거 관리를 하면서 엉망이 됐다 이런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공세를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자꾸 청와대를 거론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0: 네, 사실은 이번에 특검을 해야 되면서 특검의 조사 대상 또 국정조사 조사 대상으로 청와대가 추가된 거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1: 네.
0: 조사무청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왜 대통령과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국조 대상으로 하자고 하느냐 그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선관위와 전혀 관계없는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이 정치적인 목적을 앞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했는데요.
1: 네.
0: 선관위는 결국 헌법상의 독립기관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규명도 선관위의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민주당은 국조와 특검 모두 열어놓고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 대상국에 대통령 책임론으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정쟁을 위한 것이다라면서 반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본조비의 It's My Life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한 주간 나온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유리사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요?
1: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말은 이한열의 이름으로 6월의 정신으로 참정권을 지키겠다. 입니다.
0: 네, 6.3 지방선거 이제 투표지 부족 사태를 놓고 이제 참정권 침해에 반발한 여론이 커졌고 지금 대학교에서도 뭐 시국 선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1: 네, 지난 6월 10일 6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서 전국 18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시국 선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한국외대 총학은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두고 단순한 물량 계산 실패가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선거관리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성균관대 총학은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새기는 우리 청년들에게 1인 1표라는 공정성이 훼손된 작금의 사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연세대 총학은 오늘 우리의 선언은 그 참정권을 다시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면서 이 학교를 다니다 1987년 6월 9일 시위 도중 숨졌던 이한열 열사를 거명했는데요. 네. 이한열의 이름으로 6월의 정신으로 참정권을 지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0: 특히 이번에 투표지 부족 사태를 놓고서는 2030 청년 세대의 반발이 생각보다 훨씬 거센 것 같아요. 공정의 가치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고 또 민주주의가 너무 익숙한 세대라 이런 건가 싶기도 한데 이 청년 세대의 걸기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1: 이번 투표지 부족에 대해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거는 세대를 초월해서 다들 많이 공감을 하시는 거거든요.
0: 네.
1: 다만 이 온도의 차이

0: 행동의 차이에서 네. 좀 2030 세대가 두드러진다는 게 있는데 이 12.3 내란 사태 때도 2030의 참여가 두드러졌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닮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닮은 거요.
0: 네, 이게 지금 청년들이 뭘 요구하고 있느냐 했을 때 이상적인 제도를 요구하거나 네. 뭘 개혁하라 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는가라고 하는 네. 그런 위기의식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안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
1: 네.
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주화된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다? 민주화되고 공정선거 정착한 줄 알았는데 투표지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경우는 이 사태가 정말 나쁜 사태지만 수습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또 지난 경험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1: 아.
0: 근데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아 이대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나빠진 세상에서 또 앞으로 더 오래 살아야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겠죠.
1: 기성세대는 또 많은 것들을 봐오면서 네. 아 이것도 뭐 언젠가 잘 되겠지 뭐 수습되겠지 이런 이제 네. 관성적인 생각이 있는데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스템이 이제 고장났다. 이런 문제의식이 좀 심각하게 있는
0: 네.
1: 것 같다.
0: 그렇습니다.
1: 올림픽공원에서 일어난 이 재선거 요구 집회에서 2030 세대 모습 이제 많이 눈에 띄고 뭐 실제 이제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근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까지 이제 섞여 있는 집회라 이거 청년층이 지금 보수화됐다 그러는데 이거 실제로 이 보수화된 걸 네.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0: 근데 올림픽 공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단일한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다도 같은 바다도 밀물때랑 썰물때의 풍경이 다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한창 시위 인파가 많고 주말에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1: 네.
0: 평일 되면은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1: 그쵸.
0: 되고 이러니까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직적으로 동원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극우 쪽에서 오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좀 약간 성향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올림픽공원 이 시위가 설령 보수적이라고 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만 놓고 이번 2030 세대에 항의 분노를 다 알 수 있는 거냐.
1: 네.
0: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대학 총학생회 선언에서도 선언문 어디에서도 정파적인 성격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세태를 살펴보면 총학생회가 정파적인 의견을 내는 순간 학생들의 빗발과 같은 항의를 받을 거예요. 오히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 총학생회 선언 이전에 개인적으로 대자보를 붙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1: 네.
0: 이거를 받아 안아갔다. 총학생회가 받아 안아갔다는 거고 이거는 이념이라든지 단파성하고는 좀 그걸 초월한
1: 네.
0: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중앙선데이하고 각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경희대학교의 신창훈 총학생회장 이런 말을 했어요. 진보 지지자 진보 정치인 혹은 보수 지지자 보수 정치인 간의 거리가 아니라 진보 지지자 보수 지지자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소통해야 한다.
1: 그러니까
0: 지금 공론장이 많이 망가졌다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 결부될 것이 아니라 이 시민들끼리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더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가도록 노력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전반적으로는 뭐 일부는 그럴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는 이 2030 세대의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분노를 정파적이나 이념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1: 저도 반성이 되는 게 이게 청년들은 이거 민주주의 기본 상식이 지켜졌 느냐를 묻는데
0: 네.
1: 저희 자꾸 이제 진보 보수 이제 기존의 문법대로만 이제 설명을 하고 분석하는 것 같다
0: 네.
1: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최근 이제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에서는 전면 재선거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데 전면 재선거 사실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뭐 이런
0: 네.
1: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0: 네, 일단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겁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전면 재선거에 대한 입장을 물었더니 찬성 44%, 반대 48%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40대에서는 56%가 반대했고요. 50대에서는 52%, 60대에서는 63%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40대, 60대까지는 반대가 많았는데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는 67%가 찬성을 했고 30대에서도 62%가 찬성을 했거든요. 일단은 이게 재선거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된 그 투표의 수 그것을 뭐 예를 들어 특정 후보에게 다 얹었더니 결과가
1: 네.
0: 바뀌더라. 그러니까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는 뭐 일부 지역도 아니고 전면 재선거라면 더더욱 법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1: 네.
0: 또 한편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재선거를 하게 됐을

0: 그때 예전에 그 투표를 했던 시민들이 똑같이 재선거에도 투표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표를 던진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1: 네.
0: 이 점에서는 재선거를 꼭 해야 국민 주권 회복인가. 이거는 재고의 여지가 있겠죠. 크죠. 근데 다만 이런 재선거 여론에 대해서 뭘 느껴야 되냐면
1: 네.
0: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
1: 어.
0: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재선거라는 요구로 표현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러면 재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우려와 분노에 대해서 응답을 한다면 전면적인 어떤 선거와 투표의 쇄신과 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는 분명하게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또 청년층이 시국 선언을 한 것을 두고서 일각에서는 너네가 진짜 민주화 투쟁을 겪어봤냐 뭐 이런 좀 냉소적인 시각도 있긴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청년층이 이렇게 다 같이 들고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문제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한번 좀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0: 네, 이게 민주화를 겪어봤던 기성세대 입장에서 오히려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허물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전에 어떤 민주화를 갈망할 때 그 절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이한열의 이름으로 참정권을 지키겠다. 청년 세대의 외침 어떤 맛인가요?
0: 네. 긴급 투입된 마늘의 맛이었다.
1: 어.
0: 네, 음식에 이제 마늘이 긴급 투입될 때가 있습니다.
1: 뭐 네.
0: 고기 잡내를 잡는다거나 해산물 비린내를 잡는다거나 할 때 이렇게 마늘이 쓰이는데
1: 네.
0: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어느덧 좀 나태하고 해이에 빠진 거 아니냐 이걸 좀 돌아보면서 이 시스템을 다 잡는 역할을 또 청년 세대가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에 선관위 선거용지 부족 사태는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 안정적이다
0: 그렇죠.
1: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딱 아 정말 나태했구나 기강회의했구나 이걸 딱 드러내준
0: 네.
1: 사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습니다.
1: 두 번째 말은요?
0: 네, 두 번째 말은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6.3 선거제 지도부 책임 문제로 지금 충돌이 일고 있는데 저는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인지 알고 있는데
0: 네.
1: 한 최고위원이 다른 최고위원에게 한 말이죠.
0: 네, 6월 1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위원이
1: 네.
0: 회의 후반부쯤에 지도부 책임론을 꺼냅니다. 현 지도부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데 다음 지도부는 총선을 준비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차라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평가를 다시 받자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지명직 최고위원인 조광한 최고위원이 역시 철없는 소리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
1: 네.
0: 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우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라뇨 항의를 하니까 조최고위원은 논쟁은 이따가 합시다. 그리고 단둘이 조용히 합시다.
1: 네.
0: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조광한 최고위원을 거드는 모습이었습니다.
1: 이게 앞서 뉴스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청년층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이거 철없는 소리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냉소적인 시각이 있었다면 사실 여기서도 이제 기성 정치인이 젊은 정치인에게 철없다 미숙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0: 네.
1: 어떻게 보면 같은 최고위원인데
0: 그렇습니다.
1: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이런
0: 네.
1: 생각이 드는데 이 조강한 최고위원의 발언 어떻게 보세요?
0: 반박을 한다고 한 건데
1: 네.
0: 논리와 근거가 없어요.
1: 그러니까 보통 우리 불리한 상황에서 너 몇
0: 네.
1: 살이야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0: 이러이러해서 그러면 안 돼 이런
1: 네.
0: 얘기는 하나도 없고 철없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인신공격 모욕이다라고
1: 네.
0: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혼잣말로나 얘기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소리를 입 밖에 꺼내는 게 더 이상하다.
1: 네.
0: 이게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야말로 그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뭐 할 거면은 그 얘기를 비공개로 하라고 하는데
1: 네.
0: 당 지도부의 거친 문제거든요. 그거를 비공개로 할 얘긴가라는 거고 비공개라는 것도 비공개 논의도 어느 정도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전략이라든지 세부 방안을 조율할 때 비공개 논의를 하는 건데
1: 네.
0: 지금 우재준 최고위원은 다른 최고위원들하고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비공개로 했을 때는 더 면박을 받고 묵살당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차라리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것이다.
1: 네.
0: 이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광한 최고위원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자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싶은 것이 이분이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어요.
1: 네,
0: 남양주
1: 네.
0: 시장을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계곡 철거 문제라든지 누가 원조다 이런 걸로 시작해서 사이가 나빠지면서 민주당을 결국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 좀 비주류 쓴소리를 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1: 네.
0: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국민의힘 주류에 더 밀착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는 거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붕괴가 되면 네. 본인

0: 송원석 원내대표랑 비슷하다는 게 중평이더라고요. 아.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하고 잘 지내지만은 않았었어요. 둘이 따로 다니기도 네. 하고 갈등설도 여러 번 있었고 불편한 기류가 없지 않았는데 그리고 정 원내대표가 경선 도중에 했던 얘기 중에 장 대표는 사퇴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불가론을 편 적이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네.
0: 그리고 많이 좀 주목받은 단어가 있는데요. 집단지성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거든요. 네. 이 얘기인즉슨 당 내에서 집단지성으로 푼다라고 하는 거는 당의 여론에 따라서 장 대표의 거취도 달라질 그쵸.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사퇴를 요구한 대안과 미래라는 모임을 정 원내대표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정점식 원내대표가 등을 돌리면 장동혁 대표는 더 궁지에 몰릴 수 있다. 편들어줄 사람이 별로 네.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장 대표가 또 버틸 만한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다 사퇴하면은 장 대표 체제도 붕괴가 되는 거지만 네. 지금 최고위원의 구성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 말고는 여기 사퇴론에 호응할 사람이 지금 안 보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의원 총회에서 당 대표를 끌어내린다거나 하는 것도 당헌당규상으로 열려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의원들 사이에서 장 대표 퇴진론이 커질 수는 있는데 네. 장 대표 입장에서는 또 평소에도 자신이 당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왔다.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또 이거를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조금 더 예측을 해보자면 네. 뭐 왜 정치권에서 흔히 쓰이는 구도가 있죠. 일반적이고 보통 사람들과 기득권의 대결 네. 뭐 이런 구도를 짜곤 하는데 장 대표나 그 지지자들도 당원 주권대 기득권 의원들 저 의원들은 기득권이야 네.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짜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이거는 또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장 대표는 계속 이제 잠시 개표소에 그렇죠. 나가던 모습이잖아요. 부정선거, 네. 재선거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생존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군중을 등에 업어보려고 네. 하는 것이죠.
1: 국민의힘도 뭐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민주당도 지금 6.3 선거 이후에 당내 갈등이 좀 본격화하는 양상인데 이렇게 된 배경과 원인 어떻게 보세요?
0: 네, 이번 선거 결과는 거대 양당 체제는 그대로 일단 두대 국민 입장에서 이걸 뒤집어 엎기는 어렵습니다만 양당을 어느 정도는 다 심판을 해줘야겠다. 네. 예, 그런 결과가 이번 6.3 선거 결과가 아니라 6.3 선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 양당 모두 심판.
0: 그렇죠. 근데 네. 구도를 무너뜨린 건 아니지만 구도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구도를 유지하는 내에서 네. 최대한 흔들어놨다. 뭐 이렇게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심에는 어떻게 정당들이 부응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쇄신이 필요한 거죠. 근데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부터 꼽아보자면 민주당은 공소취소 논란이 있겠고 네. 국민의힘은 내란옹호로 시작되는 뭐 극우라든지 음모론과의 어떤 결별이 없었다는 거 오히려 한몸이 됐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 내에서 각 당 내에서 자성 또 쇄신 이런 방안이 나오는 게 마땅한 거겠죠. 네. 근데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명대 친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에 가치나 정책이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치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국민의힘도 정책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이 극우라든지 쪽하고 결별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네. 이런 상태가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두 당 중에 한 당이라도 쇄신이 되면 네. 나머지 당에는 굉장한 자극을 줄 거다. 저쪽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둘 다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우리는 저쪽 편한테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양 당에 다 쇄신을 요구를 하는 건데 네. 역설적으로 또 다 안 되는 쪽으로 가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1: 정말 이번 표심은 좀 절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양당 모두 누가 이겼다고 얘기도 못하고 졌다고 얘기도 못하잖아요. 네. 그 민심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양당 모두 서로 저당이 못하면 우리 지지 올라간다. 요걸 좀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실제로 지금 지지 흐름은 여당이 최근에 좀 하락하는 모양새고 네. 국민의힘이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잖아요. 네. 이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한다. 국민의힘 조강한 최고위원이 우재준 최고위원을 공격하면서 한 말. 이 말은 어떤 맛이었나요?
0: 네, 튀긴 음식인데 네. 쉰 기름으로 튀겼다. 네, 요즘 정치권이 이렇게 좀 데치거나 이런 것보다는 막 확 튀겨버리잖아요. 상대가 뭘 말을 하면. 그럼 좀 맛있게 튀겨야 되는데 네. 좋은 재료로. 근데 쉰 기름으로 튀겼다.
1: 쉰 기름으로.
0: 네, 상대의 말을 즉석에서 튀긴답시고 쉰 네. 기름으로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인신공격으로 그러네요. 튀겨버렸다는 것입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말은요?
0: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은 전세 매물이 없어서 매수로 내몰렸다.
1: 그러니까 요즘에 전세 문제가 심각해서 뭐 전세 네. 품귀 현상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이 발언은 이제 경향신문의 인터뷰 중에 나온 말인데요. 공포, 집값 공포 때문에 아. 대출로

0: 불산 30대들 사연을 보도를 했습니다. 35세 남성 김모 씨는 전세 매물이 없어서 매수로 내몰렸다. 4개월 동안 1억 원이 오르는 걸 보면서 위기감이 컸다라고 말했고요. 9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6억 원 주택담보대출을 한 그런 네. 시민입니다. 그리고 31세 여성인 이모 씨는 원래 집을 살 생각이 없다가 경기 수원에 9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했는데요. 눈여겨봤던 한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지난해만 해도 한 20개 정도는 됐는데 최근에 한 건도 없으면서 매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네.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집합 건물 생애 최초 매수자가 3만 3천 명인데요. 이 중에 30대가 56%를 네. 차지하고 있다. 전세란이 서울 30대를 주택 매수로 유도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30대 청년들이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비율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이 돈이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면은 좋을 텐데 불안해서 이제 그렇죠. 불안한 심리 때문에 사는 거라고 하니까 좀 네. 씁쓸한데요. 지금 서울 지역 전세나 월세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0: 네, 전세 수급 지수라고 있습니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데 네.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작년 5월에 100을 넘었는데요. 지난 4월에 109.5를 기록을 했고요. 또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32% 올라서 2015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1: 진짜 많이 올랐네요.
0: 네, 이게 원인이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에서 집주인들이 월세를 놓는 게 낫겠다. 네. 전세보다는 이렇게 되면서 물량이 감소를 했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이주 수요가 생기잖아요. 네. 이것도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매매가가 서울 지역에서 전주보다 0.27% 상승하면서 상승률 자체가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집값보다 월세가 또 더 빠르게 네. 오르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0.64% 상승하는 동안 월세 통합 가격 지수는 1.82% 상승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뭐 집값도 뛰고 전세값도 뛰고 월세는 더 뛰고 이런 상황입니다.
1: 지금 이렇게 전세나 월세는 심각한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면은 결국 집 있는 사람들 표심만 좀 좌우하고 정책을 내놨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0: 제 개인적으로도 선거 직후 방송을 하면서 좀 네.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여러 패널들이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세금 문제라든지 뭐 가격 문제 때문에 보수화된다. 그쵸. 이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따져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47%를 서울에서 얻었어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하고 얻은 게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보수화돼서 어차피 예전부터 지지 안 했던 사람이 아니라 최근에 지지를 안 하게 된 사람. 뭐 정원호 후보라든지 민주당에 대해서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월세가 어느 지역에서 상승하느냐 네. 했을 때 강남권이 아니라 노원 도봉 뭐 이런 이제 저렴했던 외곽 지역에서 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동산이 그냥 중산층 이슈가 아니라 서민 이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막 빚내서 집 샀더니 잘 됐더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꽤 눈에 띄잖아요. 네. 이런 경험까지 쌓여 있다 보니까 이 서민들 사이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분노가 커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수화되는 것보다 더 사회에 위험할 수 있는 현상이 서민층의 불만이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각자 도생을 부추겨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좀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1: 근데 진짜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부동산 관련 이제 서울시장 공약들을 보면 이제 결국 집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만 네. 이제 기사도 많이 쓰고 공약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노원, 뭐 강북 이렇게 서민층들의 이 심각성이 더 크다. 그렇죠. 이걸 진짜 보여주는 거네요. 네,
0: 사실 정원호 후보도 새로운 어떤 세입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짜기보다는 뭐 재산세 감면 이런 공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산가 입장에서 경쟁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1: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정책은 오세훈 시장과 거의 다를 게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도 나왔었잖아요. 네.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이제 모두 뛰는 이제 서울 지역 부동산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해결할 줄 알면 이게 김수민 평론가 네. 대통령 되는 거 아닐까요?
0: 대통령이 아니라 뭐 네. 거의 뭐
1: 신이
0: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일단 방향은 어느 정도 있는 게 예전에는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가 따로 놀 때가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네. 같이 뛴다는 거는 결국에 공급 문제.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자가만 늘릴 게 아니라 사실 임대를 많이 늘려야 됩니다. 자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산층이라든지 조금 더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결국에 공공주택을 늘려야 민간 전월세 상한선 역할도 한다. 라고 하는 거고 네. 그 서울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공공임대 비율이 6.4%인데 런던 23.4%, 파리 16.9%보다 훨씬 낮습니다.

0: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용적률을 더 올려가지고 집을 더 많이 짓긴 하지만 그게 다 신규 공급은 아닌 거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해관계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진척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를 않습니다. 또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주를 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월세를 더 오르게 만드는 네.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공공의 공급 문제가 여러 그 지역들의 반대라든지 이런 데 막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포스팅을 해서 다주택자를 공격했지만
1: 네.
0: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은 차마 공격하지 못했던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사실 정치권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이제 세입자들의 행동도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1: 네.
0: 이렇게 형편이 빠듯하지만 세입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치권은 절대로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접근을 할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어떤 세입자들의 어떤 시민운동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전세 매물이 없어서 매수를 몰렸다. 이 말의 맛은요?
0: 네. 울면서 먹는 겨자의 맛이다. 울면서 겨자 먹기로 대출해서 매수를 하게 됐고
1: 네.
0: 사실은 이렇게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점. 네, 이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1: 네, 빚더미에 올라앉을 걸 알면서도 집을 사야 하는 울며 먹는 겨자의 맛. 오늘 맛볼 노래는요?
0: 네, 오늘 청년 세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청년 세대 메시지를 담은 그 가사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지겨워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링킨파크의 넘 들으시겠습니다.
1: 네, 링킨파크의 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은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플러스 30팀 왔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0: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시인과 촌장의 풍경. 지금 이 시간 일요일 저녁에 딱 어울리는 노래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0991번 쓰시는 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연루된 관계자 엄벌을 처해야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시원한 가을님, 세입자 소상공인들 이 왜 광장에 나와서 목소리를 못 내는지 그 이유는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광장에서 소리 낼 시간이 없고 어차피 나라나 정치인들 듣지 않을 거란 생각 때문 아닐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앞서 이제 김수현 평론가가 이제 세입자분들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 요 얘기 듣고 문자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노수님은 정치가 사람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하는데 해악이 사라지는 좋은 정치를 해야 한다 또 그러시면서 또 젊음의 생각을 공감합니다 하고 문자 주셨고요. 또 꽁실꽁실님, 요즘 젊은이들이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고 너무 개인주의라 한탄하는 말이 많이 들려왔는데 젊은이다운 깨어있음을 보여주는 요즘 모습에 기성세대로서 흐뭇합니다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많이들 의견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또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갑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조금 다르게 들어봅니다. 조금 다른 리스닝 케일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스위스로 가볼게요. 스위스에서 벌어지는 아주 특별한 투표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투표가 가능한가 싶은데 나라

0: AI 인구를 법으로 제한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1: 네, 실제로 오늘 6월 14일 스위스에서요. 네. 국민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내용인즉슨 스위스 인구를 1000만 명으로 제한하자는 건데요. 1000만 네. 명이 그러니까 상향선이 되는 거죠.
0: 네.
1: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는 한 910만 명 정도예요. 그리고 그중 무려 27%가 외국인 거주자예요.
0: 아.
1: 네, 2002년도에는 스위스 인구가 730만 명이었으니까 20여 년 만에 한 180만 명이 늘어난 거죠.
0: 네, 아, 스위스가 생각보다 인구가 많지 않네요.
1: 네, 뭐 일단 땅덩어리도 굉장히 작잖아요.
0: 네. 근데 여기서 1000만 명으로 제한을 하자. 이 제안은 왜 나온 거예요?
1: 일단 우익 성향의 스위스 국민당, 뭐 줄여서 SVP라고 부르는 정당인데요. 이 당은 혼잡한 열차, 뭐 비싼 아파트, 치솟는 의료비 같은 문제들이 다 통제되지 않는 이민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 제안이 지속 가능성 계획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0: 네,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네. 좀 어떤 조치가 따르는 건가요?
1: 네, 일단 인구가 950만 명에 도달을 하면 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하고요.
0: 네.
1: 뭐 이런 조치 내용에는 스위스로의 망명 제한,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재결합 권리 종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1000만 명 상향선에 도달을 하면 EU와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 협약을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0: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에서 그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1: 그렇죠.
0: 스위스가 이거를 법을 통과시켜서 실행을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주는 영향도 클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연합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0: 네.
1: 스위스 정부와 주요 정당, 뭐 재계, 노동조합이 모두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0: 네.
1: 그래서 병원과 호텔 같은 곳에서 절실히 필요한 인력이 끊기될 거고 또 유럽 연합과의 관계가 손상돼서 스위스가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럼 이제 반대쪽에서는 좀 어떤 논리로 맞서고 있어요?
1: 사회민주당 소속 베른 시의원인 헬렌 제니스는요. 이민자를 희생양 삼는 행위라고 일축을 했어요. 임대료를 결정하는 거는 이민자가 아니고
0: 네네.
1: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이민자가 아니라는 거죠. 또 반대론자들은 스위스 인구의 20%가 이미 65세 이상인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를 부양할 젊은 노동자를 스위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도 지적을 합니다.
0: 이 문제는 사실 꼭 스위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그렇죠.
0: 여론은 지금 어떻게 갈려있나요?
1: 사실 굉장히 팽팽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2%,
0: 네.
1: 찬성이 45%로 나타났고요. 상당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개표 결과가 주목됩니다.
0: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민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1: 그쵸.
0: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이민자들이 있다 보면 또 그 안에서 나오는 갈등들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여기 스위스가 딱 보여주는 것 같은데 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 우리나라 얘기인데
1: 네.
0: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반도체 열풍을 퀴즈로 소개했다고요?
1: 네, 아마 뭐 젠슨 황이 다녀간 이후에 또 하나의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뉴욕타임스가 지난 6월 11일에 AI and the Chip Boom, Take a Quiz on New Korean Slang and Memes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0: 네.
1: 이게 AI와 뭐 반도체 붐, 한국의 새로운 슬랭과 밈에 대한 퀴즈를 한번 풀어봐라. 뭐 이렇게 제목을 내면서
0: 네.
1: 한국의 반도체 붐을 6가지 객관식 퀴즈로 풀어냈습니다.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0: 어떤 퀴즈? 문제가 뭐였어요?
1: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삼전 닉스.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0: 못 맞출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네.
1: 뭐 그래도 사지선다형 뭐 이렇게 있어서
0: 네.
1: 뭐 정답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겠죠.
0: 네, 그렇죠.
1: 네, 삼성전자의 삼전과
0: 네.
1: SK하이닉스의 닉스를 합친 신조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두 반도체 대기업을 하나로 묶어 부르는 말이다. 뭐 이런 설명도 밑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삼맨, 하맨. 요것도 이제 맞추는 네. 그러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두 회사 이름하고 또 아멘을 합쳐지. 네.
0: 아니 네. 요즘에 뭐

0: 이제 꽁트 같은 거 보면은 뭐 일부러 SK 뭐 하이닉스 이렇게 그 글씨가 쓰여져 있는 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뭐
1: 아, 네.
0: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1: 그쵸.
0: 이제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근데 또 여기 뉴욕타임스 퀴즈에서 실리콘 컬러가 뭔지 물어보는 퀴즈도 있다고 하는데, 실리콘 컬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이런 건가요?
1: 아, 뭐, 비슷하겠죠?
0: 네.
1: 뭐 그것과 좀 약간 비슷한 계열의 말인데, 블루 컬러하고 화이트 컬러는 좀 다른,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이 일컫는 새로운 직업 계층의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실리콘 컬러가 이제 새롭게 등장한 거죠.
0: 네.
1: 그만큼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0: 지금 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기대나 막 이런 것
1: 네.
0: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나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들 보면.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셔틀존이라는 개념도 소개가 됐어요.
0: 네.
1: 예전에는 지하철역에 가까운 아파트가 최고였다면, 이제는 이런 반도체 회사들의 셔틀버스 정류장 근처가 뜨고 있다는 건데요.
0: 네.
1: 통근버스 타기 편한 곳이 핵심 입지가 된 거죠.
0: 그리고 하이치 한약수라는 표현도 소개됐다고 하는데 이건 뭐죠?
1: 네. 원래 대입 최상위권이 가는 학과를 줄인 말이잖아요.
0: 네.
1: 의치 한약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근데 요 앞에 이제 하가 붙은 거거든요.
0: 네.
1: 하이닉스의 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계 학과가
0: 네.
1: 의대와 이제 맞먹는 위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걸 교육계 분위기 변화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소개를
0: 네,
1: 했습니다.
0: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업계 성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요.
0: 네.
1: 지난 1년간 코스피 지수가 2배 이상 올랐어요. 뭐 다들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또 주요 반도체 기업 일부 직원들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이번에 그 삼성전자 노조 파업 문제를 놓고 이한 기업의 파업 문제가 그러니까 전 사회 문제로
1: 네.
0: 비춰진 것도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에 정말 이 주식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게뭐 친구를 만나도 그
1: 네.
0: 얘기, 카페를 가도 옆에 무슨 그 얘기, 식당을 가도 그 얘기, 진짜 그렇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뉴욕타임스도 딱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온 사회가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0: 네.
1: 한국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반도체 하나로 얼마나 크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외신이 아주 생생하게 포착한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0: 근데 이게 참 1년 전과 불과 1년 전과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다 생각이 드는 게, 작년만 해도 뭐
1: 네.
0: 의대에 미친 한국? 뭐 이런 다큐멘터리가 엄청 각광을 받고,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의대 쏠림이 심하다 했었는데, 반도체 업계가 이제 성과급 많이 준다고 하니까 다시 또 반도체 업계를 몰리는, 반도체 학과 뭐 지원율 되게 높아졌다고 하고, 이런
1: 네.
0: 것들 좀 씁쓸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1: 그러니까 유행에 참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이렇게 몰리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민감한 것 같기도 하는데,
0: 네.
1: 사실 내가 뭘 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긴
0: 네.
1: 하잖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돈을 제일 잘 버는 사회가 올수
0: 너무
1: 있을까요?
0: 이상적이네요. 그죠?
1: 네.
0: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세계 최고 팝스타 얘기인데,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 장소를 놓고 이것도 또 가능한가 싶은데, 30억 가까운 돈이 배팅이 됐다고요?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황당합니다.
0: 네.
1: 근데 또 이것 또한 요즘 시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테일러 스위프트하고요, 미식 축구 스타 트래비스 케이스가요, 지난 2025년 8월에 약혼 발표를 했습니다.
0: 네.
1: 그 이후로요, 케이시, 그리고 폴리마켓 같은 예측 시장 플랫폼에 결혼식 관련 베팅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0: 보통 이런 거는 무슨 경기 예측을 하거나 선거 결과
1: 네네.
0: 예측을 하거나, 근데 유명 연예인의 결혼식을 두고 이런 베팅을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이례적인데,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 총 300만 달러인데요. 우리
0: 오.
1: 돈으로는 40억 원이 넘는 돈이 몰렸어요.
0: 네.
1: 특히 이제 켈시에서만 200만 달러 이상이 들어왔고요. 결혼식 장소 하나만 두고 149만 달러, 약 20억 원이 베팅됐다고 합니다.
0: 아니, 연예인 결혼식 어디 사는지가 이렇게 궁금한가요? 아니, 저 결혼식 장소에만 20억이 베팅이 됐다는 것 참 딴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그만큼 테일러 스위프트가 영향력이 있는 아. 그런 연예인인 거죠.
0: 네. 네. 근데 어디가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1: 뉴욕 맨하튼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이 1위라고 해요.

0: 네, 뉴욕 닉스의 홈 경기장이기도 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장 중 하나죠.
1: 네.
0: 네, 2위는 로드아일랜드의 오션하우스를요, 약 20%가량의 베팅이 몰렸다고 합니다.
1: 근데 이거 장소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0: 네, 맞아요. 장소뿐만이 아니라요, 하객 명단까지 베팅이 붙어 있어요.
1: 명단이요?
0: 네, 그래서 누가 오느냐도 관심사인데요.
1: 네.
0: 셀레나 고메즈, 뭐 패트릭 마홈스, 그레이시 에이브람스가 하객으로 올 것인지를 놓고 내기가 이뤄지고 있고요.
1: 네.
0: 심지어 테일러가 임신 중인지, 앤드루 테이트가 참석할 것인지 베팅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1: 테일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잘 본인 일거수 일투족 이렇게 다 베팅에 걸린다는 게.
0: 네, 근데 사실 그만큼 인기가 많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1: 근데 앤드루 테이트가 누구길래 앤드루 테이트가 참석할지가 이제 베팅 항목에 있는 거예요?
0: 아마 앤드루 테이트가 네. 화제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좀 웃기는 했거든요.
1: 네.
0: 테일러 스위프트가 현재 가장 잘 나가는 여성 연예인이고 사실 테일러 스위프트가 굉장히 페미니즘을 찬성하는
1: 네,
0: 그러한 여성 연예인이기도
1: 네,
0: 한데
1: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요.
0: 맞아요.
1: 네.
0: 근데 앤드루 테이트는요,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온 인플루언서입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이제 뉴욕타임스는 이 현상 자체를 또 주요 기사로 다뤘는데요.
1: 네.
0: 현대사회에서 연예인의 사생활이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1: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결혼을 어디서 하느냐가 베팅 항목이 될 수 있는지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돼요.
0: 그렇죠.
1: 네.
0: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많기는 하죠.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팬심도 돈으로 표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니까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스포츠 경기 베팅이 사실은 주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즘은 또 유명인의 결혼, 출산, 뭐 일상적인 결정까지 예측 시장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캐시나 폴리마켓은요,
1: 네.
0: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등록된 합법적인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이게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응원도 하고 돈도 버는 어떻게 보면 뭐 극도로 현대적인 팬덤 문화의 진화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제가 달라진 트렌드에 적응을 못하나 봐. 이게 사람의 이제 인생 자체가 이제 베팅 대상이 된다는 게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0: 그렇죠. 그래도 네. 미국이라서 가능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미국 이제 금융이 더 돈을 많이 버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정말
0: 네.
1: 돈이 돈을 낳는 나라이기
0: 그쵸.
1: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뉴스 이제 월드컵 소식인데 문어, 고양이에 이어서 이번엔 푸마가 등장을 했다고요?
0: 네, 아마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의 전설적인 점쟁이 문어 파울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1: 네.
0: 독일의 점쟁이 문어였는데요. 결승전 우승팀을 포함해서 8경기를 연속적으로 맞췄었대요, 이 파울이. 네, 그 전통을 잇는 동물들이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목받은 건 멕시코 과달라라 동물원 네, 푸마인 물룩입니다.
1: 푸마는 어떤 식으로 예언을 하나요?
0: 네, 동물원 측이요.
1: 네.
0: 한국과 체코 양쪽 팀 유니폼 사이에 공을 놓아줬었어요.
1: 네.
0: 네, 물룩이 한국 팀 유니폼 쪽으로 공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승리 예측으로 해석을 한 거죠.
1: 네, 잘 맞췄네요.
0: 그렇죠.
1: 네.
0: 결과는 뭐 당연히 물룩의 예언이 맞았죠. 그래서 한국이 체코를 꺾고 승리를 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SNS에서는 즉시 쪽집게 푸마, 푸마 선생님 같은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1: 네,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 물룩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과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1: 네.
0: 같은 과달라하라 동물원에서 카피바라들은요 한국 때 멕시코전을 예측했다고 해요. 양쪽 먹이를 다
1: 네.
0: 먹어치워서 무승부 예측으로 해석됐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먹이를 다 먹어치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1: 네.
0: 저는 들기도 합니다.
1: 그렇긴 하지만 한국 대 멕시코전 무승부를 예측했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0: 네. 네. 자, 뭐 코끼리, 고릴라, 기린, 마코 앵무새도 각자 경기를 예측했고요. 베인 스포츠는 파울 문어부터 샤인 낙타, 샤오크 매까지 동물 신탁의 역사는 월드컵만큼이나 화려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근데 앞서 이제 문어 얘기도 했지만
0: 네.
1: 이거 사람들이 이거 좀 말도 안 돼. 우연이지. 하지만 또 이 동물 예언

0: 이번을 기대하고 지켜보고 열광하는 이 이유는 뭘까요?
1: 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스포츠가 이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네. 전문가도 통계도 틀리는 게 축구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동물의 직감이 맞을 때 오는 그 짜릿함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축제의 재미인 것 같아요. 월드컵은 결국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축제이고 이 동물 예언은 그 축제를 더 즐겁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과달나하라 동물원 측도 진지한 분석이 아니라 월드컵 축제를 더욱 즐기기 위한 이벤트라고 또 설명을 했고요.
0: 네, 물르기 한국 경기를 좀 계속 이기는 걸로 예언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1: 네, 저도 같은 네. 마음입니다. 네, 한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면서요. 물르기 예언이 계속 들어맞기를 또 저도 바라고요.
0: 네.
1: 아, 참고로 다음 경기 일정 알려드리자면 19일 오전 10시에는 멕시코와의 경기 또 오는 25일 오전에 10시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0: 켈리는 진짜 체코 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전 11시여가지고
1: 저는 못 봤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냥 하이라이트 영상으로만 아쉽게 봤어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10시 너무 힘듭니다.
0: 너무 아침이죠.
1: 직장인에게는 네. 힘들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네, 오늘 이제 다양한 소식들 이제 전해드렸는데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다 생각할 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스위스 국민투표, 뭐 한국 반도체 신조어,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 베팅, 점쟁이 품앗이까지 요 뉴스들을 관통하는 뭐 단어나 이런 게 있을까요?
1: 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측, 선택. 요런 얘기들이에요. 뭐 스위스 국민들은 미래 인구를 두고 투표라는 선택을 하고요.
0: 네.
1: 반도체 투자자들은 주가를 예측해 베팅을 하고 팬들은 테일러의 결혼식을 예측해 돈을 걸고
0: 그러네요.
1: 또 동물도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0: 네. 그럼 오늘 표현은 이런 예측과 관련된 표현일까요?
1: 네, 맞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Fortune favors the bold 라는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0: Fortune favors the bold. 네.
1: 네, 행운은 용감한 자의 편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0: 네.
1: 이게 고대 로마 철학자 플리니우스의 말에서 유래됐는데요. Bold 대신에 brave를 써서 Fortune favors the brave 라고도 해요.
0: 아.
1: Fortune은 이제 행운이라는 뜻이고
0: 네.
1: favor가 뭐 편들다 선호하다 라는 뜻이고요. Bold는 대담한 용감한
0: 아.
1: 그리고 brave는 역시 뭐 용감한이란 뜻인데
0: 네.
1: the bold, the brave라고 했잖아요.
0: 네.
1: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더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그 집단을 대표하는
0: 그쵸.
1: 말이 된다.
0: 네.
1: 네, 그래서 용감한 이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0: 네.
1: 그래서 행운은 용감한 이들의 용감한 이들을 선호한다. 그들의 편이다.
0: 네.
1: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0: 네, 우리 축구 선수들, 축구 대표팀 에게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 뭐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고요.
0: 네. 상록수님 아까 소개해드렸었는데 02년 그때처럼 공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하고 문자 주셨고요.
1: 네.
0: 그리고 9193번 쓰시는 분 저도 케일린처럼 영어 잘하고 싶어요.
1: 아.
0: 저도 마찬가지예요.
1: 네, 용감하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0: 네. 지금까지 네. 조금 다른 리스닝의 케일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런던 보이스의 할렘 디자이어 듣고 음악 코너 이어갈게요.

0: 당신을 희미넴의 음악이당 이미은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희미넴의 음악이당.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1: 네,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0: 네, 우와, 드디어.
1: 최근에 네. 이 놀라운 뉴스가 하나 전해져서 저도 이게 진짠가, 페이크 뉴스인가, AI 합성인가 한참 찾아봤는데 네. 이게 진짜더라고요.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이 핀란드 공연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연주해서 화제입니다.
0: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이요?
1: 네. 네. 이 바로 매시브 어택이라고 하는 세기말을 대표했던 전자음악 그룹, 또 트립팝이라는 장르의 선구자로 불리는 네. 아주 전설적인 그룹인데요. 트립팝이라는 장르는 이제 트립합에서 약간 느낌 오실 수도 있지만 네. 힙합적인 아주 무거운 비트 위에다가 아주 몽환적인 전자음 같은 것들을 결합한 그런 음악인데요. 네. 이 장르를 거의 이제 선구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밴드입니다.
0: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트립합이 뭐예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1: 네, 맞아요. 네, 이 보통 이제 합은 당연히 힙합에서 나왔고요. 트립은 이제 몽환적인 어떤 그런 꿈결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나와서 이걸 합친 말입니다. 네. 지난달 27일이었어요. 현지 시간으로 핀란드 헬싱키에 메이크하우스 아레나라는 곳에서 열린 이 매시브 어택의 단독 공연이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다섯 번째 곡으로 놀랍게도 서태지와 아이들 4집 1995년에 발표된 노래죠. 이 시대유감을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부른 겁니다.
0: 30년 넘은 노래 아닌가요?
1: 31년 된 노래네요.
0: 31년이요?
1: 네. 오. 이 영상이 온라인상으로 퍼지면서 네. 특히나 이제 한국의 누리꾼들에게 이제 전해주면서 네. 이게 실화냐? 이거 합성 아니냐? 근데 이게 진짜였던 거고 헬싱키에서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부르고 있어요. 스웨덴
0: 그래요?
1: 공연, 덴마크 공연, 독일, 벨기에, 프랑스 공연까지 이 곡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0: 그러게요.
1: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또 자아내고 있습니다.
0: 왜 이 노래를 부르게 됐는지 궁금도 하고 또 이거 지금 30년이 넘은 노래인데
1: 네.
0: 지금 다시 주목받는 배경?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K-POP 위상이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1: 네.
0: 이게 시대를 가리지 않고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매시브 어택 어떤 음악가예요?
1: 1988년에 결성이 되었고요. 3D 대

0: LD, 네디지, 트위키, 머쉬룸 이렇게 4인조로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1: 네.
0: 1991년 데뷔 앨범 블루 라인스부터 뭐 98년 3집 매저나인까지 역사적 명반들을 정말 많이 냈고요. 뭐 Unfinished Sympathy, 뭐 네. Teardrop 이런 곡들 아주 대표적인 명곡이죠. 음악도 음악이지만 이 멀티미디어 이런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공연 같은 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1: 네.
0: 특히 유명한 거는 정치적인 메시지, 사회적인 메시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나 인권 관련된 또 환경과 관련된 이런 진보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기 때문에
1: 네.
0: 아주 유럽을 대표하는 또 세계적인 진보적인 음악가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이 시대유감을 그래서 왜 부른 거냐.
1: 네.
0: 이 시대유감이 뭐 그렇게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노래도 아니고 특히나 뭐 핀란드, 스웨덴 공연 영상들을 보면은 현지 관객들은 이 노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1: 네.
0: 그냥 약간 멍하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 아.
0: 노래가 약간 신나니까 좀 신나하는 정도의 반응이에요.
1: 네.
0: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영어로도 일부 부르지만 한국어 가사를 그대로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한국어 가사도 상당 부분 그대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1: 이거 한국어 가사까지 부르고 또 영어로 가사 바꿔서 부른다는 건 정말 이 노래에 좀 진심이다.
0: 진심이라는
1: 이
0: 거죠.
1: 이 노래에 담긴 메시지를 정말 전달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0: 네.
1: 드는데 근데 이 곡을 부를 때 이 스크린에 띄운 영상도 화제라면서요.
0: 이 영상이 또 기가 막히게
1: 네.
0: 화제인데 일단은 첫 화면이 5.18 민주화운동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1: 아, 그래요?
0: 이 영상이. 그리고
1: 네.
0: 각종 아마 80-90년대로 추정이 되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제 편집돼서 등장하고요. 특히 뭐 시위대와 이제 전투경찰이 맞서서 대치하거나 충돌하는 장면, 집회 여는 장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1: 네.
0: 이 영상들과 함께 이제 핀란드어로 자막을 띄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말로 옮기면 어떤
1: 네.
0: 내용이 되냐면요. K-POP은 정치적 저항으로부터 탄생했다. 1980년 미국은 대한민국 광주에서의 정부의 대학살을 방조했다. 600명에서 2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저항운동이 태동했다. 1996년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 그 운동에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었다.
1: 네.
0: 문화는 지난 30년의 시간 동안 그 정치적 영향력을 잃어버렸는가? 어디에 있는가? 낡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 저항의 불길을 점화할 그 새로운 음악은 이런 내용이에요.
1: 사실 K-POP이 정치적 저항으로 탄생했다. 우리는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
0: 네.
1: 이 매시브 어택이 이걸 짚어낸 거 좀 놀라운데요.
0: 놀랍죠.
1: 네. 그러니까 최근에 왜 우리 K-POP 하면은 아이돌 그룹의
0: 네.
1: 무대이고 하지만 80년대 90년대 이런 저항의 문화가 있긴 했던 거잖아요. 근데
0: 네.
1: 그거를 좀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 노래를 이제 부르고 난 다음에
1: 네.
0: 이 노래를 부른 바로 이 매시브 어택의 3D라는 멤버 로버트 델 라이어가 영어로 이런 코멘트를 또 객석을 향해서 했어요. 역사는 우리에게 저항에 대한 탄압과 예술에 대한 검열이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다분히 의도되고 계획된 것입니다.
1: 네.
0: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박해받아온 모든 활동가들이 있는 것처럼
1: 네.
0: 산업계 내에서도 똑같은 억압을 겪는 예술가들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이 참고로 시대유감이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곡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95년까지 이 가요 사전 심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1: 와, 그러네요.
0: 지금은 좀 믿기 힘든 제도인데
1: 네.
0: 지금은 어떤 노래든 아무리 뭐 급진적이고 이상한 가사를 담은 노래든 일단 발표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발표
1: 네.
0: 한 다음에 뭐 청소년은 못 듣는다든지
1: 네.
0: 등급이 매겨진다든지
1: 아.
0: 아니면은 뭐 너무 이상한 노래면은 뭐 여론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1: 네.
0: 하지만 발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95년까지는 발표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좀
1: 그런 때가
0: 심각한
1: 네.
0: 그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가 되겠죠.
1: 네.
0: 이 바로 문화공보부 살아있는 한국공연윤리위원회 공윤이 발표 예정인 노래들을 전부 미리 받아봅니다. 악보와
1: 네.
0: 가사를. 그래서 이거 부적절하다 하면은 이거 못 낸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요.
1: 네.
0: 그러면은 가사를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못 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부당하다라고 해서 사실 정태춘 박은옥 씨가 의도적으로 이런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불법 음반을 유통하기도 했었고
1: 일부러요.
0: 네, 사전 심의제 폐지 운동을 이제 열심히 벌였습니다. 근데 이제 서태지 씨와 아이들이 4집의 이 시대유감이라는 곡을 담아서 공윤의 심의 신청을 냈는데
1: 네.
0: 이게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 아.
0: 보통 그런 경우에는 뭐 가사를 좀 더 건전하게 바꾼다든지

0: 아니면 아예 뭐 다음에 내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의도적으로 항의하는 뜻으로 연주곡 버전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론 정세춘 박은옥 씨가 계속해서 열띤 운동을 벌여왔지만 네. 조금 더 대중적으로 여기에 대한 화두가 던져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침내 1996년에 사전 심의제가 이제 폐지가 되게 되는 그런 불길을 당긴 그런 곡이 되겠죠.
1: 이 대학 때 헌법 수업 시간에 이 사례를 네.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역사 속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노력이 있었던 거네요. 특히 정태춘 박은옥 씨는 일부러 불법 음반을 내서 네. 법원의 심판을 받아보려고 했던 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행 법 자체가 잘못된 법이다, 악법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이제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선택했던 거고요. 네. 어쨌든 이런 모든 노력들이 모여서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네. 이 그림을 먼저 정부기관에 제출을 해가지고 통과를 못하면 그림을 걸 수도 없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지속된 관행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심대한 어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겠죠.
1: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K-POP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사전 심의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0: 맞습니다. 네. 사전 심의제라는 건 사실 굉장히 원시적인 제도죠.
1: 네. 네, 그럼 첫 곡은 뭘 들어볼까요?
0: 첫 곡은 바로 그 곡입니다. 지금 매시브 어택이 커버한 버전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네. 지금 공연에서만 해서 아직 음원 같은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 원래 연주곡 버전으로 발표를 했다가 사전 심의제가 폐지가 된 이후에 이것을 축하하는 기념하는 의미로 원래 들어있던 노래를 다시 그대로 담아서 낸 그 버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 듣고 올게요.

0: 하고 의견 주셨는데 근데 이 매시브 어택
1: 네.
0: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아까 5.18
1: 맞아요.
0: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뭐 이런 것들 언급하고 K-POP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하고 또 한국에도 또 온다고 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이게 뭐 저도 이 자세한 스토리가 아직은 알려지지 않아서 저도 이제 서태지 컴퍼니 쪽 관계자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했더니 저희 쪽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온 건 아니었다. 라는 짧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침 매시버텍이 8월 1일에 이제 한국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로 이번에 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스토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뭐 들려줄지 아니면 또뭐 정말 뜻밖의 뭐 어떤 뭐 서태지 씨와의 만남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시대유감 뭐
0: 그러네요.
1: 당연히 부를 것 같고, 네, 이때의 반응은 지금 영상으로 보는 유럽 콘서트들에서의 반응하고는 굉장히 다를 거거든요. 시대유감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요. 그리고 이 시대유감이라는 곡이 또 의미가 굉장히 큰지 매시버텍이 본인들의 이 공연 영상을 잘라서 본인들의 SNS 계정에 올리면서 이런 또 설명을 달아놨어요. 현대의 아이돌 모델인 K-POP 장르는 수익화된 브랜드 상품을 창출하기 위해 고안된 전면적인 경영 통제가 이루어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스템입니다. 국가의 사전 검열은 대량 상품화의 지배력으로 대체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아티스트에 대한 억압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한국에서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면은 지금은 이런 거대한 경제 시스템으로 해서 일종의 억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발언으로 읽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매시버텍 굉장히 급진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내왔기 때문에 뭐 한국의 이런 문화적 맥락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인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리고 이제 기업화된 뭐 아이돌 양성 시스템 이런
1: 네.
0: 것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1: 그러니까요. 네.
0: 이번 공연 와서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 두 번째는 노래는 뭘 들어볼까요?
1: 서태지와 아이들 이 마지막 정규 앨범이었어요. 4집. 여기에 이제 시대유감도 들어 있었지만은 이또 하나의 곡이 연주곡 버전으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노래가 들어갈 만한 풍의 곡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곡이 굿바이라는 곡이었었는데요. 이 앨범 내고 몇달 뒤에 이 곡에 왜 노래가 빠져 있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서태지와 아이들 전격 은퇴 기자회견이었었습니다. 이제 정말 수많은 팬들이 기자회견장 주변으로 몰려들어서 막 오열하고 해체하지 말라고 그랬었고, 서태지 아이들 마치 비밀 작전 수행하듯이 헬기 타고 이때 공항으로 이동해서 미국으로 출국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화 같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은퇴 기자회견 약 10일 뒤인 1996년 2월에 굿바이 베스트 앨범이라는 베스트 모음집을 내놨어요. 여기에 바로 이 굿바이라는 곡이 앞서 4집에는 연주곡으로만 들어있었는데 여기 노래가 온전히 포함돼서 다시 공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팬들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의 노래였었던 거죠. 이후의 스토리는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서태지 씨는 미국에 계속 칩거를 했고 98년에 솔로 1집을 이제 유통만 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 마침내 다시 공항으로 입국을 하면서 모습을 드러내죠. 울트라매니아라는 앨범 내면서 한국 음악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곡은 바로 그 굿바이라는 곡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0: 서태지와 아이들의 굿바이 듣고 올게요.

0: 네, 서태지와 아이들의 굿바이 듣고 왔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얘기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는 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네, 바로 이 매시브 어택이라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이제 좀 맛보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매시브 어택의 대표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티어드롭 눈물방울이라는 곡이고요. 98년도에 발표가 됐었던 대표곡이에요. 이 곡은 이제 흥미로운 것은 원래는 이제 여성 보컬이 나오는데 네. 이것을 마돈나한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마돈나한테 불러달라고. 그래서 아. 마돈나도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네. 아, 내가 부르고 싶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당시 매시브 어택 멤버가 3명이었어요. 그래서 머쉬룸이라는 멤버가 마돈나에게 제안을 했는데 네.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멤버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3D랑 데디지라는 멤버가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고 엘리자베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네. 그 콕터 트윈스라고 하는 또 다른 전설적인 그룹의 이제 보컬 출신인데 네. 이분한테 줘야 된다. 이게 더 어울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자베스 프레이저의 보컬로 이제 완성이 됐고요. 네. 뭐 이 곡은 미국 드라마 하우스에도 테마곡으로 쓰였고 흥미로운 건 또 매시브 어택이 뱅크시라는 아티스트와 네.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0: 왜요?
1: 이 뱅크시의 정체가 이제 밝혀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네, 수수께끼 네. 같은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유력한 설로 오랫동안 떠돌았던 게 바로 뱅크시가 다름 아닌

0: 매시브 어택의 3D다.
1: 아 진짜요?
0: 시대의 광을 부른. 오. 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했었고요.
1: 왜요?
0: 왜냐면 흥미로운 네. 게 매시브 어택의 월드 투어 일정 동선하고 뱅크시의 벽화가 나타나는 동선이 유사하다는 걸 탐사 보도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떠돌았는데 마침 올해 얼마 전에 로이터에서 새로운 탐사 보도를 냈는데 실제 뱅크시가 유력한 다른 인물을 이제 지목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바로 이 3D라는 매시브 어택 멤버는 뱅크시 본인은 아닌데 뱅크시와 함께 몇 차례 작업을 한 조력자이었을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1: 네, 매시브 어택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로운 가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7월 31일에서 8월 2일에 인천 송도 달빛축제에서 열리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온다고 하니까 그때 좀 모습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매시브 어택의 티얼드롭 들으면서 힘이 낸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희은 음악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말에 CBS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 토요일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믿음 있는 자여 죽는 게 두려운가? 라는 제목으로 유진벨 재단 인세반 회장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요즘 방송을 보면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이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죠.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의 가문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한국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지금 5대가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3: 이 5대째라니 너무 대단한데요. 오늘 이 간증을 보시면 그 마음이 이 굳어지신 분들이 이게 샤르르 녹으면서 열정이 막 뜨거워지실 겁니다. 자, 오늘 유진벨 재단 대표이신 인세반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1: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마음 편하네요.
3: 저 사실 영어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1: 아, 우리 회장님 뭐 간단하게 소개 올렸는데 정말 가문이 엄청 나시더라고요. 우리 정수 씨가 조금 소개해 주시죠. 우리 회장님의 가문.
3: 네, 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뷰에서 짧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1895년 유진벨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고요. 그 이후로 이제 유진벨의 딸 샤롯벨 선교사님이 윌리엄 린튼과 결혼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국에 선교 활동을 오셨습니다. 네. 아, 그런 다음에 윌리엄 린튼의 아드님이 휴 린튼 선교사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선교를 하셨고 바로 4대가 이제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조카까지 해서 이렇게 5대의 한국과 인연이 있으십니다.
1: 와, 아니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5대에 걸쳐서 이 땅 위에 이렇게

0: 이렇게 헌신을 해주셨나 참 일단 감사부터 드리고요. 지금 그 유진벨 총기 선생님의 자손들 지금 또 우리 TV에서 자주 뵙는 우리 요한.
1: 요한이 우리 동생.
0: 동생이고 또
1: 9년 아래 동생.
0: 9살 아래 동생이에요. 예, 인요한 선생님. 그리고 예. 또 누가 있죠? 조카?
1: 조카, 데이비드. 예. 조카도 있고 우리 형님도 여기 계시고.
0: 예. 조카는 어떤 일을 하세요?
1: 변호사입니다.
0: 아. 그러면 총 몇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1: 지금 그러니까 네 명이죠.
0: 네 분이니까 그러니까 인요한 선생님하고
1: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0: 형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1: 그 데이비드. 인대위.
2: 인대위.
0: 아, 데이빗에서 인대위예요. 아,
1: 그렇죠.
0: 아, 예. 그리고?
1: 그리고 저하고 요한이하고 예. 조카하고.
0: 아,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1: 그리고 또 한 조카는 예. 이제 그 대만 선교하는 또 조엘 목사님이.
0: 아, 조엘 목사님이 대만에서 또 대만을 섬기고 예. 계시고.
1: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0: 아,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한국에 몇 살 때 오신 거예요?
1: 세 살 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바로 끝난 후에
0: 예.
1: 부모님 따라 나왔죠.
0: 처음 어디로 오셨어요? 처음에 머문 곳이 어디였어요?
1: 그러니까 그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파송돼 가지고
0: 예.
1: 부모님들이 그 어학 공부를 일본에서 한 6개월 하고 대전에 갔다가
0: 예.
1: 순천 전라도 순천으로 파송돼서.
0: 예.
1: 부모님들은 이제 평생 순천에서 봉사하셨죠.
0: 아, 그럼 회장님도 순천에서 잘하셨고요.
1: 그렇죠.
0: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조상이신 유진벨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네. 나눠볼게요. 유진벨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처음에 이 한국이라는 땅에 오게 되셨을까요?
2: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예, 진외 증조부 그리고 증조모 이야기를 한다면은
0: 네. 예.
1: 사실 남장로교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0: 네, 네 남장로교.
1: 그 이 1861년에서 65년에 예.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남쪽이 이제 북쪽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죠. 말하자면.
0: 예.
1: 그리고 그 전쟁 끝나고 나서 12년 동안 군사 정권 하에서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0: 예.
1: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는 인구가 적었지만은 이 그 인구 프로당 예. 사실 6.25보다 남쪽에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0: 네.
1: 그 젊은이들 적어도 10%는 아야 사망했고
0: 네.
1: 그리고 물론 다친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이 굉장히 오래된 네. 시간이 걸렸죠.
0: 네.
1: 그래서 한국 회사들이
0: 네.
1: 미국 가서 이제 공장 세우면은 남쪽으로 갑니다. 왜 인건비가 싸니까.
2: 아하.
1: 아직까지
2: 그 아직까지도요.
0: 예, 아직도요. 예. 예.
1: 그래서 남장로교가 이 한국에서 이 선교사가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을 때부터 생겼죠. 그러니까 1882년에 첫 개신교 선교사들이 예. 체류하러 들어오신
0: 한국 땅에.
1: 한국에. 근데 남쪽은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0년 늦었어요.
0: 예.
1: 그래서 1892년에 첫 일곱 남장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그 유진벨 부부 목사님 예. 부부는 1895년에 세컨드 팀으로 이제 들어왔죠.
0: 그때는 거의 조선시대잖아요.
1: 그렇죠.
0: 정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진짜 갓 쓰고 다니던 그런 시대인데
1: 그런데 그분들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복음 전파하러 오는 사람들이죠.
0: 예.
1: 요즘은 많은 사람들은 선교하고 계몽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활동하고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런데
0: 예.
1: 그분들은 그때는 사실 선교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0: 그렇겠죠.
1: 그 18세기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도착하면 평균 수명이 3년밖에 아니었습니다.
2: 아, 왜요?
1: 그러니까 선교로 자원한다는 것은 물론 평생 선교밖에 모르는 시절이었고
0: 네네.
1: 그리고 그분들은 쉽게 선교지에서 뼈를 묻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선교사 지원을 했죠. 물론 이제 19세기 말기에는 어느 정도는 그보다는 좀 낫지만은 유진벨 사모님 그 목사 사모님이 그 일본에서

0: 한국으로 1895년에 오는 배에서 예. 선교사 네 사람이 탔어요. 예. 두 부부하고 또 죽장로교 싱글 예. 여자 목사님 그 선교사님 하는 간호원 있고 하나는 예. 아니었는데 그 중에 네 사람 중에 2년 만에 한 사람 죽었고 네. 5년 만에 우리 증조모가 네. 5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5년 안에 사망했죠. 그래서 한국 오는 것이 그 간단한 결정은 그렇죠, 아니었지만은 그렇죠. 예, 예. 우리 조상들이 뭐 특별히 훌륭해서 그런 것 아니고
1: 훌륭한 거죠.
0: 그 신자로서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신자의 사고 방식 가지고 가지면은 예. 이 세상은 잠깐 동안 길게 사든 짧게 사든 잠깐 동안 지나가는 세상이고 예. 다음 세상을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가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했죠. 그래서 뭐 선교하다가 뭐 그때 물론 그 정치 문제보다도 이제 병으로 많이 죽었는데 그 병으로 죽는 날 그 자체가 그냥 조금 빨리 천국 가는 것일 뿐이었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인들도 역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히 그 위험 부담의 그 가치가 있었다 생각했죠.
1: 그러니까 위험 부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곧 금방 죽을 것을 알면서도 몸을 던져 선교에 목숨을 걸고 오신 거네요.
0: 18세기는 그랬어요. 그런데 19세기에는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젖을 먹었을 때는 엄마의 그 면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데 그 젖뛰고 두 살 안팎에 많이 이제 사망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예방주사도 없었고 그리고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위험할 수밖에 없었죠.
1: 우리 왜 물 받고 먹어도 탈락되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선교사들을 제일로 많이 죽이는 병은 설사였습니다. 탈수.
1: 탈수.
0: 근데 냉기류도 없었죠.
2: 네, 그렇겠죠.
0: 그러면 이제 뭐 식사 잘 못해가지고 이제 설사병 걸리면 그것을 멈추지 못하게 하면은 이제 가는 거죠.
1: 탈수로 사망까지.
0: 그렇죠.
1: 이제는. 야. 그럼 그 당시가 유진별 선교사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을 때였어요?
0: 그때는 선교지로 가면은 이런 건강 문제가 많이 등장되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젊은 선교사들만 보냈습니다. 아마 20대, 30살이면 거의 노인. 그 정도로 생각했죠.
1: 20대 선교사면
0: 20대에 왔죠.
1: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길어야 5년 살 수 있다라고 이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몇 년 안에 사망할 수 있다는 그 위험을 가지고 땅을 밟은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리고 유진벨 산모는 5년에
1: 돌아가셨고
0: 첫 남장로교 사망 선교사로는 첫 케이스였습니다.
1: 질병으로 돌아가셨고. 아. 그럼 선교사님 유진벨 선교사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0: 그러니까 남장로교는 이 장로교들은 가서 개인 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는 개인 전도가 필요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독립되고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한국 교회 세우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기회가 있었을 때 물론 선교사들이 어설픈 한국말로 설교를 했지만은 그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작전을 하면서 이제 가능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교회 세우는 말하자면은 일이 주 일이었습니다. 그 제2차 전쟁 끝나고 나서야만 뭐 교육 선교 무슨 의료가 더 관심 갖게 되었었지만은 그때까지는 첫조의 목표는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1: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우는.
0: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평생 그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한국 노회하고 손을 잡고 그 시골에 100호 이상 집이 말하자면 100호가 있는 동네 그리고 그 다른 교회와의 5km 이상 먼 그런 이제 동네에서 교회 세우는

0: 아주 그 계획적인 작전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5km 정도 떨어지면서 또
0: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예. 어느 동네가 100호가 넘다.
1: 있습니다. 예.
0: 그런데 보면은 다른 교회하고
2: 겹치지 않아요.
0: 5km 이상인
1: 그러니까 예.
0: 거리다.
1: 예.
0: 그럼 사람들이 보통은 3, 4, 5km까지는 걸어서 교회 가 다니니까
1: 예. 예. 예.
0: 그러면은 5km 이상이면은 이 동네에서도 교회가 필요하다는 개념이었죠.
1: 아, 그럼 이렇게 그런 목숨을 건 선교사를 파송할 때 미국에서는 어떤 특별한 뭐 예배를 드리고 파송을 하나요?
0: 아니요. 카톨릭은 그랬어요.
1: 아.
0: 카톨릭은 이제 그 이 19세기 초기에
1: 예.
0: 한국으로 이제
1: 파송할 때 그 예.
0: 신부들을 파송했는데
1: 예.
0: 블란서에서 제가 듣기에는
1: 예.
0: 그 한국에 도착하면 사망 그러니까 평균 사망 4년만 살았죠.
1: 평균 4년 안에 사망 3년
0: 그러니까 아예 젊은 남자들이고
1: 예.
0: 돌아올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의 장례식 지내고 보냈다고 합니다.
1: 장례
0: 비슷한 행사로
1: 장례 예배를 보내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3: 이미 죽음을 예배하고서
1: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0: 당연하게 생각했죠.
1: 당연하게. 그 보내는 가족들은 그냥 정말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파송을 하는 거네요.
0: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살고 다음 세상을 준비한다면 당연하죠.
1: 아니, 뭐 당연히 솔직히 슬프죠. 뭐 솔직히.
0: 근데 오늘 날에 보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날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해 살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1: 네, 네, 맞아요, 맞아요.
0: 신앙이 약해서 그런지 왜 아니, 그런지 그래도 아니 세상이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 아니 그게 아니고 저 같으면 너무 사랑하는 가족인데 이제 떠나면 지금 보면 영원히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실
0: 왜 영원히 못 그들도 잠깐이면 천국 가는데 왜 못 보지?
1: 아니 물론 보지. 아는데 아는데 이제 슬프긴 슬프잖아요.
2: 그럼요.
1: 저 슬퍼요 저는.
2: 사모님도 저기서 슬픈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갑자기 훅 가시면 되십니까?
1: 네.
2: 아 근데 이게 참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1: 네, 그러니까.
2: 죽으라면 죽어라 뭐 예. 이런 느낌으로 오신 분들인데
1: 야.
2: 그런 각오로 왔지만 문제는 여기 문맹률이 높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0: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 네네.
0: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1: 아. 네네네.
0: 신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1: 네네.
0: 핍박받고 너네들 오히려 신자 되면은 핍박만 아니라 순교도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그 믿어야 된다는 경고 말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그리고 남에게 예수를 믿 그 세상에서 사람이 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 남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려면은 첫째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1: 네,
0: 그러면 누군가 설교해야 되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신학교 세우고 이제 목회자들 네. 한국 교회를 키워가지고
1: 네. 그
0: 스스로 전도하는 네.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개인에게는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1: 네.
0: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네. 성경 번역이었어요.
1: 아.
0: 그때 당시에는 한국 문화에서는 오늘처럼 오늘은 좀 교육받은 사람 같으면 외국어를 좀 씹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2: 네.
0: 한마디 말씀드리자. 근데 그때는 이제 한문을 씹으면서 말을 했죠.
1: 네.
0: 교육받은
1: 예.
0: 사람들.
1: 예, 예, 예.
0: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한글이었어요.
1: 예.
0: 그래서 개신교는 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1: 예.
0: 그러면 이제 한글은 그래도 사실 세계적으로 아마 읽기 가장 배우기 쉬운
1: 네.
0: 다행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덕분에 네. 사실 선교 혜택 많이 받았죠.
1: 예, 그렇죠.
3: 이런 진짜 선대의 진짜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이 지금 유진벨 재단 일에 영향을 엄청 줬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0: 저는 이제 그 대학원 이제 다녀로 뉴욕에 가서 그 이

0: 1979년에 북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1: 네. 아, 예, 예.
0: 거기 탁구 대회 열렸었는데 오. 관광객들 TO가 있었는데 네, 네. 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2: 예, 예. 그렇죠. 북한.
0: 그래서 저는 그냥 가겠다 그래서 예. 이제 뭐 이 중국 거쳐서 이제 북한에 10일 동안
1: 갔어요.
0: 예. 탁구는 별 재미가 없더만 그러나 예. 내가 모르는 한국이 또 하나 있구나 아.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1905년 설립해가지고 6년, 7년은 이제 식량 지원했어요.
1: 네.
0: 그런데 이 그때는 진짜 교포들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미국인에게는 어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미국인들의 이미지에서는 그 말하자면은 의식 구조에서는 한국은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고 이민 와서 자기 자식보다 공부 열심히 한 자녀를 거느리고
1: 예, 예.
0: 그리고 사실 미국에 백인보다 황인이 평균 수입이 높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왜 코리안을 도와주냐 이게 납득이 잘 안 됐어요. 물론 네네. 미국 사람. 그런데 교포들은 그 실정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1: 네.
0: 첫 해는 이런 그 20피트짜리 컨테이너 그 100개, 아, 60개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해는 이제 중국에서 옥수수 사서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 해는 그 후원 덕분에 이런 기착한 100개 보냈습니다.
2: 와.
0: 그러니까 이제 북측에서는 그 유진 벨이 뭐 조용하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0: 그러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식량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다른 데에서 지원도 받기 때문에 결핵 퇴치해자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97년에.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쪽으로 이제 그 방향 정리를 했죠.
3: 근데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그 북한과 그런 군사적인 그런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돕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네? 들었는데 유진벨 재단은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0: 아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 갔습니다. 지금은 바깥에 있는 북한 사람도 귀국 못 해요.
1: 야.
0: 뭐 언젠가 풀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3년 동안 일을 못하는 실정이지만은 우리는 이것도 역시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면은
1: 네네.
0: 신자는 물론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1: 네.
0: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를 상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남북 관계가 힘들고 뭐 미국과 북한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죠. 그쪽에서 정정당당한 필요 있는 그런 심부름을 맡겨주면
1: 예.
0: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사회 교련하는 시절에도 우리는 북한 왔다 갔다 했어요. 그쪽에서도 아, 이 사람들 물론 미국 사람이고 또 뭐 한국과 관계 있고 뭐 이런 걸 다 알죠.
1: 예.
0: 신사 참배 반대하는 할아버지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사회에 가서 무슨 뭐 계몽도 하는 건 아니라 무슨 정치 뭐 삐라 날린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들의 내부 간섭하지 않고 오로지 손님으로서 그쪽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는 공백을 채워준다는 것을 조용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은 환영하죠.
1: 예. 그럼 이제 또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0: 그렇죠. 이제
1: 포스트 코로나
0: 그동안 일 못했으니까 들어오는 네. 후원금을 다 모아서
1: 예.
0: 이제 문이 열리면 다시 해야죠. 왜?
1: 예.
0: 그 북측에서 지금 결핵 퇴치를
1: 예.
0: 아주 저렴한 값으로 하려면
1: 예.
0: 그 1년에 한 500억이 필요해요.
2: 아, 꽤 많네요. 그 저렴하게 해도.
0: 그런데 일반 결핵 그리고

0: 일반 결핵약 못 먹는 환자, 네. 다제내성 환자라 그래요. 우리는 주로 다제내성 환자를 하는데 예. 한국에서 한 다제내성 환자 치료는 1억 넘습니다.
1: 그래요.
0: 미국에서는 10억까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북측에서 의료진도 대주고 물론 시설도 대주고 모든 협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코로나 생기기 전에 다진해성 한 사람 500만 원에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말하자면 파트너십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말하는 저렴한 값으로 환자를 치료했어요.
1: 네. 다제내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0: 그러니까 결핵은 네. 박테리아고
1: 예.
2: 내성이 많구나.
0: 그 원래 그 항상제를 쓰면은 네. 박테리아는 적응해요.
1: 예. 아, 적응해요.
0: 메르스도 적응합니다.
1: 아.
0: 그래서 처음에 항상제가 나왔을 때는 결핵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자만심도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한 약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100명 중에 한두 사람은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는 적응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박테리아가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은 그 사람에게도 그 약이 안 들어요.
1: 그래요.
0: 그래서 원래 결핵 치료했을 때는 적어도 네 가지 약을 동시에 씁니다. 이 약으로 안 될 경우에는 이 약으로 죽고 균이 이 두 약으로 안 죽는 균은 이 약으로 죽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지금은 하도 그 약들이 나온 지가 오래돼서 그 약들을 썼어도 안 된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약제 내성 결핵 환자인데
1: 약제
0: 이제는 신약을 써야 되고 그 신약의 비용이
1: 엄청
0: 굉장히 높죠.
1: 그럼 정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시면서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겠네요.
0: 아니, 한국인들이 준비해야죠.
1: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해야죠.
0: 저는 유진 벨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은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는 말하자면 관계가 좋았을 때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자연히 지원이 끊어지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결핵은 특히 우리 환자들은 그 약을 1년 반 먹습니다. 한 번 그냥 먹고 난 건 아니에요. 1년 반 동안 계속 여가를 먹어야 되네. 그러면 지속성이 필요했을 때는 정치 바람을 안 타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민간들이 해야죠, 결국은. 그런데 한국 NGO들은 다 정부 지원을 받고 이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것도 뭐 복음 전파하고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장기적으로 북한 결핵 대치를 하려면은 민간 관계 정치성이 띄우지 않은 민간 관계가 지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진배 힘은 없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1년에 500억을 모금하겠습니까만 민간들이 이것을 언젠가 책임지어야 된다는 상징으로서 우리 기관에 들어온 돈을 다 적금해가지고 관리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크리스찬에는 너무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 이 세상의 생활 목표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의 운영들의 그 영웅들의 매력을 너무 느끼지 않고 좀 영혼을 위해서 좀 살아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 시절에 제가 정말로 좀 많이 실망을 한 것은 교인들의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하고 안 믿는 사람의 두려움하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면 천국을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좀 모순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물론 뭐 여러 가지 필요 있지만은 그 복음을

0: 물론 전파할 사람도 필요하고 복음에 의해서 말하자면 영혼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제 남북 관계가 한참 안 좋은 시절인데 네. 한국 교회가 그 젊은이들이 그 정치를 초월하면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런 준비조차도 보기가 힘들어요.
1: 예.
0: 그냥 손꼽아 정치인들이 해결하면 뭐 어디 가서 뭐 하겠지 하고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 우리는 초기부터
1: 예.
0: 그러니까 초기 교회 시절부터 그 정치를 마련 막론하고 그 우리의 목표 우리의 그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하는 무리가 되었는데 계속 예. 그렇게 살아야죠.
1: 아, 그렇네요.
0: 아니, 너무 복잡해서 죄송해요.
1: 네.
0: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예, 예. 네.
2: 요즘 얘기 들으니까
3: 사실 알고 있어요.
2: 굉장히 부끄럽고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0: 아니, 뭐, 제가 제 앞에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고, 예. 그 대신 초기 한국 교인들이 예. 말하자면은 얼마나 그, 많은 걸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한국 교회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2: 일단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뭐 아버님 또 할아버님 또 어머님 많은 가족들이 이 땅, 이 한국이라는 척박한 땅을 밟으시고 이 땅을 위해서 목숨을 건 선교를 하셨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병원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이 땅에 처음 세워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가끔 선교사님들이 여기 출연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이제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 여기서 좀 편하게 여생을 좀 쉬세요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에 목숨을 바칠 겁니다라고 간증을 마치시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온 가족 대대로 한국에 머물면서 이 땅을 부흥시켰던 이 기적을 지금 여기 나오시는 또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땅과 정말 땅끝 마을을 찾아가셔서 지금 그 땅에 제2의 한국을 만들고 계시구나. 우리가 누렸던 이런 의료와 교육을 그 땅에 싣고 계시구나. 또 복음을 싣고 계시구나라는 점에서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의 기적을 쓰고 계신 또 하나의 사도행전을 쓰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욱 존경하고 더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유준별 재단이 꿈꾸고 있는 북녘 땅을 위한 그런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북한을 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또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한국 역사를 산 증인이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선생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CBS

0: 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항공사령부 해군포항교회 이재광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친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종종 주말이 되면 외식을 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집밥도 참 맛있고 음료도 좋지만 세상 가장 맛이 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니 그런 밥을 먹어보고자 외식을 계획하는 거죠.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럴 때에는 포항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이 아내가 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정된 지역 내에서 맛집을 찾는 거죠. 리뷰가 많은 순서, 유저들의 목록에 많이 저장된 순서, 리뷰가 올라온 개수, 리뷰의 종류, 리뷰의 내용, 광고성 리뷰인지 정말 맛있다고 진심이 담긴 리뷰인지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럴까 여태껏 리뷰를 보고 간 식당 중에서 맛이 없던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잘 모르는 지역에서, 여행지에서, 혹은 어떠한 때에 있든지 그 음식점을 고르기 위해서 리뷰를 찾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된 듯한 오늘입니다. 근데 하지만 리뷰를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존재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귀여운 아기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제 막 돌을 앞두고 있는 아이인데요. 한번 이런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쿠팡을 키고 분유를 검색하는 겁니다. 거기에 달린 리뷰를 비교하고 광고 내용을 분석하고 이렇게 엄마에게 말하는 거지요. 엄마, 나 이번 주에는 이 분유가 땡기니 이걸로 한 통 주문해 주세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이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리뷰를 찾고 그들이 갈 식당을 고르지 않습니다. 이 리뷰가 진짜인지, 이 리뷰가 옛날 것은 아닌지, 이 사람만 그렇게 쓴 것은 아닌지, 이게 광고인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가자고 했으니 그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갈 뿐입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가 잊어버린,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을 확인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땅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지를 배워갑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군 생활을 하다 보고 있으면,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가장 흐려지고 있는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또 살다 보니 가장 믿기 어려운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살아있는 동안, 또 부대에서 과업하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나게 하시는가 싶은 그런 의문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 싶은 때도 있고요. 어딘가 괜스레 어긋나 보이기도 하고요. 나의 약함은 크게 보이고 나의 강함은 작게 보이는 날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런 약함을 인정하며 그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겸허히 고백하며 이렇게 말을 더하지요. 11절 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의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수 있다는 소리이구나. 하나님의 때가 오면 무엇인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구나. 그 때가 오면 내 약함은 가려워지고 실수는 사라지고 나의 능력만이 밝히 보일 수 있겠구나. 죄송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가리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강함을 더욱 크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퍼즐이 다 뭔지 아실 겁니다. 다양한 모양, 그리고 각기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 퍼즐이지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퍼즐의 조각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모양이 뾰족하지 않고 둥글면 이쁜 퍼즐일까요? 다른 것에 비해서 크고 색상이 화려하면 아름다운 퍼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퍼즐 조각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에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바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움이란 우리는 작게 볼 수밖에 없고 부분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때와 계획에 따라서 아름답게 채워지고 있는 퍼즐의 모양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번역으로 말씀 11절을 들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맞추어 알맞게 만드셨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원까지도 생각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깨닫지 못하게 하셨지요. 이어지는 하반전은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합니다. 영원까지 생각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그 퍼즐을 떠올려 볼까요? 한 개의 조각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모양도 이쁘고 크기도 다른 것과 비교할 때

그럼 과연 이 퍼즐은 언제 다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조각을 찾던 퍼즐의 주인이 그 퍼즐을 찾다가 마침내 발견합니다. 그리고 발견한 퍼즐을 주워서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을 때 퍼즐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게 하심이라 라는 이 구절을 떠올리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나 숙명 또 억울하게 주어진 한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퍼즐에 필요한 것은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게 지키는 것이 퍼즐에게 필요한 모습이고, 퍼즐이 참으로 아름다울 때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에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때를 일컬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말씀 12절은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말씀 처음에 떠올리게 해드렸던 리뷰를 찾고 또 리뷰를 따르는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이 나오고 음식을 먹는 순간까지 아마 매 순간 그 마음이 긴장될 겁니다. 내가 보았던 리뷰와 같이 매장 분위기는 좋은가? 매장은 청결한가?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은가? 사장님과 직원은 친절한가? 같은 음식을 지금도 팔고 있나? 그리고 내가 보았던 리뷰와 같은 맛인가?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될 겁니다. 그렇게 부모는 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온 아이에게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그저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해서 왔고, 가게에 들어오니 풍겨운 냄새가 좋아서 신이 날 겁니다. 리뷰에서 본 것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지금도 그때의 그 모습인지, 그때의 음식을 지금도 기대할 수 있는지는 이 아이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이 아이와 같은 모습을 조금 거룩하게 표현해 보고 있으면 오늘 본문 12절과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리고 이제 리뷰를 찾아보지 않는 아이들이 리뷰를 찾아서 식당으로 온 어른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리뷰에서 보았던 가격과 현재 가격이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음식값이라고 해서 같다라고 기대할 순 없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왜일까요?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왔으니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 더욱 맛있게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새겨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를 마음으로 한번 새겨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심, 일하며 수고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우리는 대체로 무언가를 위해서 먹고 마실 때가 많습니다. 점심을 먹는 이유는 오후에 이어지고 있는 일과를 잘 하기 위해서 점심을 먹고요.

네가 주중에 고생하며 젊은 날에 애쓰는 이유는 주말에 신나게 놀기 위함이고, 노년에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젊을 때 애를 쓰는 겁니다. 언젠가부터일까 우리에게는 과정이 아닌 결과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좋아지겠지라면서 오늘을 지워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수고를 마친 뒤에 낙이 있음이 아니라 수고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낙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어쩌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그리고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이유가 없는데 즐거워할 수 있을까? 라는 거지요. 계획이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캄캄해 보이는 그 앞을 두고 즐거울 수 있을까? 저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가지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이름은 풍향고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어요. 늘잘 아시는 국민 MC 유재석과 지석진 그리고 양세찬이 멤버로 있었고, 1편은 배우 황정민과 2편은 배우 이성민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컨셉인데요. 여기에 한 가지 재미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비행기 표를 제외한 모든 예약은 불가합니다. 머물어야 될 숙소도 식당도 그 어떠한 것도 계획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또 심지어 여행지에 가서도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는 것도 불가하지요. 그렇기에 식당, 이동수단, 숙소, 하루의 계획, 어디를 가야 할지, 무얼 먹어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을 그날그날 현장에서 겪어내고 치루어내야 했습니다. 정말 그 무엇도 정해진 것이 없는, 정말 쉽게 말해서 답도 없는 여행인 거지요. 잘 곳이 없으니 숙소를 찾기 위해서 2시간 동안 추위 속에 헤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실망하고 돌아서고 그렇게 추운 밤길을 걷습니다. 기껏 맛집이라고 찾아갔더니 예약 손님만 받아서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식당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메뉴를 신청해서 먹습니다. 참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데, 보이는 것이 없는데, 계획이 없는데, 그들의 얼굴은 짜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힘겨울 수 있지만, 버거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그들은 보여주었어요. 함께 거리를 거니면서 마주하고 있는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어떻게 흘러들어간 가게에서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떠올려보세요. 어플도 사용하지 못하고, 예약도 못하는 여행이 정말 될까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여행을 치루어 내었고, 해당 시리즈의 조회수는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으니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힘듦을 능히 넘어서는 즐거움에 한껏 웃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설교의 제목을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식당 리뷰를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

함께 식당에 간 부모는 걱정이 아마 많을 겁니다. 리뷰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고민할 거예요. 분위기, 가게의 모습, 청결도, 사람이 많은가, 사람이 적은가, 음식값은 올랐나, 양이 작지는 않나, 이것이 잘한 선택일까 등등등. 하지만 아이들은 그냥 마냥 즐겁습니다. 나와서 즐겁고, 엄마 아빠와 같이 와서 즐겁고, 식당이라 즐겁고, 풍겨오는 냄새가 좋으니 그저 즐거운 겁니다. 이제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고. 언젠가 올 미래에 있을 그 무엇이 우리의 선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의 먹고 마심이, 옆에 있는 전우와의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명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계획된 삶,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지혜일까를 한 번쯤은 고민하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도리어 계획되지 않고 또 때로는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능히 그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즐겁게 하게 하시고 그 삶의 의미를 가득히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이 함께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선물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고 내팽겨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의 포장지를 열고 뜯어서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선물처럼 느끼고 그 삶에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시간을 나만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함께 청소하고 있는, 함께 고생하고 있는 나의 친구들에게, 전우에게 선물처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0: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항공사령부 해군포항교회 이재광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
1: 아픈 사람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바로 곁을 지키는 가족인데요. 직장을 그만두고 밤을 새우며 버텨내지만 하루 10만 원이 넘는 간병비는 가족 모두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간병의 무거운 짐을 나누려 합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 경기도가 외국인 간병인을 직접 관리해 부담은 줄이고 돌봄의 질은 높입니다. 당신의 효심이 눈물이 되지 않기를.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

0: 부동산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어서 19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13번째 메시지 은혜가 모든 죄를 압도한다라는 제목으로 창립 48주년 특별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2: 우리 찬양대 정성을 다한 찬양을 주님이 기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한 대로 이 교회는 지난 4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48개의 성상 동안 진리의 구름기둥과 은혜의 불기둥으로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40년쯤 지나면 전통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화석화되고 이런데 우리 사랑의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의 생명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정말 교회가 화석화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과 생명의 역사 이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48년 전에 사랑의 교회가 탄생할 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예배 장소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헌신도는 초창기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더 진지해지는 것이 아닌가. 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48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되게 지키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48년 동안 제가 그 가운데 87년도에 제가 협동목사한급 하고 다음에 거의 24년을 반을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요

교통봉사부에서 지금도 41년간 섬기는 분이 계세요. 41년간. 그리고 교통봉사부에서 지금도 38년 동안 섬기는 분이 계세요. 저도 이제 24년간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 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참 복음의 감격도 있고 눈물도 있고 헌신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회복도 있고 영광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모든 시간을 관통하는 가장 큰 고백이 있다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소위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이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따라 더 새롭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로마서 계속 이어는 강의 가운데서 은혜가 모든 죄를 압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중추적인 본문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1장부터 오늘 5장 11절까지 소위 칭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사용하시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 아담 이런 거 나오면서 이 쭉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다 집중하고 수렴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6장 그 다음에 7장, 8장에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아주 로마서의 전환점과 분기점이 되는 본문이다. 그리고 이 본문의 오늘 요절이 뭐냐, 오늘 써놓았습니다만은 주보여줬잖아요. 요절이 뭐냐, 말씀에 오늘 터가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는데 요절이 뭐냐, 오늘 20절이 요절인데 요절을 또박또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크게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율법이 들어온 것에 범죄를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측정하는 어떤 기구가 그렇게 뭐 딱 된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양심 심판이 다 있지만 율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 율법이 오고 난 다음에 아, 사람들의 죄가 이같이 관영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는데 죄가 더 드러났지만 그러나 그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 율법이 수많은 범죄를 더 드러내더라도 은혜가 그 수많은 범죄를 압도했다, 그 뜻이.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수많은 범죄도 있고 문제도 있고 난제도 있고 인생에 대한 모든 고민들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은혜가 죄를 압도한다는 사실이 수많은 인생 난제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마음에 딱 집중하고 사모하세요. 자, 오늘 그 답이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 은혜가 넘쳤다. 이게 오늘 해답이에요. 저는 이걸 어릴 때는 오해를 했어요. 또 어릴 때 내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이,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아주 유치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 어릴 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다음 답이 뭘까요?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많아야 은혜도 더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다 압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다 처리하시고 해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죄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제가 로마서 서론할 때 우리 모두가 로마서의 산에 올라가자고 그랬잖아요. 죄의 고봉이 있지만 우리가 올라가는 로마서의 산에 은혜의 고봉이 더 높으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작아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는 윤리적으로 더 나은 분도 있고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차이가 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다 죄인들인데 너희 죄가 작아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또 뭐 깨끗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 죄보다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끝났어. 너 죄가 너무 크잖아. 그러나
십자가와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깊어도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더 깊습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죄를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죄 때문에 더욱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와 은혜의 눈으로 죄를 보기 때문에 죄의 산을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천하의 모든 산을 덮는 은혜의 바다를 보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소위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 부패한 본성이 이어져 가지고 힘들지만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이라는 말이 여기 여러 번 나오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러나 더욱의 은혜가 죄보다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에게 깨달아지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와 더욱이라는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러나 더욱이라는 말을 통하여 소위 은혜의 대반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건 여러분 영어로서 죄송한데 But God, 그러나의 하나님. 그걸 14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죄가 넘쳐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뭐 2744, 1950 이런 죄를 다 지을 때에 죄 짓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이 뭐냐? 이 12절 뒤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의 보편성, 이 죄를 지은 보편성이 사망의 보편성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망과 함께 따라오는 수많은 애통과 죽음과 비참함이 파도처럼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적 죽음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때 지금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사망과 죽음이 왕노릇하지만 죄의 값으로 오지만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15절에 선물로 주셨다. 무슨 말이냐? 12절 다시 한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는 영어로 sins가 아니라 sin이에요. sin. 소위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이에요. 이 원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부인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느냐? 그런데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연좌죄, 원죄와 부패성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갖는 독특한 죄에 대한 시각은 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이어받는 부패성과 원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는 소극적인 죄고 자신의 구체적인 범죄를 통한 우리 개인적으로 동참하는 그 죄는 적극적인 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를 구분하는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 이전에도 죄가 도처에 만연해 있었어요. 사망을 초래할 만큼 치명적이었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도 오늘 쭉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 문제를 사망의 보편적 실재를 통하여 죄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뭐냐? 말씀한 대로 그러나 더욱 하나님은 But God,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아담의 부패성이 아무리 강해도 사람들의 자범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 죄악은 말도 못해요. 죄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홍수도 제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심지어 죄가 얼마나 대담해졌는지 갈보리 언덕에 이 죄가 진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더욱 그러나의 하나님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 내 죄가 너무 크니까 나는 해결 못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포자 아시죠? 수학 포기자. 아, 마찬가지로 죄포자가 있어요. 죄포자. 내가 죄악이 너무 크니까 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죄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앞다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좀 희한하게도 이 벗가드의 은혜를 어떨 때 더 잘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편안할 때, 좋을 때, 다 모든 것이 잘 굴러갈 때 이 벗가드의 하나님을 많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더 잘 깨달아지는 것이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죄 앞에서, 실패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벗가드의 하나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벗가드의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참으로 위대한 단어가 벗가드인 줄 믿습니다. 벗가드지 벗과학이 아니에요. 벗AI가 아니에요. 벗인간이 아니에요. 벗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그러나의 하나님. 이 두 단어가 정죄를 칭의로, 사망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십자가를 부활로 대반전시키는 참된 은혜의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벗가드의 은혜를 여러분들 더 잘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대조를 깨달아야 돼요. 놀라운 대조가 하나 있는데 그 대조가 뭐냐, 아담을 통한 정죄와 사망의 축이 있고 예수님을 통한 칭의와 생명의 축이 있어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19절을 우리가 또박또박 같이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한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14절 앞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이게 영어로, 이게 타이팔라지란 말이에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 모형이란 말은 예표가 된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대표성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의 대표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구원의 대표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죄인되고 우주적 정죄를 가져왔듯이 예수님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셔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주적 구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을 때 오늘 15절 다시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이걸 이해가 되는데 이 은사라는 말을 그렇게 생각, 은사를 선물로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압도하는 걸 깨달을 때마다, 이 압도하는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기가 막힌 선물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선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을 지목할 때 쓰는 아주 높은 차원의 강력한 단어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고귀하고도 영광스럽고도 특별한 절대적 가치를 부과하기 위하여 선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뭐냐?

벗가드의 은혜, 이 선물의 은혜는 지금 현재 이 선물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17절 뒤에 보니까 17절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랬어요. 받는다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되 그냥 적당히 받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로마서의 넘친다는 말이 이 단어가 여기에 유일해요. 지금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현재형으로, 이 은혜가 무슨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주적 사건입니다. 복음과 부활도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구원, 넘치는 선물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나의 구주,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지만 But God의 은혜의 선물은 여러분 특정 대상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오늘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오늘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48주년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똑같은 찬양을 하지만 체험 온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은 넘치게 받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넘치는 은혜가 죄를 압도하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21절에서 이렇게 적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인트가 뭐냐? 누가 내 삶의 왕노릇하고 있는가? 포인트는 뭐냐? 무엇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에 평생 왕노릇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노릇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다섯 번 나오는데, 왕노릇한다는 뜻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귀한 성도들 48주년의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가 왕노릇하기 쉬운 AI 시대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 아니면 은혜와 의가 왕노릇하는 세계. 죄도 왕노릇하고 은혜도 왕노릇합니다. 어떻게 왕노릇합니까? 바울은 죄가 인류를 지배하는 영역이 바로 죽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왕노릇할 때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자리를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넘치는 선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왕은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교회는 은혜의식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로의식이 아닙니다. 48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공로의식은 늘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충성했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희생했지, 그런 식으로 비교하고 경쟁구도로 갑니다. 그런데 은혜의식에 있는 사람은 경쟁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식은 비교를 감사로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경쟁하거나 시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넘치는 그 모든 것들이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물로 깨닫는 그 순간, 오늘 로마서 5장 12절 앞부분에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잘 알아요. 바울은 환난 자체가 즐겁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은혜가 죄를 압도할 때 은혜의식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기가 막힌 선물의 은혜를 받고 비교를 안 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깊은

참수 밑바닥에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즐거워야 살죠. 어떻게 살아요? 매일매일 어떻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살 수가 있나요? 우리가 뭐 매일매일 얼굴을 빵긋빵긋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과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공로의식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의식으로 살 비결은 오늘 이 But God, 더욱 또 한 사람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이 우리에게 뭐로 주어졌다고요?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람.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은혜가 압도하는 하루를 선물로 받고 은혜의식에 충만하게 될 때, 이걸로 주님 앞에 힘들어 걸을 때 전적으로 위탁하면 하나님께서 신적 개입을 은혜 개입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다 모르지만 삶의 수많은 현장 다 모르지만 무슨 일을, 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은혜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범죄를 했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태산 같은 죄를 지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그 여인의 죄를 압도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매일매일 경이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앞으로 48주년 이후에 우리 교회의 삶의 페이지마다 생명의 역사가 쓰여지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를, 비교 대신에 긍휼을, 공로 대신에 은혜가 다스리는 역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용언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공로의식의 노예로 살지 말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의식의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로의식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식의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But God, 그러나야 하나님, 더욱의 신학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일마다 때마다 체험되어 이 은혜를 깨닫고 다음 주일은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사랑 안 없고 주 은혜 뭐예요?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 알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쭉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뷰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와닿고 은혜가 선물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사랑은 없고 주

우리가 찬양 기도로 고백한 이 내용이 그대로 우리 삶에 확인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노아 시대에 수많은 죄악이 관영할 때도 홍수가 불이 내려도 해결이 안 되었던 그 죄 문제가 넘치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의 강수를 통하여 전 세계의 모든 죄의 산을 다 덮은 은혜를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로 모든 죄를 압도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들도 다 해결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나 더욱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집중할 때에

우리가 공로의식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은혜의식의 대반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기도할 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공로의식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의식의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0: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시편 24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3: 미국 한 이 북부 도시에 살던 한 소녀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약간 그 보수적인 양육 방식에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치마를 입고 피어싱을 하고 문신을 하고 또 친구들과 밤늦게 어울러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보수적이었고 경직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한 연습하던 일들 결국 실행합니다. 가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도시인 이 디트로이트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래 집단에서 보스라고 부르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건넨 알약을 먹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쾌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아빠 엄마는 이런 즐거움으로부터 나를 격리시키려고 한 존재가 맞구나 확신하고 그녀는 그 세계에 더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보스라는 남자의 알선으로 몸을 팔며 생활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은 실종 아동 신고를 하고 사방에 포스터를 붙이고 그녀를 찾으려 합니다. 그녀는 그 포스터를 보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생활이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그러자 그 무리는 더 이상 돈벌이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그녀를 내어 쫓았습니다. 이런저런 경범죄로 삶을 연명하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갈 길이 없어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나 전화가 응답되지 않고 자동응답기로 넘어갑니다. 세 번을 전화했지만 여전히 전화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자동응답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신다면 저는 다시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집으로 향하는 버스를 탈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 근처 정류장에 버스가 설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나오지 않으신다면 저는 그 버스 정거장에서 내리지 않고 그 버스 종점까지 가서 제 삶을 다시 꾸려가겠습니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서 집을 향합니다. 그런데 아차, 이거 그 자동응답기 메시지를 부모님이 못 들으면 어떻게 되지? 너무 구멍이 많은 그녀의 계획으로 인해 불안해집니다. 근본적으로 부모님이 자신을 다시 받아들일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불안케 합니다. 마을이 다가오자 그녀의 마음은 마치 운명을 기다리는 듯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합니다.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봅니다. 거대한 플랜카드에 예야 환영한다 라고 적혀 있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친지들 40명이 그 정거장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그녀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라는 말이 미쳐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고 함께 펑펑 웁니다. 이제 눈물을 추스리고 다시 그녀가 아빠를 밀어내고 말하려고 합니다. 아빠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려 하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기다리자.

않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시간이 없다. 너를 향한, 너를 위한 환영 파티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 빨리 돌아가자. 이 이야기는 제가 신대원 시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필리비안 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귀향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재구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막연하고 신학적인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탕자의 귀향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며 이것을 은혜의 실제로서 소개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 내려가며 처음에는 은혜, 아 듣기 좋다 했지만 페이지가 거듭될수록 챕터가 계속될수록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혜 위험하다. 밸런스가 붕괴됐다. 이것은 비현실적이다. 이것은 사실일 수 없다. 저는 그 책에 분노했고 몇 번이나 그 책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은혜 이야기는 저의 세계관을 위협했고 저의 문화를 위협했고 저의 생존 방식을 위협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있는 한 문구가 저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비은혜의 사슬에 매여 있어 은혜의 습격을 견디지 못한다. 더그 윌슨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거칠다. 은혜는 비은혜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뒤흔든다. 은혜는 뜻 위로 흘러넘친다. 은혜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성도가 두려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전한 게 아니다. 저는 외할머니와 매우 친밀하게 자랐습니다. 외할머니는 일제시대 초기에 태어나셔서 그 고된 세월을 온몸으로 견디셨습니다. 외할머니와 종종 하던 일이 일제시대에 대한 드라마와 영화를 즐겨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저희 외할머니가 치를 떠셨습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몸에 전율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 나쁜 놈들. 저 나쁜 놈들. 그분이 경험했던 시간들, 그 잔인한 폭력의 시간들을 그 눈빛과 떨림을 통해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저의 고통이 되었고 그분의 상처는 저의 상처가 됐고 그분의 트라우마는 저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싫었습니다. 일본에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정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본 선교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일본 말을 못하던 저는요, 전도용 용어들을 일본 말로 외워서 갔습니다. 처음 하는 말이 옵니다. 왓다시와 강꼬꾸가라 기타 다이갑세이 데스. 나는 한국에서 온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사형리 일본 말로 줄줄 외워서 전도했습니다. 현지 일본 교회와 조인해서 일본 교회 사람 반, 우리 팀 반에서 소그룹이 조성되고 거리에 전도를 나갔는데 정말 뻑뻑해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감화력, 영감은 제로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매 없는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저녁 모임에 모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일본 현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브라질 출신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앞에 나와서 정말 이 뚝이 은혜를 넘치면 공포스러워진다 그러잖아요. 정말 공포스러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히스토리를 저는 대충 압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 즉 일본 성도님들 앞에 나와서 우리 일본이 역사상 한국에 끼친 가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저는 통역을 통해 전달되는 그 얘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와서요. 파편적인 지식을 조금씩 모아서 인정하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당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끌어다가 학대했고 이용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 사람이 마이클 잡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원을 찬탈했고 우리의 번영을 위해 그것을 소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존엄을 짓밟고 당신들의 자유를 침략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사람이 마이클 잡습니다.

0: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비명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간 쌓여왔던 피구름이 현장화되는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쯤에서 이 브라질 북 출신 담임 목사님이 다시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폭탄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나와서 이들의 고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감히 누가 나갈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 그곳에 가서 용서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 역사를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두 명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망가뜨린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엄을 파괴했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엄을 침해했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존엄을 침해한 당신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신음과 비명은요, 마치 수술실에 벌어지는 아비규환의 고통소리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홍수가 그 자리를 습격했습니다. 1시간 이상 계속됐던 아비규환 이후에 저희는 다음 날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은혜가 돌아왔습니다. 감화력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돌아왔습니다. 3, 4일간 진행됐던 사역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저희가 돌아온 뒤에도 그 외에는 계속되는 감화력과 부흥의 역사를 맛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0: 율법은 뭡니까? 정의입니다. 네가 치른 죄에 대해서 죗값을 치러라 이겁니다. 네가 잘한 게 있으면 그것만큼 축복을 받을 거다 이겁니다. 이건 매우 이해하기 쉽고 깔끔한 세계입니다. 정의의 세계는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체질 안에 있습니다. 율법의 세계, 비은혜의 세계는요,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영, 즉 은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으니 너는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의가 되셨으니 너는 일한 것 없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듣기는 좋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과 정의는 이해가 되고 편안하고 받아들여지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인다고 말합니다. 정의와 율법은요, 우리를 죽입니다. 은혜는 막상 비논리적인 것 같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날 밤 지난 역사에 대해 자연스러운 정의 안에 있다가 은혜로 넘겨가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것입니다. 바다 물고기는 민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민물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바다 물고기는 바닷물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의는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린 그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린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용서 아래 살아야 합니다. 용서 안에, 은혜 아래. 그 막상 이해되지 않고 낯선 그 세계, 그 문화, 그 생존 방식, 그 안에서 사람은 마침내 살아나고 꽃피고 치유됩니다.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있다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은혜는 막연한 신학 같지만 용서는 대단히 실체적인 은혜의 현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요, 우리가 용서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용서는 사랑스러운 개념이다. 우리가 용서할 일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막상 용서할 일을 만나면 분노의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여러분, 은혜의 용서는요, 아주 사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일들 만날 때, 우리가 가해를 경험할 때, 손실을 경험할 때, 그 안에서 은혜는요,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그 안에서는 분노의 아우성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아우성 속에서도 은혜와 용서를 선택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발도어라는 아이슬란드에서 온 사역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아이슬란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 전도자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20살 즈음에 아이슬란드에 있는 바에 갔다가 싸움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면회를 받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죽인 청년의 부모님이 자신을 면회 온 것입니다. 그는 유리 벽 너머에 앉아있는 그 부모님을 대면할 때 단순히 자신이 죽인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꿈틀거리던 분노와 폭력성이 마침내 발현되어 폭주한 삶의 역사를 만나며 자신의 죄의 흔적을 만나며 그로 인한 참혹한 결과를 만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 죽은 청년의 부모님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입을 엽니다. 저희는 지난 몇 개월간 지옥을 살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소중한 아들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개월을 지나며 우리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리고도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삶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발도어는 온몸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을 붙들고 있던 살인의 영, 분노의 영, 폭력의 영이 그의 몸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용서는 강력한 권능이 되어 민물 가운데 죽어가던 그의 영혼을 바닷물로 옮긴 것입니다. 은혜는 살립니다. 율법은 죽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청년의 부모님은 발도어를 영적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제자 양육하고 마침내 감옥에서 그는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 부모님은 발도를 향해 청원하고 또 법원에 호소합니다. 결국 목회자가 되고 새로운 삶이 된 발도는 사회생활을 회복하고 목회자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발도의 영혼을 은혜의 바다 안에 풀어놓아준 통로, 그것이 용서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은 비은혜의 민물 속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바다 안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CBS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0: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한 편의 만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 연기를 담당하는 성우지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인물을 맡은 성우들의 인터뷰를 보면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이야기 속에 푹 빠지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이야기 속 인물들처럼 울고 웃기도 했다고 말하곤 하지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 시간이 그런 멋진 이야기, 멋진 서사였으면 좋겠네요. 오랜 시간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전선아 그리고 우아평 트리오의 연주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들으면서 박성욱의 CCM 캠프 2016년 6월 14일 주일 순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주일들 잘 보내셨나요? 예배 함께 드리는 지체들, 공동체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도 잘 하시고 또 찬양 시간에는 또 열심히 찬양하고 또 예배 후에는 집에서 또 잘 휴식하고 개인의 시간들 잘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두 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사연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오늘 방송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내일부터 CBS 라디오 개편이 되면서 김은영의 CCN 캠프로 진행자가 바뀝니다. 네. 오늘 그래도 두 시간은 저와 함께 찐하게 함께 해주세요. 광고 듣고 음악과 신청곡 여러분의 사연들 전해드립니다.

0: 요즘 유산균 마이크롬 간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남궁성옥의 내 삶의 이유라 함께 들었고요. 그 앞에는 동방연주의 세상을 사는지에 함께 들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네요 하면서 문자로 사연 주신 분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정말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미 여름인 것 같기도 해요. 저의 신청곡은 제이어스의 내 모습이대로입니다. 하셨어요. 여름의 내 모습이대로 정말 땀 흘리고 있는 나를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네, 그 사람이 찐사랑이죠. 이런 뜻으로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여름이 와서 힘들고 지친 나의 모습도 사랑해주는 사람. 네, 그런 사랑을 우리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소식을 뒤늦게 들으신 분들이 몇몇 물어보시는데, 네, 오늘 제가 마지막 날입니다. 네,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로 마무리되고요. 내일부터는 김은영의 CCM 캠프로 이어집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여전히 CBS 라디오에서 좋은 찬양 또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저보다 훨씬 좋은 김은영님의 예쁜 목소리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잘 전해드릴 거예요. 다음 곡은요, 동행의 어쿠스틱 연주 그룹이죠. 동행의 노래 연주로 선우의 목소리, 뮤지컬 배우 선우의 목소리로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그림의 노래 듣고요, 제이어스의 내 모습이대로 신청곡 이어드립니다.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함께 들었고요. 박성우의 CCM 캠프, CBS 표준 FM 그리고 24시간 크리스찬 음악 채널 조이포유에서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알리의 목소리로 준비했어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방금 들으신 곡은 김범수의 목소리로 주안하는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들으셨고요.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물러갈 시간이에요. 1부 끝곡 어노인팅의 지극히 높으신 주 킹 오브 킹스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2부로 함께 가시죠.

0: TBS
1: 서울사이버 대학의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갯벌유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주일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사연들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한 시간인데요. 평소와 변함없이 똑같이 좋은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간 인기곡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원래 조이포유 채널에서 한 주간 나간 노래 중에서 좋은 노래들 저희가 골라서 들려드렸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들 골랐습니다. 어제부터 괜찮겠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해외 CCM 세 곡 골랐는데요. 첫 번째는 잘스 오브 클레이의 Like a Child, 그리고 Four King and Country의 Shoulders, 그리고 로렌데이글의 How Can It Be 세 곡 준비했어요. 잘스 오브 클레이의 노래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특별히 이 CBS CCM 캠프를 통해서 만난 곡이에요. 이런 음악이 있어? 라고 놀래서 듣고, 그때는 음반을 뭐 테이프나 CD를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돈을 좀 모아서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 종로에 있는 말씀사에 막 가서, 이 수입 앨범, 그때 정말 수입 앨범이었어요. CD를 사고 한 곡 한 곡 들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음악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그 밴드입니다. Jars of Clay. 그리고 두 번째 Forking and Country는 제가 다시 CBS에서 방송을 하면서 조이포의 방송을 시작하면서 해외 CCM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질 때 만난 아주 멋진 팀이죠. Forking and Country. 그리고 로렌데이,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정말 노래 잘하는 멋진 가수. 세 팀의 노래 오늘 박성욱 DJ 픽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세곡의 DJ픽 CCM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찰스 오브 클레이의 Like a Child, 포킹 앤 컨츄리의 Shoulders, 그리고 로랜드 이글의 How Can It Be 함께 들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레인보우 선곡표의 하트도 눌러주시고 네, 여러분 또 개인적인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찾아서 한번 또 들어보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좋은 노래는 널리 알려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연 조금 나누고 갑니다. 이사하고 온몸과 마음이 지쳐있는데 이 시간이 쉼이 되니 감사해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용은 은총 입어 찬송가네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딸의 우울증이 낫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짐니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아유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 또 가족 중에 이렇게 아픔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옆에서 위로한다는 이야기가 때로는 힘이 되지 않고 그냥 뭐랄까 나의 고통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라고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올 때 그 작은 위로의 한마디에 고맙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자,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크룩스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나영원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한웅재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같이 들었어요. 이 노래는 신청하신 분이 있네요. 8738번님 올 한해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너무 멋진 제목인데요. 올 한해 이제 6월도 중반이 지나가니까 이제 2026년 남은 시간도 정말 사랑만으로 정말 감사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좋겠죠. 네, 아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짐해 봅니다. 사랑으로만 살면 좋겠다. 그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무조건 사랑의 말만. 그래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봅시다. 7494번님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밤마다 잘 진행해 주신 성욱님에게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 밤도 샬롬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오늘로 마지막이라는 거. 내일부터는 김은영의 축복송이 여러분을 만나줄 겁니다. 네. 아쉬워하지 마세요. 언제나 사람이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안 들은 여러분 잘못이죠 뭐. 아니, 농담입니다. 네. 진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실로암.

피아오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김명선의 그저 상상할 뿐이지 같이 들었고요. 이제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 순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박성욱의 CCM 캠프 문 닫을 시간이네요. 네, 정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뭐 그렇게 뛰어난 진행자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한 시간 한 시간 최선을 다해서 진행했던 사람으로는 자신감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마음을 다했고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노래를 고르는 마음은 늘 아주 열심히 열심을 더했습니다. 제가 진행자로는 2021년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니까 1380일 했고요. 제작 2017년 5월 17일부터 한웅재 목사님 그리고 2019년 9월 30일부터는 심기식 아나운서와 함께한 시간들을 합치면 꽤 긴 시간이었네요. 9년이 조금 넘는 시간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 제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가끔 성욱 씨 목소리 그리운데 하시는 분들은 네, CCM 캠프 유튜브에 가시면 고스란히 남겨져 있으니까 네, 원하는 날짜대로 골라 들어보시면 제 추억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는 김은영의 축복송이 여러분을 만나니까요. 김은영 씨에게도 김은영 아나운서에게도 함께 여러분 큰 박수 또 저에게 주셨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송정미의 노래 골랐습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의 사는 법.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노래에 나오는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도 또 저도 계속 살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골랐어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손영진의 찬양 너 어디 가든지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축복송으로 인사드린 지 3년하고도 한 달.

0: 자,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말을 걸어 본 시간이었는데요. 찬양을 전해드리는 이 2시간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공감의 사연들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 이 찬양으로 다들 힘내시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던 여러분들의 마음 소중하게 잘 받고 이제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가게 됐습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CCM 캠프라는 CBS 표준 FM 또 조이 포유를 통해 동시에 방송되는 김은영의 CCM 캠프로 밤 10시에 잠안 오실 때 찾아와 주시고요. 또 차 운전하시면서도 표준 FM 라디오도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접속하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2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신 거다 나누지 못했던 사연들 오늘은 1부와 2부 모두 이삭줍기 사연 소개해 드립니다. 축복송 마지막 걸음 함께 해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우리의 앞으로의 나날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대현 조찬미가 함께한 가장 좋은 길 그리고 예수 전도단 파송의 노래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변데렐라님 이제 차분한 목소리로 축복해 주시던 귀한 시간 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가시는 CCN 캠프 프로그램 또한 승승장구하시길 응원합니다. 조세임님께서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항상 은혜로운 진행에 감사드려요. 또 7361님께서 이제 서울 98.1 라디오로 CCN 캠프 함께할 수 있어서 지난번 보내주신 마늘빵도 맛나게 잘 먹었어요. 또 밤시간에도 잘 들을 것 같아요 하시며 주여 이 죄인이 신청곡도 써주셨는데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무엔의 찬양 그리고 주여 이 죄인이 이 찬양은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님께서는 송탄 중앙 침례교회 전도팀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송북시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 믿게 꼭 도와주세요 하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사연도 항상 감사하고요. 딸기 바구님께서는 성인 발레 수업 들으신다고 스트레칭도 하고 참 좋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항상 근육 이완이 필요하잖아요. 편안한 스트레칭의 시간으로 쉼의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쉼이라는 찬양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CCM 캠프 초대 DJ이셨던 하덕규의 쉼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덕규의 쉼 전해드렸고요.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린 주여 이 죄인이 그리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신청곡은 오늘 나무엔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7488님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들어요. 밤으로 가시나요? 아 밤에도 찾아가겠습니다 하시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하루 신청곡 여정 써주셔서 한나형의 여정으로 함께할게요. 1001님께서는 찬양 듣고 있으면 감동이 와서 눈물도 나고 은혜가 많이 돼요. 저의 최애 방송이었던 축복송 너무너무 감사한 방송이었습니다. 영원한 팬이에요. 늘 함께 할게요 라고 하시며 CCM 팬프도 응원해 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탐남매 아빠님께서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주일에 이 찬양 꼭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There is no rain so sweet on earth라는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CCM으로 한 곡 더 돈 모엔의 God is good all the time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돈 모헨의 찬양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리고 앞서 Flying Colors의 There is no name so sweet on earth,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한나형 여정이었습니다. 추억님께서 늦은 시간이라 힘드실 텐데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지치지 않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이은주님도 어메 개편이라고 하셨어요. 늘 주님과 함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을 응원곡으로 써주신 분이 정말 많이 계셔서 오늘 1부 끝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아가파워 워십 웨이메이커, 그리고 연주곡도 함께 하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문제가 함께.
1: 김은영의 축복송 주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왠지 하늘에서 멋진 천국 잔치가 열릴 것만 같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사랑스러우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껏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 꿈꾸게 하는, 주일에 나누니까 더 메시지가 와닿는 것 같아요. 한스밴드였고요. 바람이 불 때마다 라는 곡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너무 귀여운 목소리,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강명식과 남궁송옥의 헤븐 메들리 역시 맨 마지막에 세상 무해한 아기의 웃음소리로 마무리되는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보내주신 여러 사연 중에 특히 오늘 이제 축복송 마지막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저를 응원해 주신 사연도 있지만 축복송에 대한 아쉬움을 또 써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라니님, CBS 개편으로 은영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축복송에 대한 아쉬움을 써주셨어요. 이상하게 먹먹하고 때론 언니 같고 때론 친구 같았던 방송, 힘들었던 지난 1년 축복송에서 들려주시던 찬양 들으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느꼈고 기도할 수 있었답니다. 은영님 늘 감사드려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루아흐 엘로힘님께서는 My Life is in Your Hands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 곡 준비하고 있어요. 캐시 트로콜리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조세핀님께서는 은영님께서 CCN 캠프 가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새로운 느낌이겠죠. 또 친절한 목소리로 기분 좋게 잠들기를 기도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be here for you 라는 곡을 남겨봅니다 하셨는데 준비해봤습니다.

해외 CCM으로 먼저 캐시 트로콜리의 My Life is in Your Hands 그리고 마이클 W. 스미스 I'll be here for you 조세피님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프레쉬님 신청하신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한 곡 더 주가 일하시네 전해드렸는데 이 곡 역시 신청곡으로 함께 보셨습니다. 순례자님께서 아쉬워요. 그래도 은영님 축복합니다. 하시며 써주셨던 곡 오늘은 김브라이언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어요. 서혜신님께서 낮 시간대마다 밭이든 집이든 어디든 은영님 찬양 채널에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님께서는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남겨주셨어요. 김미용 님 일하면서 늘 들었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믿음이 실제가 될 때 신청곡도 남겨주셨습니다. 조윤현 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친정아버지 아프셨던 사연 또 집사님 사연 소개받으면서 찬양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는데 부르신 곳에서 더욱 빛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응원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신청하신 곡도 이어서 들을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비앤브리지의 찬양 희수일 이명로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마커스 워십의 찬양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배 부르신 곳에서 앞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His Will 예수나의 치료자 비앤브리지의 찬양 신청곡 꼬꼬무 해봤습니다. 윤스님께서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제 입사해서 1년 되었는데 직장 내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마음고생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찬양 들으며 묵상하며 은혜 많이 받았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곡 써주셨는데 자 오늘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우리 역전시키시는 주님 의지하고 기대하며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들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부터는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또 조이포유로 김은영의 CCM 캠프로 인사드릴게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모든 날이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6편 3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 되리니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 고길 여사는 1836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토목기사로 1857년 캐나다 철도 건설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주해 온타리오주 사니아라는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사니아에서 고길은 두 언니와 함께 사립학교를 세워 운영했는데 감성이 남달리 예민했던 그녀는 많은 시를 써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참여한 철도 부설 공사가 6년 만에 완공되자 그의 가족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에서 고길은 가정교사를 하면서 역사 소설과 시들을 발표해 상당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7살 때인 1883년 부유한 상인이었던 해리 고길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6권의 소설과 여러 편의 연극 대본 그리고 상수리 나무와 단풍나무라는 시집을 남겼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으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입니다. 이 찬송가 곡조는 로웰 메이슨이 작곡한 것으로 그의 찬송가집 노래의 정원에 수록돼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소명과 충성의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쉬 되리니입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날들.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

0: 번째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6월 15일 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연약한 죄인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목자가 되시니 내 영혼이 소생하며 참된 쉼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영적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목자 되신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로 하나님을 듣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선생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스스로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성령 하나님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치열한 경쟁의 세상을 용기 있게 맞서며 승리하게 하소서. 다니엘과 같이 주님 안에서 올곧게 마음을 정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뒤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성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 아침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패티김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지선의 찬양 이어드립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어서 김동연이 부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욥기 31장 성우 선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욥기 32장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 낭독 욥기 31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이었습니다. 마커스 월십이 전합니다. 주 손길이. 브라운 월십의 찬양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황혜련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입니다.
1: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지켜보며 기다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께 질문한 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는 질문한 그가 베드로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주 열두 제자의 대변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성전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돌, 성전 구역에 있는 다양한 발코니, 뜰, 현관 등을 보면서 그 웅장함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시니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 골짜기에 올라가 성전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듣고 충격에 빠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둘째는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세 가지로 답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미혹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사람을 미혹하여 멸망케 하는 겁니다. 이들은 세상에 잡다한 문제들을 늘어놓으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경계하며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거짓된 이들에게 속아서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탄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믿음

미세하겠습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버팀목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재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난리와 전쟁은 인류 역사 이래 늘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나라가 나라를 공격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완전한 평화의 시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뿐이겠습니까? 기근과 지진의 소식도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전쟁과 재난의 소식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당할 박해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구절에 보면 제자들이 당할 박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예수님은 자신이 언급하신 대로 공회에 넘겨져 매를 맞았습니다. 조롱과 박해도 받았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 흩어진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많은 박해와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끌려가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후에는 모두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됩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길을 막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기독교를 향해서는 적대적입니다.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가 그렇습니다. 이슬람 국가들도 역시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시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란은 기독교인이 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며 공격적인 경향이 짙습니다. 진리인 기독교는 인류 역사 이래 끊임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더 경건하게 살고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고 세상에 악영향을 끼쳐서 비판받고 벌을 받으면 그건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건하게 살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도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 그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역시 세 가지 내용으로 적용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뭐가 뭔지 혼란스럽습니다. 진리가 혼탁해집니다. 유튜브나 SNS를 떠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들이 지금 차고 넘칩니다. 바른 교리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우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그런 가짜 뉴스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서 성경을 배우자고 요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기독교인을 향하여 비판하든 개의치 하지 마시고

0: 우리는 끝까지 예수 생명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이자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바로 살려갈 때에는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성령을 의지하며 더 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설사 박해를 받아도 어떤 위험한 처지에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지 우리 성령께서는 아시고 갈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흉흉한 소식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도리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세상에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는 작은 등불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받았던 사명을 감당하고 마무리하는 날들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오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오든 그날은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면서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였습니다. 김종찬의 음성으로 찬송가 304장 준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시연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들으면서 6월 15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80만 명 시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이주민 선교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예장 고신총회 이주민 선교부는 오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제2회 이주민 선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이주민 선교부장인 노은환 목사는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을 단순히 한국교회의 외부 경계선에 있는 선교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중대한 시대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주민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정착하도록 돕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오는 23일 대전 한성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를 주제로 연합 신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남신도회와 여신도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등 3개 단체의 연합행사로 세대와 경계를 넘어 세상의 빛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세대 간 연합과 신앙 공동체 회복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오전에는 연합 개회 예배를 드리며 총회장 이종하 목사의 설교와 성찬 진례를 통해 기장 신도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오후에는 세대 공감 토크 콘서트를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고 우수 신도회를 발굴 표창하며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실천 마당이 이어집니다. 전 세계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사단법인 유니월드가 제8회 세계 주니어 미술대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열리는 8회 대회는 환경보호를 주제로 하며 초등학생부터 대학 청년들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수채화와 유화는 물론 웹툰과 일러스트 등 참가자가 가장 잘 다루는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해 오는 25일까지 유니월드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유니월드 홍명희 대표이사는 재능이 있어도 환경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하는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든든한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대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그리스도인 원래기도회가 오는 18일 기독여민회의 주관으로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열립니다. 주최 측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더 이상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대하며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0: CBS CBS 라디오

0: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아버지 되심에 관하여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삶의 또한 한 중요한 부분인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삶에서 한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되 특별히 성화의 세 가지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의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도 이 성화의 세 가지 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두 번 지나가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는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고 좀 더 상세하게 오늘 성화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늘 머릿속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세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품의 변화. 둘째, 가치관의 변화 혹은 세계관의 변화. 셋째, 포괄적인 선교적 삶.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품의 변화. 그러니까 성화의 한 핵심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화라고 부릅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절도 그 부분을 말하고 있죠.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사랑하고 계신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습관이 되어서 그렇지 모든 우주를, 천지를,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가정에서 자녀들이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용어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우리가 이미

일부러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한 핵심적인 일을 그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닮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성화의 한 핵심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가치관의 변화 혹은 세계관의 변화. 이에 대해서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많은 걸 의미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거기에는 이 세대의 풍조, 사조, 가치관 다 포함되죠. 행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근데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는 하트라는 단어도 있고 마인드라는 단어도 있는데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둘 다 마음이라고 번역하거든요. 하트는 이 심장도 하트라서 마음, 가슴, 중심, 하트고요. 마인드는 사고를 말합니다. 생각, 두뇌활동, 사고. 근데 여기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이 하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인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새롭게 계속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새롭게 계속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다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을 한마디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것이 우리가 들 영적 예배라고 말하면서 이 삶을 살려면, 이 삶을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성화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포괄적인 선교적 삶. 성화의 세 번째 요소는 포괄적인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속에는 아버지이 내일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시대에 하고 계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실 그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당연한 한 부분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되 아버지이 내일된 자세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죠.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되 그 자세가 없으면 항상 자기 의제가 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하는가도 자기 의제가, 자기 원하는 바가, 자기가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 목적과 자기 목적, 하나님의 의제와 자기 의제,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계획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아까 그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제는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중요하지 않게 되고요, 자기 의제만 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인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근본적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리 내일된 삶, 그 의미는 살펴봤고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같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이신 아버지 예를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그 포괄적인 선교적 삶이 성화의 한 요소라는 것을 꼭 살펴보기 원하는 거죠. 살펴본 이 부분이. 그래서 성화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를,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데로운 밀러도 성화의 세 가지 요소를 말하면서 아까 세 번째가 뭐였냐면 사회적 책임과 청지기로서의 책임이라고 그는 말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포괄적인 선교적 삶입니다. 정확하게 이 시대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인간의 모든 부차적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치유한다는 의미다. 믿는 자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황량한 곳에 아름다움을,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악이 있는 곳에 선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자연학과 가뭄, 홍수, 지진, 기근, 질병에 맞서고 낭비와 과소비를 통한 인간의 피조물 파괴와 자연환경 유린을 막아야 한다. 성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피조물의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린 저는 이것을 포괄적 선교적 삶이라고,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성화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는 에베소 2장 10절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2장 10절이 왜 성화와 관련된 구절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가 하면요, 우선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 에베소 2장 5절 8절. 반면에 성경은 우리가 현재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현재형으로. 고린도 1장 18절, 빌립보서 2장 12절. 또한 성경은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등.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관한 시제는 세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받아가고 있다, 받을 것이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칭의, 성화, 영화라고 부릅니다. 칭의, 성화, 영화라고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용어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점을 김세윤 박사도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근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럼 칭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화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칭의의 순간부터 영화의 순간까지 이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볼 수 있어요. 성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은, 이 과정을. 그러면 아까 에베소 2장 10절 보면, 에베소 2장 특별히 그 윗절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 중에서 8절과 9절에 보면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흔히 전통적 용어로 말하는 칭의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미 받았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이 구절 10절이거든요. 그러면 이 10절이 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절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칭의, 영화, 그 사이의 모든 과정을 성화로 본다면 정확하게 성화와 관련된 구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서, 우리는 성도들의 정체성과 구원받은 목적이 나옵니다. 먼저 이 구절에 보면 우리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란 단어가 영어로 workmanship인데요.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그 영어 시, 포음이라고 그러나요?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에서.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신, 그래서 그 속에 그것들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시와 같은 작품이라는 겁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그러니까 이건 범신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범신론은 이 만물 자체가 신적인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이게 범신론이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세계는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세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초월적인 하나님이죠. 전혀 범신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셔서 그것들이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시와 같은 작품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모든 창조세계의 고귀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동일한 단어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0절은 하나님의 재창조에 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신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만든, 그래서 그 안에 그것들이 깃들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인 존재란 말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아까도 천지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대로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으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만든, 그래서 그 안에 그것들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이죠. 작은 두 번째, 그럼 이 구절을 보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포괄적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 2장 10절만 하더라도 명확합니다. 모든 성도는. 왜? 우리는, 여기 우리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를 가리키거든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포괄적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을 말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일을 말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기에 말하는 선한 일을 단순히 영적인 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매우 팽배한 성속의 분리 이분법 영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기에 선한 일은 포괄적인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괄적 소명을 말합니다. 우선 일이란 단어를 보아도 그것이 명확합니다. 여기서 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곤이란 단어인데요, 그것은 행동이나 행위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69번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일,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선한 일, 직업 혹은 직장까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여기 일,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일하다,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 아바드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문화명령을 살펴볼 때 이 부분을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작하다는 말은 에덴 동산 일하는 걸 말합니다. 농사 짓고 돌보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라 그랬는데요, 출애굽기 8장 1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의 많은 성경이 아마 새번역도 우리말에 그렇게 했을 거고 나를 예배할 것이라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일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키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것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만 하도 이렇게 말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근데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볼 때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셨다, 예비하셨다, 우리를 선한, 우리를 위해 선한 일을, 이 선한 일은 문자 그대로 포괄적인 일을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만 말하는 게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포괄적 성격, 선교적 삶의 포괄적 성격을 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오는 일의 단어의 의미만 보더라도 이것이 포괄적 소명을 말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로 밀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구속받았다. 이 일은 영적인 일에서부터 섬김과 긍휼의 사역, 문화적 사명 안에서 주어진 일반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의 일이라는 단어를 협소한 영적인 의미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선한 일은 말 그대로 모두 모든 선한 일이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맡은 일을 탁월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요한 웨슬리는 성경적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그 진실성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 목표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목표이며 세상 처음부터 만물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유일한 목적이다. 사실 성경 전체 바탕에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화의 본질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칭의는 있고 영화는 있는데 성화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구원 받는 거 중요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여 새하늘 새 땅 들어갈 거니 그저 기다리면 된다, 그동안에 그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된다. 완전히 잘못된 신앙인 거죠, 이 체계화는. 그렇게 우리 포도나무 끼 지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와 동행하는 삶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였습니다.
1: CBS
2: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0: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2: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우리는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부지런히 만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하고 어떤 사람 공부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루 동안 많은 일을 하지만 돌아보면 뭐가 먼저인지를 놓치고 그냥 열심히 하루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우선순위,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 삶에 있어서 먼저인 것을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없으면,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지만 내 삶에 살면 살수록 행복 대신 불행이 밀려오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없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내 선택에 먼저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오늘 저는 그런 질문과 함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당시 아주 유명한 율법 교사가 찾아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의 교수쯤 될까요? 그 율법을 전공하고 공부한 엘리트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당신 공부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그 율법을 공부한 사람답게 모범 답안을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율법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회심의 질문 하나를 또 던져요. 그러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속에 도대체 저에게 그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평범한 질문 같지만 이 율법 교사가 의도한, 조금 의도가 나쁜 사악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러면 그동안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이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당신의 사역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반대로 죄인들까지도 다 당신 이웃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탄과 심지어 고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질문의 위기 속에서 지혜롭게 이 사람에게 그 질문에 도전을 하며 던지시는 대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질문의 대답을 비유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비유는 두 도시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배경으로 한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로 한 2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도 차이가 한 1000m 돼요.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고 여리고가 낮은 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무슨 길이 지금처럼 잘 나 있었겠습니까? 자연 길 그대로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 차이가 나니까는 험한 길이에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그 당시에 아주 큰 대도시예요. 대표적인 두 대도시예요. 그러니 두 도시 사이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을 것이고 물자가 수시로 오고 가는 길인데 길이 험하다 보니 이 길에서 때때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물건을 빼앗고 행인을 덮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악명 높은 길이에요. 바로 이 길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강도의 습격을 당해서 가진 것 다 뺏기고 실컷 얻어맞아가지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때마침 너무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이렇게 죽어가는 이 사람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이 자리를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성직자의 의무를 감당하고 집으로 가고 있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에 성직자가 아니 가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당연히 도울 거라는 상식적인 계산을 우리 모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자꾸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제사장들이 지키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시신이라든지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순간 그때부터 7일 동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공적인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제사장이 내일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어떤 공적인 일을 하거나 누구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뭐 해야 될 그런 성직자로서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지금 피 흘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만졌다가 이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면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공적인 사역들, 계획들, 이미 스케줄에 잡혀 있는 일들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적인 사역과 기본적인 윤리 사이에 이 제사장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결국 안전을 선택합니다.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외면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지나칩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을 조금 제가 변론해 주자면 할 수 없이 가지만 빨리 다른 사람 하나님 누굴 보내서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때마침 제사장이 떠나간 바로 뒤에 레위인이 또 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쓰러진 사람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조금 전에 제사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합리화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하고는 수백 년 동안 원수 관계로 지내온 민족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사마리아인들의 자손들이 혼혈아가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민족성이 강한 유대인들은 외국인들하고 혼혈아로 태어난 그 사마리아인들을 율법적으로 더러운 민족이라고 배타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마리아인을 만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경멸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도 그런 대접을 하는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 없어서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이 쓰러져 죽어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이 유대인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배경, 그들의 그동안 가져온 섭섭함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 걸 알지만 얼른 달려가서 가방에서 포도주와 올리브를 꺼내서 소독을 해주고 상처 위에 기름으로 발라주고 응급처치를 해요. 그리고 아직 의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가장 가까운 여관으로 급하게 가서 이 사람을 눕히고 여관 주인에게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는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내가 있는 우선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두 데나리온을 이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줘요. 두 데나리온이면 지금 2026년도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을 주고 혹시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다 드릴 테니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인물 가운데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우리는 다 쉽게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이 무슨 그렇게 악당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 두 사람이 그냥 외면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개인적 선택 때문에 공적인 일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지면 7일 동안 성전의 업무를 못 보니 나로 인해서 성전이 드려야 될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중단되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선택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효율적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예수님도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조금도 두둔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언급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두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말해요. 대신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기꺼이 손해를 본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 당시 그런 문화 또 제사장 레위인의 특수성 이런 걸 다 고려하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은 거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냉소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을 텐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박

평가를 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을 주목하고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일부러.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평생 가장 중요한 먼저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람 살리는데 내가 이게 손해되는 걸 알아요. 사람 살리는데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줄곧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손해보고도 그걸 항상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먼저 우리가 이것이 먼저 우리의 가치고 이것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제일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효율성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늘 먼저이어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저는 회복하고 계몽해야 될 첫 번째 주제라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남의 아픔과 남의 어려움에 끼어드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내 계획이 남들에 의해서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당연하죠.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하나 살아가기도 힘겹고 나 하나 버티기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살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내가 남을 돕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시간이 좀 있고 또 좀 삶의 여유가 있고 뭐 내가 일궈 놓은 뭐가 좀 있어서 아 이제 좀 남을 도와도 돼. 이럴 때 남을 돕는 게 그게 상식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 살기도 어려운데 내 어려운 월급에서 누구를 도와주고 내 시간도 내기 어려운데 내가 내 자녀들 좀 돌보는 것도 못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뭐 이거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다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도 안 되면서 남을 위해 뭔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그닥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조금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루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울면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받아요. 지금 이 상황은 속된 말로 1분 1초가 피말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세요. 왠지 아십니까? 12년 동안 만성하혈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생명이 분초를 다투고 있는 시간에 멈춰서서 한가하게 그 여인과 눈을 마주하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병도 낫지만 네 영혼도 치유한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 머물면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 속에, 회당장의 생각 속에 더 급한 일은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리고 이 사람은 당장 죽는 병은 아니니까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효율성을 들어 비판하는 일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길거리에 버려진 한 여인을 살리는 일에 그 자리에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린 딸도 결국 살려내요.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모에게 SOS 구호 신청을 보내는데 부부니까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고 기댈 데가 없어서 그 마지막 부부에게 자기 배우자에게 마지막 구호 요청을 보내는데 나는 지금 일해야 되니까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는 지금 바쁘니까 그 한 생명의 마지막 혈루병 앓는 여인의 외침 같은 그 거리에서 들어오는 이야기를 담아주지 못하는 우리들 너무 효율성이나 결과와 남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우리는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춘기 아이가 아빠 내 얘기 좀 들어봐,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여보 나 이야기 해야 되겠어, 근데 지금 안 돼, 나 출장 가야 되니까, 지금 고객하고 만나서 이거 해야 되니까 안 돼. 이 효율성 때문에 내 앞에 놓인 진짜 회복해야 될 사람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보람된 일이 뭐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가족들이 보낸 문자 속에 아무리 바빠도 잠시 호흡하고 답장 하나 보내주시고, 직장 동료에게 먼저 커피 한 잔 주면서 그 5분의 위로와 대화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지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리 바쁘고 지금 아무리 분주해도 단 몇 분이라도 삶의 여유를 여러분의 곁을 내어주는 그 여유를 가질 때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돈 벌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잃어버리지 말고, 아니 이미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사람을 나에게 왔을 때 지켜내고 살려내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팍팍하고 어려운 현실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하고 잘 사는 건 달라요. 열심히 살되 진짜로 잘 살으려면 이 먼저를 뒤로 빼놓지 말고 이 먼저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서 강해.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31-407-9191번입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CBS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0: 크리스찬 칼럼.
1: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3대, 4대가 지나면서 반드시 그 가문과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바로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죠. 한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온 가족이 그 양고기를 함께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날 밤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이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쳤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피가 이 집은 하나님 백성의 집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표식이요 표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자체가 능력을 상징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소유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마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 가정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는 영적 행위와도 같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가정에 절대 어둠이 틈탈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영적인 선포라는 것이죠. 사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쁜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번거롭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그날 밤 통곡 소리가 가득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에는 기쁨의 만찬과 생명의 노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의 문설주에 무엇을 바르고 계시나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예배를 바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유월하게 하는, 패스오버하게 하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0: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0: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에 알람이 울립니다. 언제 들어도 그리 반갑지 않은 소리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소리는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세상과 약속한 시간이 됐으니 잊지 말라고, 고단하겠지만 떨치고 일어나 오늘을 살아보자고 대신 말해주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주말의 달콤한 휴식이 끝난 월요일 아침이지만 그래도 다시 일상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강함과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새로운 한 주의 문을 여는 오늘도 여러분의 다정한 아침 동행인이 되드리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이 곡도 저희 영혼에 주시는 응원가 같습니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에서 듣고 다시 찾아듣는 곡이라고. 그래요, 들풀님.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메들리였습니다. 신나는 보혈 찬송 메들리죠. All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많이 비대게 있으면. 6월 15일 월요일 아침 게시판 보니까 간밤에 비가 많이 내린 지역들이 있네요. 농사짓는 분들 그동안 가물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흡족할 만큼의 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조금 한시름 놓으셨기 바랍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애청자분들의 주말은 어떠셨을까? 또 월요일 아침 분주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평안하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표준 FM과 음악 FM, 레인보우의 조이보유까지 세 개의 채널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고란초님 신청곡,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주말에 친정의 시댁에 바빴습니다. 해마다 요맘때면 시댁에 가서 매실 따다 매실청 합니다. 새벽 출근했는데 퇴근하고 매실청 담가야 해서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스마일님. 아유, 매실에 둘러싸여 계시는데요. 주말에도 매실 따느라 바쁘셨고 오늘은 출근해서 일도 해야 되는데 또 퇴근 후에 매실 청 담가야 하고 마트 가서 저도 초록에 동글동글 매실 쌓여 있는 거 보며 아, 그래, 6월 매실의 계절이 왔구나 실감했습니다. 풀꽃님, 어제 내린 소나기로 경운기 물 푸는 소리는 사라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흐르는 찬양이 들녘을 꽉 채우는 아침 산책길이 흥겹네요. 바람은 차갑고 짙은 안개 낀 산책길 너머에는 예수께서 어서 오너라 기다리고 계신 듯 합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항상 듣고 싶은 곡으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하셨어요. 풀꽃님.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막이 올랐습니다. 화려한 개인기와 팀워크가 빚어내는 90분간의 각본 없는 드라마는 우리의 신앙 여정과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득점을 올린다 해도 수비가 무너져 더 많은 실점을 허용한다면 승리할 수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세상이 인정하는 업적을 많이 쌓았다고 해도 죄의 유혹을 막아내지 못하고 영적 수비에 실패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과만큼이나 경기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점수를 앞서고 있다는 이유로 고의로 시간을 끄는 이른바 침대 축구는 관중의 야유를 자아냅니다. 성도들 역시 언제나 신실하고 정직한 품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축구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료 휘슬이 울리면 그 누구도 더 이상 공을 찰 수 없습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기 시간 안에서만 우리의 삶은 존재하니까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라운드에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뛰고 영적 수비를 굳건히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승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축구를 통한 영적 교훈.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I offer my life, 나의 모습, 나의 소유였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뒷자리 3517 쓰시는 분, 와, 매년 딸이 생일에 강아지들과 함께 펜션에서 옥돔 미역국을 끓여주는데요. 올해도 초당 옥수수, 명란 솥밥이랑 포천 떡갈비로 한상 차림받고 양평에 수영장 있는 펜션에서 아침 명상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 수멍을 하고 있습니다. 수멍, 그러니까 수영장 물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다 보는 거 수멍이에요. 명상하면서 자축 신청곡으로 인더가든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신청합니다. 딸, 나에게 있어 소중한 제일 비싼 선물이 바로 너야. 고맙다. 예, 아유, 우리 따님은 비싼 정도가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정도죠. 너무 귀중하고 귀중한 존재. 따님이 혹시 요리사인가요? 어머니께

생신상에 옥돔 미역국에 초당옥수수 명란 솥밥을 게다가 또 포천 떡갈비까지 올려드리는 따님이 이 세상에 있다니. 축하드리면서 저 장미꽃 위에 잇을 잠시 후에 듣고요. 먼저 민병훈님 들어주세요.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6월 15일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목필균 시인의 6월의 달력이란 시가 있는데요. 이 시에서 6월달을 이렇게 표현해요. 한 해의 허리가 접히는 달, 계절의 반이 접히는 달이 6월이다. 예, 한 해의 허리가 접히고 계절의 반이 접히는 6월에 또 그 반이 접히는 오늘 6월 15일. CBS의 한 페이지가 크게 접힙니다. 개편으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낯선 환경 속에서 그래도 익숙한 풍경도 있어야 좀 적응하기가 수월하겠죠.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익숙함의 중심을 잘 지키겠습니다. 애청자분들께서도 계속 CBS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쁨, 음악이 주는 행복. 아바, Thank you for the music. 오늘 1부 끝곡입니다. I'm nothing special. In fact

0: 샤브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갯벌유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성태의 뉴스 쇼.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오늘부터 박성태 뉴스쇼가 10분 일찍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존보다 10분 앞당겨진 아침 7시부터 누구보다 발빠르게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고용과 통합이 여당의 책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 불협화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첫 인터뷰 여당 초선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1인 1표주의 민주당의 1인 1표제 문제 있다고 지적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의 코너 정치 맛집도 이어집니다. 오늘도 여의도의 복잡한 이슈를 맛깔나게 요리할 4명의 셰프 대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김현정, 김근식, 박원석, 이기인 4명의 불꽃 튀는 토론과 명쾌한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10분 빨라진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8: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9: 네, 여당의 책무.
8: 여당의 책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이어서 유럽 순방 기간 중에 이 X에 글을 올렸는데 네. 여당의 역할을 좀 강조했죠.
9: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인데 우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에 X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집권 여당은 신념보다 책임이 우선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8: 예.
9: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면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된다. 또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은 뭐 감시와 견제, 공격의 역할이라면 여당은 이제 책임과 성과, 포용과 통합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로 보이고요. 특히 또 눈길을 끄는 표현이 있었는데 야당이 군대나 창이라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8: 예.
9: 그러니까 싸워서 권력을 얻는 것과 이제 얻은 권력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이거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이번 순방 중에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낸 만큼 이거는 단순히 정치 철학을 얘기했다기보다는 당을 향해 민주당 이제 지도부를 향해 메시지 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8: 예. 여당인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9: 일단 이제 민주당 지도부 얘기부터 하면 이제 확대 해석은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 간담회가 있었는데 기자 이제 첫 질문이 이재명 대통령 SNS가 이제 지도부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개인이나 지도부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 여당이 어떤 자세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지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거 특정 인사를 좁혀 해석하는 것은 대통령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민주당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또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예. 국민의힘 장동건 대표도 이제 반응을 보였는데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 그러니까 집 가진 국민을 마귀로 몰고 반대편을 향해 최악의 저지라고 했던 거 다 잊었나 보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또

0: 이제 민주당 내 이 갈등 양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순방 중 이런 글까지 올린 걸 보면 친명과 친청이 머리 터지게 싸우는 상황이 피곤한 모양이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 예, 대통령이 X에 올린 글이 특정 개인이나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뜻인지는 모르겠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해석하는 대통령의 뜻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예,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막스 베버까지 인용을 했어요. 여당의 역할은 큰 그릇이다. 김준일 평론가가 가장 주목한 꽤 긴 대통령의 X의 글 중 주목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2: 그러니까 용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막스 베버를 그럼 전에 언제 인용했느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뭐 그것도 예. 이제 과거 용례를 보니까 이제 야당이 대통령 공격할 때 이때 썼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용례가 지난 3월 30일에 대통령이 한번 막스 베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 한라대 한라 컨벤션 센터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한 건데 그때도 이제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시민 작가의 ABC론이 예.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유시민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은 유시민 작가를 ABC론을 비판한 걸로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됐어요. 그때 이제 유시민 작가도 그 ABC 막스 베버를 차용해가지고 ABC론을 이제 만든 걸로 예. 그렇게 보여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반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맥락을 봤을 때 이게 정청래 대표를 가리킨 게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나? 뭐
1: 아니 예. 갑자기 유럽 순방 중에 여당은 이래야 합니다라고 할 때는 일단 여당이 좀 지금 마음에 안 듭니다. 예. 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했겠죠.
2: 당연히 그렇죠.
1: 뜬금없이 그냥 예. 갑자기 곰곰이 오늘 밤에 별을 하늘을 쳐다보니 여당은 이래야 되는구나.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겠다라는 거고 예. 지금 청와대의 기류와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 발언 정권 짧다 이거를 협박으로 지금 청와대가 인식하고 그게 이제 기사가 쏟아졌어요 지금 예. 굉장히 불편하다 격앙됐다 뭐 이런 거 참 격앙 경로가 어느 정권이든 참 많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협박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고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참전하는 이런 모양새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난 1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보안 수사권 폐지 딱 이거 7자 썼거든요.
1: 예.
2: 근데 이게 이제 지난 8일에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테면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하지만 국회를 존중하겠다.
1: 예.
2: 그 얘기인 즉슨 어쨌든 뭐 폐지의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은 좀 더 이거에 대해서 민생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달라는 건데 바로 보안 수사권 폐지 딱 정해버리고.
1: 사실 대통령은 예. 보안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토론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당대표가 이제 토론 없이 그냥 폐지 이렇게 얘기를 한 셈이에요.
2: 물론 뭐 당대표도 생각이 있고 그걸 예. 또 토론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얘기하고 나올 뒤에 바로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정권은 짧다라고 또 얘기한 거 이거를 한판 붙어보자 이제 서로 약간 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할 수 없게 됐다.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정청래 대표는 이미 딴지일보에 이미 본인의 출사표를 사실상 던진 거나 마찬가지고
1: 예.
2: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과거 이준석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리따봉 그때는 이제 내부 총질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2: 내부 총질이라는 당대표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굉장히 빚어지고 그때는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1년이나 남았지만은 윤리위를 가동해가지고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 맥락은 왜냐면은 정청래 대표는 바로 전당대회에 들어가니까. 하지만은 어쨌든 그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많이 빠졌어요.
1: 예.
2: 여당 내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그게 상당히 국정운영에 좀 부담이 됐거든요. 이번 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오히려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고 당대표가 조금 강성 지지층에 소구해서 오히려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 예, 일단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짚어봤는데 어제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0: 네.
1: 대통령의 X 메시지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내놨었잖아요. 근데 또 지방선거 평가를 할 때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이런 네. 것도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0: 네, 이 발언이 좀

0: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어제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대해서 좀 데이터 기반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출마자 중에 72%가 당선이 됐다. 역대급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 참패론 이런 거 나오는 거에서 좀 억울한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평가를 하는데 이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 조직뿐 아니라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와 행보까지 이제 모두 포함해 평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당의 문제뿐 아니라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1: 예.
0: 그럼 이제 정부 인사가 누구냐 이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1: 그렇죠. 정부 인사는 대체 누구냐?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조 사무총장이 이번 선거 국면에서 주요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례를 든 게 조작 기소 문제와 수벅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자 질문이 그럼 대통령의 X 발언도 이제 이 평가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한 건 투표 동료 말고 특별한 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답변 과정에서 총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총리가 당권에 도전한다는 기사가 계속 나온 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 총리의 당권 행보가 선거에도 어느 정도 부담을 줬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1: 예.
0: 이 발언 뭐 친명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는데요.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정을 수행 중인 총리의 거취와 당권 도전 가능성이 지방선거 평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그런데 평택 을과 전북도지사 후보 공천 이 얘기가 나오자 조승래 사무총장이 특히 민감하게 좀 반응했다고요.
0: 평택 을, 뭐 전북지사 이건 이제 민주당 내부 갈등이 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잖아요.
1: 예.
0: 요 발언 영상은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전북지사 이원택 후보에 대한 지원을 제가 여러 차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는데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겁니까? 대표나 저나 선거를 지휘했던 선거 책임자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 공격이 그 사리에 맞고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라면 충분히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공격은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이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은 이제 평택을에서는 강득구 의원이 김용남 후보 지원 유세를 당해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걸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1: 예.
0: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였던 이원택 후보는 왜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느냐, 왜 일부 인사들은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응원했느냐 이제 되물은 겁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송영계 의원을 겨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 예.
0: 지금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 발언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정청래 책임론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김민석 총리의 당권 행보나 전북에서 이제 송영계 의원의 발언 같은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이제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선거가 참패했다, 정청래 대표 책임이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참패했는지는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는 뭐했냐 이게 핵심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예. 네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당권파 비당권파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갈등이 계속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예.
3: 그 12대 4의 이 스코어가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2022년의 지방선거도 12대 5였는데 그 5가 전남과 광주가 따로 있었으니까 그때도 12대 4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1: 예.
3: 그때도 이제 그때는 근데 이제 대선에서 0.73% 포인트로 이제 신승을 했고 그런데 지방선거를 생각보다 많이 이겼다라고 하니까 잡음이 별로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더 크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승리의 기준이란 게 굉장히 상대적이다.
1: 사실은 예상치 네. 대비죠.
3: 그때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그 지방선거 끝나고 이준석 대표한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때 얘기한 거예요.
1: 예.
3: 대표님, 저 선거 결과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경기도 내줄 수가 있냐고.
1: 예.
3: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아니 멀쩡한 유승민 찍어내고 김은혜 공천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라고 예. 반발하고 막 이런 일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체리따봉 나오면서 이제 그 뭐 윤리위 가동된 거거든요. 약간 그 대통령 쪽의 입장은. 불만인 거예요 그때도
1: 예.
3: 사실 더 이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 투쟁이 예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상당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론을 놓고 계속 이제 해석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통령의 스타벅스 발언 뭐 이런 것들이 그럼 적절했느냐 예를 들면은
1: 예.
3: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0: 당에서도 추진했지만은 청와대 입장은 적절했느냐 뭐 이런 거가 이제 앞으로 평가 과정 백서 막 이런 데서 계속 나오면서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
1: 조승래 사무총장이 어제 얘기한 것 기자들께 대통령에 관련된 걸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김민석 총리만 얘기한 건 대통령까지 건드리면 너무 커지니까
0: 예.
1: 일단 총리만 하겠다. 이렇게 좀 보이네요.
0: 근데 솔직히 저는 좀 뜬금없었습니다. 예. 솔직히 얘기하면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나 이번 총선에
1: 지선에서.
0: 예. 예. 별로 관심 없었어요. 솔직히 저 예. 정치 완전 고관여층 아니면은 김민석이 뭐 나오든 말든 그만하든 말든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경강부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좀 억울해한다.
1: 예.
0: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지금 1인 1표제 한 축은 또 하나는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를 놓고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1: 예. 정청래 대표 사퇴. 물론 이제 사퇴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빨리 해라. 지금 오늘이라도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분위기는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0: 근데 그거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전당준비위원회 전준희가 만들어지기 직전 뭐 이 정도면은 26일 뭐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0: 비슷하게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한 열흘밖에 안 남아서 그 정도 버티다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러나지 책임론으로 물러나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는 명확하게 좀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1: 아, 예. 내가 밀려나서 물러나는 건 아니다. 물러날 때 되면 물러나겠다. 예.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장동엽 방어 나선 지도부.
1: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해볼 텐데 국민의힘도 이제 이번 지방선거 끝난 뒤에
2: 네.
1: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갈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그런데 아니야 우리 대표 그냥 가는 게 나아. 좀 방어를 했다고요?
2: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비당권파나 친한계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1: 예.
2: 이제 지도부가 지금까지 좀 침묵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공개 반박에 나선 거예요. 정의용 사무총장이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질책 속에서도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당 지지율 오르는 상황 언급하면서 장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반등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2: 그러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대표 퇴진만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장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당권파 주장은 지금 선거에서 완전히 진 것도 아니고 또 최근에 이제 선관위 참정권 침해 논란으로 대여공세 주도권 잡은 상황에서 지금 지도부 흔들 이유가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인 거예요.
1: 예.
2: 근데 반면 이제 비당권파는 좀 생각이 다른데 장 대표가 지금 선관위 사퇴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당이 부정선거 프레임에 갇혀있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김용태 의원이 공당의 대표가 극우 유튜버 등이 만들어낸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당권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리더십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했고요.
1: 예.
2: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의원총회가 열릴 것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의원총회에서 이제 장 대표 리더십을 두고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대한과 미래가 장 대표 리더십을 논의하자 의원총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 선관위 부실선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걸 두고도 좀 갑론을박이 일었다고요?
2: 일단 논란이 있었던 것부터 한번 짚어보면 김민전 의원이 그 텔레그램 방에서 이번 참정권 침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개헌보다 더 큰 위헌 위법이란 얘기도 있다. 그런데 당대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번 사안을 이제 윤 전 대통령 개헌과 이제 비교를 해서 더 큰 사안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1: 예.
2: 그러니까 이제 대한과 미래 소속 이제 권영진 의원이 곧바로 개헌과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 글을 내려달라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김 의원이 이제 결국 글은 삭제했지만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에서는 이 선관위 사태의 대응책을 놓고 좀 목소리가 좀 각기 다른데
1: 예.
2: 일단 이제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전국 재선거론을 두고는 이제 장동혁 대표, 뭐 신동욱, 김재원, 김민수, 조광하 최고위원 당권파 중심으로 이제 전면 재선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이걸 좀 정리를 해보죠. 이분들의 주장은 모두 다 그냥 네, 재선 가자는 거예요. 전국으로 그냥 6.3 지방선거를 다시 한번 하자. 보궐선거까지.
2: 네, 전면 재선거 얘기를 하고 예. 있고 근데 이제 또 일부에서는 선별적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예.
2: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국 전면 재선거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지역 위주로 선관위 직권 이제 부분 재선거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재선거 불가론 신중론도 있는데 김용

0: 의원이나 이제 초재선 의원 그 대안과 미래 중심으로 지금은 재선거보다는 선관위 개혁이나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재선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장동욱 대표 거취와 다 좀 연결되어 있어서 의원들 의견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이 재선거 주장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동욱 대표는 전면 재선거 그러면 전국으로 6.3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다시 하자. 그다음에 일부는 지역별로 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 재선거를 요구했는데 그럼 투표소만 이 인수용지가 부족한 투표용지가 부족한 거는 그것만 재선거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단체장을 네. 재선거 하자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다음에 일부 의견들은 그건 뭐 여러 청년들도 그렇고 문제가 있었던 투표소, 투표에 방해를 받았던 투표소는 재선거를 하자.
0: 거기는 뭐 몇 표 당락으로 이제 선거에 당락을 줄 수 있는 이제 투표소 중심으로 재선거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1: 예.
0: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서 좀 억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니다. 굉장히 기분 불쾌한 기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 예. 일단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 거취가 결론이 나고 나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의원총회 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날 이제 본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 이제 정의용 그 저기 뭐죠?
1: 아, 저기. 사무총장.
0: 네, 사무총장도 이제 그 원내 이번에 의총을 열겠다고 아 죄송합니다. 정정식 원내대표가
1: 예, 정정식 원내대표가
0: 이번 주 원내대표 그 의총 열겠다고 했던 만큼 목요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정정식 원내대표 자체가 좀 집단 지성을 모아보자 이런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제가 당에서 얘기 들어봤을 때도 연착륙에 좀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사태보다는 조금 이제 추이를 보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이날 의총에서도 당장 뭐 퇴진론 이것보다는 의견들 좀 모아보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본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논의하기 좀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의총에서는 결론은 내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 예. 총을 목요일날 열게 되면 본회의 앞서 그냥 하는 의총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총회 소집을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또 그럴 수가 있는데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2: 예.
1: 예, 어떻게 보시는지 퇴진론이 더 커질지
2: 예.
1: 아니면 그냥 불만만 좀 얘기하다가 쓱 넘어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2: 그러니까 물병 정도는 날라와야지 이제
1: 예.
2: 퇴진론이.
1: 아.
2: 그러니까 지난번에
1: 생수병 정도는.
2: 예, 생수병 예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그때 책임론 물을 때는 사방에서 고성과 물병이 날라오고 험악했잖아요.
1: 예.
2: 그렇게 될까? 그 생각은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은 친한 게 아니면 대안과 미래 그리고 나머지 당권파 뭐 구주류 뭐 이런 분들은 상당히 눈치를 보거나 그냥 좀 보자 뭐
1: 예.
2: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조기에 무너질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버티면은 방법이 없어요.
1: 그럼 최고 예. 의원들이 다 욕을 해도 장동혁 대표가 버티면
2: 예.
1: 따로 방법은 없잖아요.
2: 그럼 최고위원들이 다 줄사태를 해야 되는데
1: 예.
2: 여기 최고위원들은 직업이 최고위원인 분들이 많아요.
1: 어.
2: 의원이 아니라 이제 비의원이 많으니까 뭐 김민수, 양양자 뭐 이런
1: 김재원
2: 분들,
1: 최고위원도 있고요.
2: 뭐 그래 조강한 뭐 그러니까 이분들이 굳이 노느니 최고위원 하겠다 뭐 이럴 생각
1: 예.
2: 판단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장기화될 것 같다. 장기화될 것 같고 얼렁뚱땅 대충 그냥 임기 다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예.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과 조광한 최고위원만 사퇴 안 해도 최고위가 무너질 가능성은 없는 거죠.
2: 그렇죠. 예. 이제 선출직의 5명 중에 4명이니까 조광한 지명직이니까 조광은 빼고 최고는 빼고 나머지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1: 예.
2: 보고 그 한국갤럽이 지난 9일에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이제 전화 면접 조사한 건데 여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전면 재선거에 대해서 찬성이 44, 반대가 48.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해요. 그런데 20대에서 전면 재선거 67, 30대 62, 40대 36, 50대 38, 60대 32. 그래서 정확하게 나이대별로 쫙 이렇게 나이가
1: 예.
2: 어릴수록 젊을수록 재선거해야 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재선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면 재선거가 국힘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영향을 어느 정도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1: 예.
2: 근데 실제 이거를 그럼 부실 선거냐 부정 선거냐 이걸로 물어봤을 때는 응답자의 67%는 부실 선거, 25%는 부정 선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실 선거지만은 전면 재선거해야 된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1: 맞다. 근데 이게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면 재선거라는 용어에 대해서 갤럽 조사도 명확하게 규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2: 예.
1: 전국을 하자는 건지 그냥 문제 있는 투표소를 하자는 건지 이 얘기를 명확하게 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2: 이게 너무 이제 주저리주저리 이게 길게 네, 설명하기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런 건데 이제 재투표도 있고 재선거를 하려면은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건 재선거를 하려면 예. 법원에서 판단이 전면 재선거가 나오든지 아니면 여야가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한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뭐 현실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소리를 조금 지금 받아서 지금 장기호 대표가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센토사 섬의 추억 이렇게 가져오셨네요.
0: 네, 네 이란과 이제 막판 협상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일단 전해드릴게요. 예. 조금 이제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는 글을 이제 SNS에 올렸어요.
1: 예.
0: 이란과 협상이 완료됐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과 미 해군의 해상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승인한다. 전 세계 선박들이여. 엔진 시동을 걸어라. 석유가 흐르게 하자. 이런 메시지를 올렸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중재국이잖아요. 파키스탄 그 샤리프 총리도 그 X에 양측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제 뭐 19일에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다라고까지 밝혔어요.
1: 예.
0: 당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에 이제 MOU 체결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지나간 상황인데 이제 거의 막판에 이 얘기가 나온 거라서 이 상황 거의 이제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 잠시만 이거 속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6시 반쯤인가요?
0: 네.
1: 트루소셜에 글을 올려서 이란과 종전협상 딜이 성사됐다.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네, 맞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 얘기만 들으면 믿기가 어려운데 워낙 말이 많아서 이란이 미국과 종전 MOU를 체결했다. 19일 스위스에서 서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0: 파키스탄도 이 입장을 밝힌 거고요.
1: 네. 예, 이란에서 밝혔고요. 이란 외무차관 발표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의 최종 합의를 위해서 60일 이내에 협의할 거다. 이번 건 MOU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합의를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할 거다 이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를 통행료 없이 바로 개방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한다. 이게 지금 이제 트루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란 전쟁이 일단 종전 협상에 MOU는 체결됐다.
0: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60일 기간 동안 이제 가장 민감했던 뭐 고농축 우라늄 문제라든가 뭐
1: 예.
0: 이제 자금 동결 문제들 이런 거 이제 계속 해 나가긴 할 텐데 일단은 사실 이 MOU 체결을 두고도 한 해 만에 말이 많았었거든요.
1: 예.
0: 어쨌든 지금 19일에 스위스에서 하겠다는 거는 양측 다 밝힌 입장이기 때문에 요건 좀 확실해 보입니다.
1: 예. 이란 공습 이후 106일 만에 일단 전쟁이 종료되고요. 협상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전쟁은 종료되는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준일 평론가 이것부터 예. 짚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2: 될 때까지는 모릅니다.
1: 아, 그래요?
2: 예. 그 지금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 베이루트
1: 예.
2: 인근 지역 공습해가지고 또 트럼프가 이란에서는 안 하겠다 펄펄 뛰고 지금 트럼프도 난리가 났거든요.
1: 예.
2: 엑시오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그냥 기사 난 거 그대로 이거 왜 빌어먹을 공격을 해야만 하냐 정말 화가 났다 이런 정도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란 쪽 너희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액션인데 어쨌든 긍정적인 거는 이란 쪽에서 이게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1: 예.
2: 지금 MOU 체결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까지 거의 임박했다 한 80번 얘기했어요. 지금
1: 예.
2: 두 달 동안 그러니까
1: 예.
2: 트럼프는 메신저로서의 신뢰는 이미 떨어졌고 이란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1: 예.
2: 이란도 어쨌든 추구 전략을 원하고 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이제 내용이 됐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하고의 그 사진 이거는
1: 예, 그것도 좀 보죠.
2: 예.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추억으로 생각하나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1: 네. 네, 유튜브 화면에는 우측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센토사 섬의
0: 네.
1: 추억이죠.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걸었던 갑자기 뜬금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진을 트루소셜에 올렸어요.
0: 설명도 없이 그냥 사진만 올린 거예요.
1: 아무 설명이 없네.
0: 네.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이게 14일 날 이제 오늘이죠.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 이제 서명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과정에 저거를 올렸다라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천하의 독재자 3대 세습 4대 세습하고 있는 김정은하고도 만나가지고 로켓맨 김정은하고 만나가도 했던 사람이야. 뭐 이란하고 못할 게 뭐 있어.
1: 예.
2: 라는 거 그거를 하나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은 이란 정리했으면은 이제 다음은 북한이야. 라는 거를 암시를 한 거다. 라는 이제 해석들이 나와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다시

0: 급물살에 탈 것이냐, 이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예. 할 것인가. 과거에는 한반도 운전자로는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1: 예, 이란 문제도 풀었으니 북한 문제도 풀게. 난 잘해 이건데, 사실 이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하면서 벌어진 거잖아요. 예, 하여튼 북한 문제도, 북한 문제는 잘 풀기를 바라봅니다. 네,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이순환 우수 제품.
5: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4: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5: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6: 7월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7: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6: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7: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네,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야 당권 경쟁이 요동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부가 최대 쟁점 화두입니다. 최근 정청래 대표는 권리당원인 비중이 높은 광주, 전남 여기를 방문하고 1인 1표제를 확대 적용하는 당규 개정안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1인 1표제 문제가 좀 많다라고 공개 지적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는 일부 지지층으로부터는 좀 비판도 들었던 분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먼저 요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 1표제가 네. 사실은 당원 주권주의라고 얘기하면서 1인 1표주의라는 건 그러니까 전당대회나 여러 주요 당직자를 뽑을 때
9: 네, 네.
1: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중을 똑같이 1인 네. 1표로 하자 이거죠.
9: 네, 네. 대의원제가 이제 폐지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1: 그렇죠. 권리당원들이 네. 모든 걸 다
9: 결정하는
1: 결정할 수 있는 네. 이런 네. 구조인데 여기에 문제점을 얘기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의원님 실명을 그대로 페이스북에 지금 나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전현희 김남희 의원이 다양한 목소리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 필요하다라고
9: 네.
1: 더블코트로 얘기한 뉴스 기사 제목을 네. 놓고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9: 네.
1: 이 위에 비난 문자를 상당히 많이 받으셨다고요.
9: 아, 네. 비난 문자도 있었고요. 사실은 응원해 주시는 문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1: 응원 문자도 많이 받고요.
9: 네. 그런데 저는 당대표라는 분이 네. 당내 의원의 의원과의 소통도 없이 이렇게 의원의 이름을 실명 저격하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이고요.
1: 예.
9: 왜냐하면 이제 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글이 1인 1표제를 부정하거나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1: 예.
9: 1인 1표제를 하게 됐을 때 혹시 2030 세대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보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자라는 열린 내용이었어요.
1: 예.
9: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과 또 당원분들이 응원도 해주셨고요. 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청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고민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1: 예.
9: 그래서 당연히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토론 없이 마치 제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신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요. 당내 건전한 토론이나 그런 소통을

0: 어렵게 하는 오히려 이게 비민주적인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1인 1표제는 보완할 점이 좀 있다라는 이런 걸 토론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0: 네.
1: 당대표가 전현희 의원, 김남희 의원 실명을 거론하면서
0: 네.
1: 기사 제목을 쓰고
0: 네.
1: 그리고 민주주의 그 자체다.
0: 네.
1: 1인 1표제가.
0: 네.
1: 하니까 이제 비난을 듣고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0: 네. 네.
1: 정청래 대표의 반응은 있었습니까?
0: 아니요. 지금까지 당대표님은 물론이고 당 지도부 어떤 분도 저한테
1: 예.
0: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나 그런 걸 하시지 않았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유감입니다.
1: 예. 그러면 원래 본론인 1인 1표제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0: 네네.
1: 왜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저는 뭐 1인 1표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올린 글에도 나와 있는데요.
1: 예.
0: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구성에 있어서 좀 세대나 지역에 있어서 편중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구 구성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숫자가 이제 당원에 있고요.
1: 예.
0: 50대는 반면에 이제 인구 구성에 비해서 두 배가 넘게 이제 당원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서 아무래도 그 50대 의사는 20대 의사보다 훨씬 많이 과다 대표되고 이제 반면에
1: 예.
0: 2030의 의사는 좀 과소 대표될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몫이 사라졌기 때문에 노동계에 대해서 이제 중앙위원회 숫자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1: 예.
0: 보완책들을 실제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청년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 할 수 있는 주제인데 그런 논의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사실 권리당원의 뭐 세대별 또는 뭐 계층 또는 직업별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이 네. 구조가 전반적인 민심과 맞지 않기 때문에
0: 네네.
1: 중간중간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군요.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제가 보니까 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대한민국의 20대 인구는 전체의 11%가 넘지만
0: 네.
1: 민주당 권리당원 중 5%대다.
0: 네네.
1: 근데 권리당원이 모든 걸 결정하는 1인 1표제가 되면 과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겠냐 이 말씀이시군요.
0: 네 그런 면도 있고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 대한 2030의 민심이 좀 떠나가는 면들이 있어서
1: 예.
0: 어떻게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정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권 창출이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2030 세대들의 목소리가 자꾸 당에서 멀어지게 되면 점점 이제 청년층이 민주당을 선택을 안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1: 사실 몇 년 전 대선이나 몇 년 전 선거에서는 청년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이런 정책도 많이 나왔는데
0: 네.
1: 이번 지선에서는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볼 때 청년층 목소리를 우리가 좀 더 들어야 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까? 아니면 별로 거긴 투표도 잘 안 하잖아. 우리 편도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습니까?
0: 아니 당연히 2030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는 하는데요.
1: 네.
0: 현실적으로 당원 중에서도 2030이 적지만 또 의원 중에서도 2030이 굉장히 적습니다.
1: 예.
0: 네, 22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2030 의원의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OECD 평균은 20%가 좀 넘어요.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는 2030 세대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2030 세대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세대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예.
0: 선거가 되면은 청년들의 표심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잠깐 하지만 또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의제가 계속 지속되지 않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저는 좀 더 정치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런 구조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권리당원의 1인 1표제. 이걸 없애자는 게 아니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0: 네네,
1: 것이고.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리고 앞서 2030 표심 얘기하셨는데
0: 네.
1: 사실 이건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0: 네.
1: 저희가 우측에 유튜브 보신 분들은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파란색이 민주당, 빨간색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정원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의 지지층인데 20대, 30대에서는 숫자로 비교하면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0: 네네.
1: 4대 5 정도로 국민의힘 지지가 더 많더라고요.
0: 네네.
1: 물론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이제 압도적으로 좀 국민의힘 지지가 많고
0: 네네.
1: 여성은 민주당 지지가 정원 후보 지지가 좀 더 많았는데
0: 네.
1: 전체로 본다면 뭐 4대 5 뭐 요 정도로
0: 네.
1: 국민의힘 지지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보다는 2030 90세대에서는 네.

0: 국민의힘이 더 우리를 신경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1: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30이 다 하나의 균질된 집단은 아니고 예. 뭐 성별이라든지 뭐 계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투표 성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전반적으로는 그 2030 세대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살기가 어렵잖아요.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0: 예.
1: 또 그런 그 주거나 일자리를 안정되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성세대는 조금 더 그런 문제를 덜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성세대를 상징하는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 같은 게 더 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0: 예.
1: 좀 더 2030 세대들과 소통하고 또 함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앞서 이제 처음 쓰신 1인 1표제 보완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는
1: 네네.
0: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네. 민주당의 권리당원 구조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 걸로 제가
1: 네네,
0: 이해를
1: 맞습니다.
0: 했는데
1: 네.
0: 사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권리당원에만 소구하게끔 돼 있어서
1: 네네.
0: 민주당이 보다 더 강성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인
1: 네.
0: 이런 형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1: 네네.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보완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0: 예.
1: 민주당을 국민들이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결과가 나왔잖아요.
0: 예.
1: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소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관련돼서 요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1: 네.
0: X에 글을 올렸습니다.
1: 네.
0: 여기서 뭐냐면 포용과 통합이 여당의 책무고
1: 네.
0: 신념 윤리보다는 여당은 책임 윤리에 더
1: 네.
0: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글을 올린 갑자기 대통령이
1: 네.
0: 그것도 유럽 순방 중에
1: 네, 네.
0: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 아, 저는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는데요.
0: 예.
1: 그중에서도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
0: 예.
1: 이 지적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대통령 말씀은 강성 지지층 결집이나 편가르기 시도와 같은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
0: 예.
1: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그런 여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과 포용과 개방을 강조하신 만큼 당 내에서도 갈등을 좀 수습하고 많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정확한 대통령의 워딩은 이제 막스 베버 글을 인용하면서
1: 네네.
0: 썼던 얘기입니다. 현실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
1: 네네.
0: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1: 네네.
0: 한 얘기인데
1: 네네.
0: 민주당이 그러면 이런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썼다는 건 그만큼 문제점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지금 당 지도부가 너무 그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0: 예.
1: 좀 비판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좀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뭐 지금 아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0: 예.
1: 1인 1표제라든지 보안수석권 문제를 당대표님이 굉장히 SNS에서 강조를 하셨는데
0: 예.
1: 이런 이슈들은 사실 강성 지지층에게 주로 좀 소구하는 그런 이슈잖아요. 그런데
0: 예.
1: 이것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다 관심이 있는 이슈인지는 조금 의문이긴 하고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어쨌든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이 어느 정도 심판을 내리신 것은 맞습니다.
0: 예.
1: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정당 투표로 보면은 그 패배한 지역도 많고 보궐선거도 4석이나 뺏겼어요.
0: 예.
1: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국민들이 민주당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우리가 좀 낮은 자세로 경청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1: 강성 지지층 위주의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지금 지방선거 직후의 상황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썼습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1: 네.
0: 근데 지금 민주당은 좀 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1: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네.
0: 근데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1: 네.
0: 대통령의 이 X의 글이 정청래 네. 대표를 겨냥한 거다라는 기자들의 겨냥한 거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1: 네.
0: 지적에 그거는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원론적인 얘기

0: 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네네. 조순례 사무총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뭐 그 글을 읽는 사람은 예. 또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읽는 사람은?
1: 네네.
0: 네. 그러면 뭐 당연히 우리 김남 의원님은 민주당 내 일부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겨냥했다고 보시는군요. 예. 실제 앞서 말씀하셔도 선거 결과에도 네. 당이 일부 지지층만 향한
1: 네. 그러니까
0: 대통령이 표현한 여당의 책임과는 좀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서
1: 네.
0: 실제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1: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예. 다만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뭐 그 반성해야 될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1: 네. 지금 뭐 다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0: 시간
1: 것처럼.
0: 시간 많아요. 다 얘기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진지한 반성을 위해서는 다 네.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그 2030 세대의 마음을 충분히 읽지 못한 점도 분명히 예.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1: 당내 분열이 뭐 많이 표출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0: 예.
1: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고 또 이제 공천 과정 관리의 실패라든지 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나가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점검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간다고 하는데 지금 모습은
1: 네.
0: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개파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실제 민주당 내 분위기 안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1: 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춰서 여당이 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시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0: 예.
1: 당권 경쟁들이 지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0: 예.
1: 그래서 일부 당 관계자들의 발언이 또 이제 대통령과 좀 척을 지거나 이제 각을 세우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들은 좀 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0: 예.
1: 그래서 아무리 이제 당권 경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국민들 앞에 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함께 반성하고 통합을 해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예, 함께 통합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말씀은 일부 당 지도부 인사들이 대통령과 척을 진다. 근데 친청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이지은 대변인이 한 유튜브 박시영 TV에서 했던 말이
1: 네.
0: 논란이 돼서 사퇴했잖아요.
1: 네네.
0: 대통령이 사실 전당대회에 대해서 이러쿵 네. 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1: 네.
0: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랑 똑같은 것 아니냐.
1: 네.
0: 설마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1: 네. 그러니까
0: 대통령도 당무 개입을 한다는 지적이 일부 친청계에서는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1: 네.
0: 보세요?
1: 대통령께서는 어제 이제 X글도 보셨겠지만 정말 원론적인 차원에서
0: 예.
1: 국민들을 통합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그런 사람을 좀 이제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쓰신 건데요.
0: 예.
1: 이것이 찔린다면은 뭔가 본인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0: 충분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1: 네네.
0: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요. 지금 뭐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당이.
1: 네네.
0: 사실 이제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시면
1: 네.
0: 엄청난 비난 문자를 받고 냈는데
1: 네네.
0: 문자 폭탄이라고 흔히 얘기됐죠.
1: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예. 저를 이제 좌표를 이렇게 찍어 주셔가지고 뭐 문자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요. 근데 좀 뭐랄까 이제 지난 며칠간 사실 응원 문자를 더 많이 받기는
0: 맞았고.
1: 했습니다.
0: 네. 네.
1: 네.
0: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이런 문제식을 가지고 있으면
1: 네.
0: 전당대 혹시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 아, 네. 출마하시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0: 예.
1: 지금은 생각이 없습니다.
0: 아, 지금 생각이 없고요.
1: 네, 네, 네.
0: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요. 당이
1: 네.
0: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너무 휘둘린다라는
1: 네.
0: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1: 네, 네.
0: 그걸 바깥으로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1: 네.
0: 예, 문자 폭탄을 맞으니까
1: 네,
0: 못 하시는
1: 그리고 심지어는
0: 있어요.
1: 어떤 유튜버는 제 핸드폰 번호를 유튜브에 공개를 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갑자기 문자가 막 들어온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0: 예.
1: 좌표치기나 조리돌림을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은 충분히 가능하고
0: 예.
1: 당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조리돌림이나 좌표치기를 통해서 이런 목소리를
0: 예.
1: 가로막는 것은 정당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는 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사실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정당이 당연히 당원이 주인이고 당원의
1: 네.
0: 목소리를 많이 담는 게 중요하지만
1: 네.
0: 그러다 보니
1: 네.
0: 좀 강한 지지층 목소리만 반영하게 되는
1: 네.
0: 대통령이

0: 지적한 대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너무 진영화되는
1: 네네.
0: 이런 구조적인 모순에 빠졌다라는 네. 지적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1인 1표제가 그런 것들을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1: 근데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니까 당은 어쨌든 당원들 목소리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는 당의 또 그 원래 취지에 맞는 거잖아요.
0: 예.
1: 근데 말씀

0: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내 소통 구조를 통해서 예. 충분히 소통을 하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좀 더 그 견고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숙의 민주주의를 좀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자체가 필요하다는 네네. 사실은 소통이라고 하면 네.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강성 목소리 휘둘리게 되는 창구나 계기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0: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예.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의견들을 좁혀 나가다 보면 또 사람들의 의견들이 수렴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해외의 사례 같은 걸 좀 연구를 했을 때
1: 예.
0: 그 외국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지역별로 좀 소통할 수 있는 구조, 이제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 등을 통해서 좀 정당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었거든요.
1: 예.
0: 지금까지 민주당은 굉장히 급속도로 많은 당원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충분한 소통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을 못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목소리나 이제 그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1: 예.
0: 이거를 좀 그 바로 막아버리는 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전남 광주 지역을 좀 방문하기도 하고
0: 네.
1: 또 얼마 전에 보안수사권 폐지
0: 네,
1: 이
0: 네.
1: 7자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0: 네.
1: 강성지층 목소리에 좀 더 반영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0: 네.
1: 지금 빨리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까? 당내에서 일부 장철민 의원이 의총에서 얘기를 했죠.
0: 네,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책임을 관련돼 가지고 또 당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 그 연임 도전을 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1: 예.
0: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를 하고 그 국민들에게 좀 평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계속 그 뭐랄까 당권 도전에 대한 의지도 밝히지 않고
1: 예.
0: 계속 당대표 위치에 있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처신인 것 같아요.
1: 연임 도전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0: 뭐 지금 보기에는 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1: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0: 좀 고민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고민에 대해서는 김남희 의원이요,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요?
0: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이슈죠. 네,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 뭐
0: 네.
1: 북미에서 다 열리는데
0: 네.
1: 거기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멕시코로 가십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1: 언제 가세요?
0: 네, 내일 출발합니다.
1: 내일요?
0: 네, 네.
1: 멕시코 계획 중에 뉴스쇼에 들려서
0: 네.
1: 당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 마디 하고 이제 가시는 거네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0: 네, 제가 북중미 월드컵에 가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님 특사로
1: 예.
0: 그 멕시코 대통령께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와
1: 예.
0: 또 양국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한 그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가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또 양국 간의 강화 관계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전달하고
1: 예.
0: 또 멕시코 의회도 만나고 또 그리고 한 멕시코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도 힘껏 응원하고 오겠습니다.
1: 그것까지 보고 오시는군요.
0: 네네 그렇습니다.
1: 예 이번 주 금요일이죠.
0: 아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예
0: 네네.
1: 멕시코 한 멕시코 경기까지 보고 네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내일 멕시코로 떠납니다.
0: 네.
1: 김남희 의원의 얘기를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전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예, 김남 의원이 멕시코에 특사로 가서 월드컵을 본다니까 지금 댓글에는 부럽다, 나도 보내줘,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이 많네요. 봄비님께서는 뉴스쇼에서 우리도 꿀단지도 보내줘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큰 TV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3: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4: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5: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4: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5: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뉴스쇼 2부는 정치 맛집으로 시작합니다. 김계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과 함께 주말 사이 뜨거웠던 정치권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뉴스쇼 정치 맛집.
2: 네,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내공 있는 분들이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오늘도 네 분의 요리사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예. 먼저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분이 준비한 오늘의 메인 디시를 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식 셰프의 요리는?
4: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는 이재명 대 정청래, 정청래 대 이재명, 죽기 살기 싸움 시작인가로 가져왔습니다.
2: 표정이 신나셨어요.
4: 예, 관전평이 재밌습니다.
2: 관전평이 알겠습니다. 박원식 셰프의 오늘 디시는 어떤 겁니까?
5: 예, 제 이슈는 의총 앞둔 국민의힘 장동혁 사퇴 요구 하나입니다.
2: 아. 사퇴 요구 하나입니까?
5: 네.
2: 사퇴 하나가 아니고.
5: 네. 아니 일단 의총에서 요구를 해야 사퇴를 하죠.
2: 그렇죠.
5: 아, 지금 요구해도 안 할 판인데.
2: 요구해도 안 할 판인데. 네, 이기인 셰프의 오늘 메인 이슈는?
6: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슈는 수술대 오른 선관위, 개혁이냐 해체냐입니다.
2: 개혁이냐 해체냐.
6: 네.
2: 네, 김현정 셰프의 요리는?
7: 네, 네, 저는 제가 원래 하려던 거를 박원수 셰프가 채가가지고
5: 아, 양보해도 되는데
7: 원구성 난항 법사의 요구는 적반하장,
2: 적반하장
7: 했습니다.
2: 네. 적반하장에는 이제 민주당 주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7: 빨리 원구성해가지고 네. 하반기 시작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뽑아봤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 얘기는 일단 박원식 셰프 주재할 때 많이 얘기하시면 돼요. 네. 제가 뭐 발제자에 크게.
5: 아니 김현정 의원은 사퇴 안 하길 바래요. 장동혁 대표가.
2: 아 그래요. 네. 아까 들어오시면서 광고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앞에 음악 나갈 때 김현정 의원님이 뭐 이쪽 저쪽에서 문자를 지금 많이 받고 있다.
4: 말 조심해야 돼.
2: 당황하셨어요.
4: 당황하셨어요.
7: 아니 뭐 다 사실이니까요.
2: 그렇죠. 다 사실이니까.
5: 몇 개만 읽어주세요. 이따 유튜브에서.
2: 그게 그냥 직접 읽기 뭐 하면 저한테 쭉 보내시면 제가 이제 쭉 읽어드리고.
6: 진짜 난투해주시겠다. 아,
2: 근데 양쪽에서 받으신대요. 그러면 이제 중립인 거죠. 네,
6: 중도인 거 중도. 네.
2: 이제 뉴스쇼도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좋은 프로인 거예요. 그게.
7: 양쪽에서 먹는 거는 안 먹는 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4: 근데 욕을 양쪽으로 먹는 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6: 맞아요.
2: 그렇죠. 또 그러면 사람들이 욕은 하는지만 또 칭찬하는 분 양쪽에서 칭찬을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4: 근데 칭찬은 잘 안 해요. 욕은 잘해도.
2: 그렇죠.
4: 속으로는 알고 있지.
7: 근데 요즘 저희 당 의원들이 문자 받는 게 양쪽에서 다 받아요.
5: 뭐
7: 왜냐하면
5: 앞두고.
7: 어느 쪽을 저거라고 양쪽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2: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김근식 셰프님이 준비해 오셨는데 예.
4: 예.
2: 이재명 정청래

0: 죽기 싸움, 죽기 살기 싸움 시작. 먼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6.3 지방선거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뻔뻔한 지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2: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6.3 지방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부분은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0: 예, 이른바 친 김민석계 또는 친명계로 불리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지도부에 대한 질타 발언이었습니다. 네, 김우식 교수님.
3: 예, 저 화면만 해도 벌써 조금 이제 오래된 뉴스가 돼버렸죠. 그 뒤로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선봉으로 한 예. 정청래 대표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부터 포문을 열고 아예 지방선거는 패항선거이고 그 이유는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에 있고 여당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세게 비판을 한 다음 날 출국 관송장에 정청래 대표는 오지 말라고 직접 전화를 해서 예. 김인석 총리를 옆에 끼고 사진을 찍고 그 뒤로도 정청래 대표의 발언 이후에 또 더 싸움이 격화되면서 지금 지난 주말에는 지금 또 계속 뉴스를 달궜던 게 대통령이 그 바쁜 해외 순방 중에도 X에 글을 올렸잖아요.
0: X에 올리셨어요.
3: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네. 그 내용은 뭐냐. 전당대회는 이러이러한 것이니 정청래 대표는 내가 볼 때는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조금 품게 있게 한 거예요.
0: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 한 줄 알고. 쭉 나오는데 1500자, 1600자 정도의 긴 글을 이재명 대통령이 X에 그렇죠. 네. 유럽 순방 중에 올렸습니다.
3: 그렇죠.
0: 지금 뭐 왼쪽에 보면 뭐 막스 베버 얘기하면서.
3: 네. 예. 그러니까 저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랑 같은 맥락인데 예. 여당이 포용하고 통합하고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막스 베버의 신념 윤리보다 책임 윤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깔고 있는데 저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선거 전에 저런 입장을 가졌으면 아마 지방선거 우리가 졌을지도 몰라요. 예. 선거 전에 본인은 뭐 스타벅스 마시는 사람 나쁜 놈, 투표 안 하는 놈 나쁜 놈, 일베 나쁜 놈 뭐 계속 편가르기 하고 갈라치기 하고 욕하더니 예. 선거 지고 나서 갑자기 정청래 대표 나온다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제 사실은 적반하장에 제가 볼 때는 아전인수격에 참전을 하시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 저게 전당대 앞두고 분명한 자기의 입장을 내는 것이어서 당원들이 받아들이는 무게 정청래 대표 본인이 받아들인 무게 제가 볼 때 이게 간단치 않고 심상치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0: 예,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4: 아니 근데 그 이재명 대 정청래 죽기설기 싸움 시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대통령하고 무슨 죽기살기 싸움을 해요. 불가능한 얘기고.
3: 이미 판정이 났습니까?
4: 아니 취임 1년 차에 여당 구성원 누가 대통령하고 죽기살기 싸움을 합니까? 그건 이제 야당에서 싸움 붙이려고 하는 얘기이고 불가능한 얘기고 윤석열 정권 때 그 1년 내에 가능했어요?
3: 그래서 윤석열 망했잖아요.
4: 아니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일방적으로 죽였잖아요. 있던 당대표 네. 내쫓고.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고 어쨌든 대통령은 정치 전체를 관장하는 정치인입니다. 때문에 여당이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약간 그 성찰적인 지방선거의 민심을 받아들고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서 예. 성찰적인 언급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장 중에 X에 쓴 글이 틀린 말은 없어요. 여당이 여당다워야 되고 여당다운 균형과 책임과 예. 통합과 포용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여당에게 주문하는 태도잖아요.
0: 예.
4: 다만 이제 저 메시지에 들어있는 함의는 지금 여당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 사인이에요.
0: 예.
4: 아까 이제 김규식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있었고 또 공항 환송에 당대표가 빠진 것도 그랬고 이번 메시지도 그런데 그 사이에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폐지 또 1인 1표제 이렇게 당내의 강경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에 대한 대통령의 저는 반응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난폭하게 개입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윤석열처럼 사람 보내가지고 나오지 마, 뭐 물러나, 예. 연판장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의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여당다움을 만들어가는 전당대회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0: 예.
4: 압박감도 클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정청래 대표도 진도를 많이 뺐잖아요. 진도를 안 뺀 상황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진도를 많이 나갔다.
0: 아, 진도를 많이 뺐다. 예.
4: 그리고 개인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세력이 지금 당내에 형성돼 있고
0: 예.
4: 세력 대 세력 간의 어떤 긴장과 갈등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0: 여기서 본인이 내려놓기도 쉽지 않아서 뭐랄까 약간 진퇴양난? 예. 이런 곤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1: 일단 대통령의 엑스액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고 정치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지만 함의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건 아니냐 요 말씀해 주셨고요. 네. 김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네. 너무 불편한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0: 아니
1: 당 대변인인데
0: 아니, 당직자니까. 뭐, 네? 당직자니까.
1: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해야죠. 아니,
2: 대변인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입장이라고 밝히고 하시면 되지 뭐.
1: 아니 너무 불편한 건 얘기는.
3: 아니 뭐 아니
1: 눈 찡긋하시면 제가 다 이해할게요.
3: 아니 지금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다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 뭐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지금 이제 주장의 시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지금 뭐 기사에서도 언론에서도 해석 투쟁 중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자가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입장을 주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이제 덧붙여서 이런 과정인데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의 뭐 그 혼란과 격랑의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의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뭐 그 문화에서는 어찌 보면 다양한 또 당연한 그 시간일 수도 있고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게 하나의 큰 줄기로 저는 민주당의 의견들이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큰 줄기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사퇴 또는 뭐 불출마를 주장하는 쪽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 상대로는 이긴 거 아니냐 아쉽지만 예. 그렇죠. 국민의 눈높이는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국민의힘 상대로는 이긴 선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그 뭐 정청래 지도부만의 책임이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측도 있잖아요.
1: 예.
3: 이런 거 이런저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계시고 당대표도 지금 메시지를 내고 주고받는 이런 그 상황이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이제 그 타임마다 큰 줄기들이 수렴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1: 건강한 긴장, 건강한 갈등을 통해서 보다 큰 줄기를 만들어 갈 거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2: 그러면 네. 아니, 제가 간단히 하나만 줄게요. 네. 박원석 전 의원이 단호하게 어떻게 죽기 살기 싸움이 되느냐 이재명 정청래가 그게 될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거는 이제 김근식 교수님께서 제목을 그렇게 뽑아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 이렇게 네. 표현을.
2: 그 표현에 대해서 박원석 전 의원이 그 말이 안 된다. 네. 집권 1년째 대통령하고 어떻게 정청래가 죽기 살기 싸움을 하느냐.
3: 그러니까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이 또 분분하지 않습니까?
2: 아니, 그 해석이 누가 이기고 지나야 되는 해석이죠.
4: 말이 빙빙빙 돌아가니까.
3: 그러니까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통해서 이번 선거의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 가장 그 근간으로 우리 당원들을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같이 투표하는 거잖아요. 7대 3으로. 그 선택의 기준들에 있어서는 뭐 그래도 우리 이재명 정부와 함께 그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그 기준으로 할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에 그 과정에서는 지금 그 정청래 그 대표께서 과연 그 이재명 그 정부하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1: 예.
3: 또 지금까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든지 공항 의전 문제라든지 또는 또 SNS 여당의 뭐 책임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님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본인들이 뭐랄까 고민의 시간으로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이제 뭐 24일 전후에서 뭐 전준이 꾸려지고 했을 때 종전의 사례처럼 대표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할지 거기부터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하나씩 좀 시간을 두고 가면서 좀 지켜보면 예. 보이지 않을까
4: 확실히
3: 싶어요.
4: 확실히 당 대변인답게 네, 상당히 선회해서 원론적으로
1: 아주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네,
4: 아주 정말 잘 답변을 하셨습니다.
2: 제가 만약에 대변인 없는다.
4: 제가 만약에 대변인이었다면 저렇게 못했을 겁니다.
1: 아니 양쪽의 주장을 초까지 분량을 제가 재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4: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답변하니까 양쪽에서 욕먹지라는 생각이
1: 당 대변인이잖아요. 이해해 주셔야죠.
4: 네, 어쨌든 네, 말씀 잘 하셨는데 예. 그 시빌워라는 말이 있잖아요.
1: 예.
4: 내전이라는 내전. 말이 있죠. 지금까지 명청대전의 양상이라고 하는 게 정청래 대표 개인과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어떤 미묘한 감정 갈등에 의했다면 이제는 정말 그 개파 대 개파로 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봐도 뭔가 이 내전이라는 말이 부합할 정도로 좀 죽기 살기 싸움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갖지 않았었거든요. 비판적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법사위원장 할 때

0: 부터 피감기관 인사들한테 선두가 서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나 정치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가 굉장히 투박하고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여전히 같은 생각이지만 전 이번만큼은 좀 측은지심이 든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그 찝찝한 승리, 미완의 승리가 정청래 대표 개인한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1: 예.
0: 결국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것이고 또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의 기조 그것에 대한 평가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 정부의 기조라고 한다면 부동산이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그리고 트위터로 올렸었던 플라톤 저질 발언이라든지 공소 취소라든지 그리고 기업의 뭐 그 초과 세수 초과 배분 이윤 배분 같은 것들 국민들에게 이 판단할 좀 어떤 꺼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분명히 대통령의 책임도 있는 건데 이걸 굳이 정청래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다 씌우면서 뭔가 다시는 당대표 출마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분위기 여론 조성하는 것은 좀 매우 부당한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대통령은 당대표를 끌어내릴 힘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끌어내리는 순간 레임덕이 항상 조기에 왔더라고요. 이준석을 내쫓았던 윤석열이 그랬었고 유승민을 내쫓았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었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그리고 본인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더 옳지 이렇게 뭔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한쪽 상대방을 이렇게 뭔가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은 전 부당해 보입니다.
2: 저도 객긴도끼니라는 생각에 분명히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성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있다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그래 죄송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한테 이렇게 공격할 정당성이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할 거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객인도긴 독인 객인이에요. 그 갈라치기하고 담아내는 그릇이 아니라 날카롭게 찌르는 창 역할을 했다는 것이 비단 정청래 대표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나서서 했던 경우도 더 많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필요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 악법을 통과시킬 때 청와대랑 여당이랑 그때 궁짝궁이 잘 맞았잖아요. 예. 대통령이 다 사후수용 사전무긴 한 거고 공소취소 특검은 더더군다나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을 민주당이 밀어붙인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도 서로 또 짜웅해서 하면서 이제 와서 나는 잘했는데 너는 못했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볼 때 너무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박원석 의원이 이길까 질까 해서 분명히 대통령이 이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내기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이준석 대표가 쫓겨났죠. 윤석열의 무지막지한 거친 행태 때문에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정말 사직생의 싸움이 시작되면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 측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그분도 개긴 독인 독인 개긴이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예측 불허라고 생각합니다.
1: 항상 내부에 쓴소리를 많이 하셨던 김우식 교수님이 지금 아주 신나셨다. 외부에 대한 쓴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환전평이 아주 좋아요. 지금 거의 조금 월드컵 축구 보시는 기분이에요 지금.
3: 아니, 조금 보니까 기대를 섞어서 말씀을 하신 거 아주 난장판 대라 이런 기대를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여당이고 대통령 임기 초에 전당대회고 임기 초에 일어나는 권력 경쟁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질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여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치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 그런 자중지라는 여당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치 전체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온전히 그럼 정청래 대표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어떻게 뭐 패배의 전적인 책임이 대표에게만 있겠어요. 그러나 당대표는 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이기고도 좀 이 마땅치 않은 찝찝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당 안팎에 꼭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뭐 담임선생님처럼 얘기 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정청래 대표는 약간 전시형 리더십이에요. 야당 대표로서 정권을 획득하는 그런 모먼트에 어울리는 리더십이지 여당 대표가 돼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치를 좀 이 폭넓게 설계하는 그런 데 맞는 리더십은 아닙니다.
1: 이재명 계속 끊임없는 빌자면 뭐 창 같은 역할이네요.
3: 끊임없는 선명한 개혁을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선명한 개혁이라는 게 결집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한테 필요한 게 그런 진영 결집일까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일일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뭐 정치인으로서 대표를 하기 여당 대표를 하기 함량이 떨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치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1: 예.
3: 정치 스타일이 일종의 이제 전시형 리더십.

0: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맞지 않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게 비단 지방선거 결과만이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당대표직 수행에 대한 종합적 평가 거기에는 뭐 공천도 들어가 있고 예. 선거 결과도 들어가 있고 당내 이런 여러 그 좀 결이 다른 계파 간의 통합 문제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목소리가 전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작년 전당대회 때하고 양상이 좀 달라요. 작년 전당대회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면 민심 해석은 당시 해석은 정청래 대표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꼭 그 대통령이 개입해서가 아니고 지금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건 이제 지난 1년간의 정치의 결과에 대한 국민 저 민주당 당원들이나 예. 혹은 국민들의 평가가 담겨 있는 거여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전면 대결을 선언해도 불리할 거다. 작년하고는 다르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뭐 의지를 가지고 본인의 계획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겠죠. 근데 글쎄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한 발 물러서서 다음 단계를 설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어울리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가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물러서야 될 때도 나아가면은 꼭 그게 좋지 않은 결과를 좋지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 여기서 한 발 물러설 것 같아요.
1: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최근에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인 STI 의뢰에서 ALS 방식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9일에서 1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들의 여론을 조사했는데 민주당 전대룰이 이번 전대룰은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네. 일단 여론으로 본다면 권리당원과 여론으로 본다면 이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포함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무당층 약 500여 명이니까 전체 여론조사 대상의 반절이 조금 넘는데 쭉 나온 걸 보면 김민석 후보가 34.8, 정청래 후보 20.3, 송영길 13.8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쭉 화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우측에 볼 수 있는데 김민석 후보가 꽤 높은 지금 화면으로 본다면은 좀 푸른색 하늘색이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고요. 그다음에 좀 검은색이 이제 민주당과 무당층을 합친 층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가 훨씬 높게 나왔어요.
2: 원래 뭐 원래부터 제일 높네요. 뭐.
3: 네. 그러니까 저게
1: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3: 지난 전당대회 때 박찬대 당시 후보에게 대통령의 힘이 실려서 의원 절대 다수가 그 캠프에 합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가 때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때 상황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민심 전체라기보다는 민주당과 무당층의 민심이긴 합니다.
1: 여기에 이제 34.8 나온 게 이제 김민석 34.8.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33.8, 정청래 20.3, 송영길 13.8.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 맞습니다. 405명이고 그다음에 김민석 31.3, 정청래 18, 송영길 11.3. 이게 민주당 플러스 무당층 507명. 대상입니다.
3: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그 민심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과 일체화되는 경향이 강해요. 이제 물론 이제 권리당원이나 정치 고관여층들은 이런저런 정보가 있고 이런저런 전략이 있고 계산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민주당을 지지한다 또 무당층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일체화돼서 동조화되는 경향이 강할 겁니다. 일반 민심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렇게 날선 공격과 반박 비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통령과 일체화되어 있는 당신과 민심에서는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죠. 저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최근 지금 주말 사이에 말 한마디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절간에 갔다는 보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이 집권 1년 차에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전당대회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을 때 모르겠어요. 정치 고관여층들. 그리고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굉장히 그 강렬한 지지층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대통령과 일체화되고 동조화되는 민심과 당심은 저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그다. 그래서 아마 이제 박원석 의원은 무조건 대통령이 이긴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건 지금 전쟁의 초반부고 지나면 또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노선 투쟁으로 갈 건지 권력 투쟁으로 갈 건지가 저는 향후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때 망했던 건 노선 투쟁을 하나 놓고 그냥 권력 투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선명하게 정청래 노선은 뭐고 이재명의 노선은 무엇인가를 갖고 생산적인 노선 투쟁을 하면 생각이 좀 바뀔 수 있겠지만 권력 투쟁으로 가면 현재 권력을 정청 내가 이길 수가 없죠. 그건 분명한
2: 근데 이제
3: 건데.
2: 저도 잠깐만 좀 말. 근데 이게 이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보궐선거 관련해서 그 이제 책임론 공방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선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평가는 이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전당대회 통해서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 이전에 이제 평가위원회 지금 구성이 됐고
1: 예.
2: 그 평가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서로의 저기 주고받는 공방 안에서는 이게 뭐 정청래 지도부만의 책임이냐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거냐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뭐 선거에 대한 결과는 당 지도부가 지는 건 맞는 거죠.
1: 예.
2: 포함해서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희 전당대회의 그 저 룰은 권리당원 70%하고 이제 그 여론조사 30%거든요.
1: 예.
2: 그 30%도 그 안에 이제 일반 당원이 또 있어요. 일반 당원 플러스 하고 이제 여론조사가 있는데 여론조사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가 무당층.
2: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저것만 봤을 때는 저거는 30% 안에서도 일부만 이제 포함되는 저 여론조사 결과인데 저것도 보면은 원래 김민석 의원이 가장 앞섰던 건데 약간 더 올라간 그런 추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제 우리 권리당원 지금 한 120에서 1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70%에 예. 해당하는 그분들이 지금 1인 1표제로 바뀌어가지고 작년 지난번에 전대만 하더라도 그 대의원 표가 20분의 1 정도로 해서 그 가중치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거든요. 온전히 다 1인 1표로 지금 되어 바뀐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변수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들에 대해서는 당원들 간에도 많이 지금 해석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로 그 해석 그 논쟁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큰 줄기가 저는 시간이 지나면 형성돼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형성되는 거 보고 우리 그 당원들하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그 판단들을 한 곳으로 수렴돼 가는 자연스럽게 수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봤거든요.
1: 예. 잠시만요. 저 이게 제가 박원순 의원님 말씀을 광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분위기지?
1: 예. 정권을 위한 잠시만요. 온웨어가 됐습니다.
3: 아유.
1: 광고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안심하지 마세요.
5: 네. 잠깐 사랑방인 줄 알았습니다. 네.
0: 광고가 짧다 보니까 네. 박성태 앵커가 중간에 하는 고자질 타임 네. 요걸 좀 놓친 것 같아요.
5: 방송은 영원하고 광고는 짧네요.
1: 광고 지금 막 많은데 예, 예. 저희가 이제 광고 시간은 예, 예. 광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거 다 받아주면 난리나요.
0: 네, 박원순 의원님. 그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에서 지금 뭐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뭐 힘겨루기를 하냐 이거보다 더 아쉬운 건 이 전당대회의 의제 아까 이제 김근식 교수께서 노선투쟁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그 지도부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권력배분 기능이고
1: 네.
0: 하나는 이제 당의 노선을 형성하는 거예요. 지금 당이 서 있는 어떤 상황과 또 앞으로의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근데 그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일종의 이제 정체성을 둘러싼 그런 논쟁과 계파적 친소관계 이것만 이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의 전당대회가 조금 더 생산적으로 진행되려면 이른바 이제 권력투쟁이 아닌 노선투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1: 예.
0: 정청래 대표와 뭐 김민석 총리가 됐든 송영길 전 대표가 됐든 이렇게 이제 구도가 형성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도 각자의 비전을 제출하고
1: 예.
0: 또 대통령이 정치 전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여당다움을 주문했다면 여당다운 태도를 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정치가 주목해야 될 여당이 주목해야 될 의제들은 한국 사회 변화의 방향 이런 거다 이런 걸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제출이 되고 좀 생산적인 논쟁을 한다면 이 과정이 치열하더라.

0: 라도 예. 그건 이제 당의 체질을 강화하거나 정책적인 자산을 남기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서로 진짜 막 물고 뜯고 그다음에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개파 싸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 끝나고 나서도 후유증이 심해요.
1: 예.
0: 아,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이겨 먹으면 뭐 할 거며 그렇게 해가지고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청래 예. 대표가 친명 친청 이런 구도에서. 전당대회 출마했다가 지면은 정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 저는 잘 생각해야 된다.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전당대회
1: 출마 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짧게 요 얘기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김근식 교수님
2: 합니다.
1: 이긴 총장님 박원석 의원님
0: 할 것 같은데 고민 마지막까지 할 것 같아요.
1: 김윤정 의원님
3: 저도 좀 저도 비슷합니다. 세모입니다. 세모.
1: 세모. 네. 네, 알겠습니다.
4: 개인의 바람은 아니죠.
3: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어제 사무총장이 직접 물어봤는데 답을 안 하신다고.
4: 아니 저는 그 예. 김민석 총리가 아, 예.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건 저 여론조사가 대통령의 기자회견부터 순방길에서의 김민석 총리의 초청부터 다 들어가 있는 조사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낮게 나올 수가 없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정원호 후보 같은 이슈인 거죠. 정원호 후보를 처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띄웠다가 예. 지지율이 점차 하락세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낙선이 된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출발이라고 좀 보고요.
1: 어떻게 될지 모른다.
4: 김민석 총리가 예. 사실은 청문회를 거쳤을 때 자료 제출이 0건이었었어요.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고 그냥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완전 그 높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리스크로 남아있는 거고 무엇보다 전 이번엔 서울시장 패배의 책임도 일부 전 김민석 총리에게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의 정원부터 시작해서 세운상과 재개발 그 막으려고 하는 그 무리수까지 분명히 서울 사람 시민들의 영향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좀 오래됐으니까 잊혀진 건데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문조 김어준 씨부터 시작해서 유시민 씨까지 정말 본격적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그걸 예. 들고 나와서 공격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이대로 불출마하게 된다거나 그런 인상을 받게 되면 정청래 대표도 뭔가 이 순교자의 이미지가 더 씌워지기 때문에 예.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1: 알겠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얘기는 혹시 유튜브에서 좀 더 하도록 하고 예. 본방송에서도 여러 주제를 일단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0: 아무튼 놀랍네요. 우리 이기인 총장이나 김근식 교수나 이렇게 정청래 대표를 높이 평가하는 처음 봤어요.
4: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
3: 이제 공통점은 민주당이 더 막 갈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2: 그게 아니고
1: 표정들이 자주 요거 이제 네. 이 얘기만 계속하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그렇죠. 하고 네. 여기 요것만 하고 민주당만 하다가 방송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루 저희가 네. 고루 얘기를 해봐야 돼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원식 셰프가 가져온 주제입니다. 의총 앞둔 국민의힘 장동혁 사퇴 요구안했는데 먼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대안과 미래 소속이죠. 이야기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5: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붕괴되었고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만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
1: 예,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일단 안 물러나시고 있어요. 김방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 목요일쯤 아마 의원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날 네.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를 할 텐데 거기서 뭐 사생결단식으로 전면전이 형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종의 이제 탐색전 뭐 이 정도가 이번 의총의 예. 분위기일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안과 미래라든지 또 뭐 친한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거고 지도부가 그걸 이제 뭐 방어하는 뭐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거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른바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영남당의 움직임이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분들도 장동혁 대표 체제를 내년 8월까지 임기 말까지 본인 임기까지 끌고 예. 가는 건 좀 무리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점식 대표의 그 얘기의 행간에서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다만 이제 그 이후 체제에 대한 이분들의 구상이 안 끝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비대위로 갈 거냐, 비대위로 간다면 누구로 갈 거냐,
1: 예.
0: 혹은 전당대회로 간다면은 자신들의 당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건 이제 다음 총선의 공천이죠 핵심적으로. 그 당대표 후보가 누구냐 이런 게 교통정리가 안 된 거예요.

0: 같아요. 생각들이 좀 다르거나. 그래서 아직 이제 그 영남당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당분간 장동혁 대표는 버틸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의원총회 전체가 다 장동혁을 물러나라라는 분위기로 돌아서더라도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지도체제가 붕괴되지 않으면 버틸 수 있으니까
1: 예.
0: 거의 그냥 뭐 억지로라도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면 뭐 하겠어요? 아무런 리더십 발휘가 안 되고 지금도 사실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타가지고 이 선거 책임으로부터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악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게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을 위해서 좋은데 이제 물러나게 할 방법이 뭘까? 이게 이제 두고두고 국민의힘에서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저는 이제 우리 당에서 그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대세론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1: 예.
2: 그러니까 뭐 원로들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기 초재선 의원 모인 대안갑이라고 합니다만 일종의 개혁파 범개혁파 그룹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1: 예.
2: 그다음에 이제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듣기로는 이른바 친윤 기득권 주류 세력에서도 표면화시키지는 않지만 일단은 용도 폐기해야 될 거 아니냐.
1: 예.
2: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포스트 장동혁을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친한계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범 분위기를 본다면 아, 장동혁 대표 사퇴는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다. 다만 이제 그 당사자인 본인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형국일 뿐이지
1: 예.
2: 사퇴가 부당하다 또 사퇴를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은 제가 볼 때 소수화돼 있고 저는 이제 크게 대세는 형성돼 있다고 보고 다만 이걸 지금 뭐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피 튀기는 싸움이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의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세와 흐름이 형성돼 있으면 그냥 대세에 맡기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친한계도 그렇고 조용히 있는 게 맞다. 여기서 나와서 손가락질하면서 너 내려와라라고 하는 건 내려오게 할 방법도 없고 당내 분란만 더 커지기 때문에 모처럼 지방선거 이후에 선전했다고 하는 평가 속에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1: 예.
2: 굳이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장동혁 대표 이후에 당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에 대한 물밑에서의 조용한 준비와 전략적 프로그램과 스케줄을 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대안과 미래 외에는 사실 대안과 미래도 사퇴라고 원칙적 입장만 냈지 의원총회를 한다 하더라도요. 사퇴라고 하는 간헐적 의견이 나오는 것이지 사퇴 안 하면 내가 사퇴하겠다. 뭐 사퇴 안 하면 농성하겠다. 사퇴 안 하면 장애투쟁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퇴 흐름에 몸을 맡기자. 당을 맡기자. 저는 이런 분위기가 대세라고 봐요.
3: 보니까 이미 장동혁 대표는 식물 대표가 된 것 같거든요.
1: 예.
3: 이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제 이번에는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였는데 다음에 이제 총선이잖아요. 본인들 공천이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친윤 그룹하고 뭐 친한파라든지 소장파 이 대결 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세균 원내대표도 뭐 그 저기 친윤계 저 인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공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변수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반대할 것 같아요. 현재 당권파는.
1: 예.
3: 그래서 뭐 한동훈 한동훈 의원이 복당한다든지 뭐 또는 그 중도나 뭐 그 저 세신파 아니 소장파 의원들이 뭐 당권을 잡는 이런 거에선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
1: 예.
3: 다만 이제 그 장동혁 그 저 체제가 내년 8월까지잖아요.
1: 예.
3: 내년 8월까지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더 언더찐윤인 더 뭐 장동혁을 버금가는 그런 저 대표가 저기 물색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저기 비대위 체제로 할 만한 대타가 구해진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급할 건 없어 보인다. 당권파 입장에서는.
1: 예.
3: 그래서 이 체제가 그대로 갈 것 같고 다만
4: 좀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갈 것 같다.
3: 예, 당권파 입장에서는 뭐 그게 뭐 본인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혼자서 막 저렇게 뭐 부정선거 주장하고 뭐 저기 재선거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그러려냐고 그냥 냅두는 것. 이거는 정말 공당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오히려 또 나경원 의원까지 더 같이 뭐 거들면서 지금 재선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1: 예.
3: 상황들은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공당의 책임들은 가져가면서 당내 그 싸움들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5: 저도 정당 생활을 한 13년쯤 하고 있는데
4: 오래셨네요.
5: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이 한 선거를 두고 양쪽 국민들은 전부 다 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1: 예.
5: 정당의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도 다 졌다고 얘기하는데 딱 두 사람만 지금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청래와 장동혁 대표는 서로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이게 어쨌든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쓰고 있다는 그 증거로 좀 보여지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

0: 후보의 리더십만으로는 다음 차기 총선에서 그리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예. 기획적 부정이라기보다는 총체적 부실이라는 접근으로 일반 대중들한테 좀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당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좀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2020년에 창당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6년간 비상대책위원회만 11번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이번에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내려오고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면
1: 예.
0: 국민의힘의 개념상 대표로만 지금 20번째예요. 6년 동안 3.3명씩 당대표를 갈아치운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당입니까?
2: 잠시만요. 그래서 결론은 너무 많이 바꿨으니 당대표는 그러니까 그냥 있어야 된다.
0: 이게 어떻게든. 어떻게든 장동혁 대표한테 이 공개적으로 내지는 대외적으로 시비를 걸 게 아니라
1: 예.
0: 어떻게 할 건지 내부에서 좀 최대한 해결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도 장동혁 대표도 좀 안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뭔가 명분을 만들어준 다음에 출구 전략을 만들어준 다음에 뭔가 이렇게 명예로운 퇴진을 하게끔 해야지
1: 예.
0: 이렇게 자꾸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당대표 쫓아내기가 계속해서 복마전처럼 반복되면 글쎄요 그렇게 탈환한 권력이 영속되지 절대 영속되지 않기 맞아. 때문에
1: 방식이
0: 다시
1: 중요하다.
0: 한번 성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 설득이
3: 물밑에서의 네. 조용한 준비와 전략
1: 네.
3: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걸 저는 대안과 미래나 저는 뭐 누구나 뭐 저를 포함해서 뜻 있는 분들이 지금이야 좀 그 뭐 모이진 않고 있지만 차분하게 장 대표 이후의 당을 지금 이긴 총장이 말한 것처럼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해서 거듭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과 프로그램과 비전을 준비하는 기간이 오히려 필요하다 저렇게 생각해요.
1: 예.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당내 많은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물론 당 지도부 정의용 사무총장이 쓴 올림글을 보면 선거 그렇게 진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사퇴 요구하냐 오히려 민주당과 더 싸워야 된다라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일단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고 지난 주말에도 올림픽공원에 잠실 개표소 집회 현장에 갔는데요. 사진을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피켓을 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이전에 이제 검은 마스크에 검은 모자 이렇게 썼는데 약간 어차피 들킨 거 그냥 마스크 벗겠다 이러는 것 같아요. 예. 아 저기 지금
0: 피 한
1: 잔이 아니고
0: 커피 한 잔이에요.
1: 커피. 네. 커피 한 잔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0: 피 한 잔.
1: 저기 지금 잘려
0: 커피
1: 있어요.
0: 한 잔의 자유,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인데 피 한 잔의 부정선거 외칠 자유가 되니까.
3: 근데 저걸 일부러 저렇게 올린 건가요?
4: 저는 예. 마스크를 벗은 모습의 그 의미 혹은 메시지를 달리 생각합니다.
1: 예.
4: 초반에 마스크를 쓰고 갔을 때는 아직 부정선거 구호가 저 광장의 대세가 아니었어요. 본인이 부정선거 피켓을 두고 암약을 했던 겁니다. 얼굴을 가린 채. 그랬다가 지금 부정선거 구호가 대세가 됐어요. 저 광장에.
1: 예.
4: 그러니까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사실은 내가 암약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의 최대의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능이에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을 수권 능력을 회복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당의 노선을 정하고 또 당의 전략을 구사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이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당 쪽의 실책으로 몇 군데 얻어걸린 거예요. 그조차도 그 지역의 후보들의 개인기였고 장동혁 대표가 그 지역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1: 예.
4: 서울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대구는 뭐 가긴 갔었죠. 근데 그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보고 이긴 겁니다. 본인의 기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렇게 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이대로 그냥 주저앉으면은 다음이 없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물러나더라도 출구 전략을 갖고 물러나겠다. 다음 전당대회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예. 여력을 가지고 물러나더라도 물러나겠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로서는 당내에 그런 이른바 강경지지층 극우라고 하는 이분들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되잖아요. 그분들 결집에 지금 마침 마땅한 이슈가 딱 만들어진 거고 저기에 이제 본인은 올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1: 예.
4: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게 고민거리인 겁니다. 아까 이제 김근식 교수 얘기하셨듯이 당의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분들이 지금과는 다른 그런 보수 정당의 이제 노선과 방향과 전략을 재정립할 시간을 갖는 건 좋은데
1: 예.
4: 그에 못지않게 당내의 다른 원심력, 극우 원심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게 무시하지.

0: 못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거기가 이제 승리하고 득세한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국민의힘 내에 당원 기반으로 봤을 때 한 20, 30% 이상의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예. 그러면 이들을 다 잘라낼 거냐. 아니면 그 내에서 뭐 기묘한 동거를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1: 저도 저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2: 압수수색 피 한 잔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의 자유. 예.
1: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 투표에 대해서는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된다. 다 공감하고 여야 간에 공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재선거와 관련해서 선을 굳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당락에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법원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2030 청년들이나 많은 국민들은 내 한 표의 참정권이 훼손된 그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거를 예.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이용하고 있어서 그런 그 주장들을 계속 해야지 그 자기네 그 저 국민의힘의 그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나경원 의원까지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경원 의원도 지금 차기 뭐 전대나 이런 것들의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오세훈이라면 재선거 주장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잖아요.
2: 예.
1: 그것도 다분히 그 저 국민의힘 안에 있는 그 강성 지지층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그 자기만의 그 전략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게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2: 예.
1: 그래서 빠르게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지금 아직 이용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빨리 국정조사라든지 필요하면 특검도 하고 그리고 저 궁극적으로는 개헌까지 빨리 해가지고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저런 것들은 자제시킬 의총을 통해서 저런 걸 논의해야 됩니다.
3: 그렇습니다. 뭐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2: 정근식 교수님 보시기에 제가 여쭤보려고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요즘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려요. 전면 재선고도 하고 내가 오세훈 시장이랑 받았다.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건데 오세훈 시장 물러나면은 다시 안 된다. 오선이 연임이 다시 안 제 연임전에 걸렸을 때 임기 시장 안 했으면 괜찮다. 전당대회를 노린 건가요?
3: 뭐 그렇다는 소문이 많죠. 그러니까 포스트 장동혁을 고려한 존재감 확인이란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2: 예.
3: 근데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나 나경원 의원이나 두 분께 조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 잠실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건 뭐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인은 정치인의 언어로 대중의 언어를 바꿔놓는 게 필요한 역할인 겁니다.
2: 예.
3: 그러니까 저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초기에는 재선거를 주장했었고 재선거의 기본 정신도 민주주의 대한민국 2026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어떻게 우리의 참정권이 훼손되느냐에 대한 분노였거든요. 그걸 그럼 어떻게 잘 담아 안아서 제도권인 여야의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와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정치의 문법으로 바꿔놓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언어로 바꿔놔야 돼요. 그런데
2: 예.
3: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가서 처음에는 검은 머리 검은 마스크 쓰고 가서 계속 가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뭐 봉변을 당하니까 나중에 나왔는데 최근에 좀 그 집회 성격이 좀 변질됐잖아요.
2: 이제 너무 이제 부정선거 요구한 그렇죠. 얘기한 분들이 많으니까.
3: 그렇죠. 변질되니까 마스크 벗고 이제 흰색 모자 쓰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어를 그대로 그들의 언어에 그냥 매몰돼서 그들의 언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제1야당 대표는
2: 예.
3: 저 언어를 어떻게 옮겨올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그러면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풀 것이고 그다음에 선관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참정권 훼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야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이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2: 예.
3: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편승하는 건 정치인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치인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2: 정치인의 길은 아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로는 이기 셰프가 가져온 수술대 선관위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원내협상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유튜브에서
4: 좋습니다.
2: 본방 시간은 다 되세요. 유튜브에서 하도록 하고 네 분과 함께는 조금 뒤에 유튜브에서 더 날 것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5: 네.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0: 한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천?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전 세계가 열광하는 K-POP, K-드라마, K-뷰티, K-푸드. 그렇다면 K-금융은? 세계 100여 개국 4억 명 이상을 어부바하는 신협.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합니다. 평생 어부바
2: 신협.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네, 오늘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이 광고 시간에 나눴던 얘기 포함해서 유튜브에서 보다 더 날석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굴단지분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
2: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3: 안녕하십니까, 변상욱 기자입니다. 7월 22일 상하이 우전 항저우로 역사와 예술을 만나는 인문학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4: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겸 사진작가 오재철입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인생샷 찍는 법을 1대1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3: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의 품격을 바꾸죠.
4: 선착순 딱 40분만 모십니다. 4박 5일 정말 특별한 추억 CBS C2에서 함께 만들어요.
3: 여행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4: 특별 할인 중 서울 771-1932.
5: 당신의 생애에 있어 가장 눈부신 날은 흔히 말하는 성공의 날이 아니라 비탄과 절망 속에서 생에 대한 도전을 느끼고 장차 올 성취를 기대하는 날.

0: 프랑스의 소설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말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땡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여전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오후 들어 오존 농도도 짙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남부권에서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도 있겠습니다. 되도록 한낮에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전주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31도, 춘천과 대구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도 좀 더 덥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강원 중북부 산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 달의 인력이 강해서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기간으로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오늘 내일 사이 전남 해안 제주 해안으로 폭풍의 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광고하기 좋은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 엄마
3: 민준아
2: 유정아
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5: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3: 아빠 늦게 와도 돼.
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3: 나도 바쁘니까 끊어.
4: 주말에도 긴급 돌봄.
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7: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 제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이순환 우수 제품.
9: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8: 무상 방문 수거.
9: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7: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9: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12: 레인보우.
1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월요일이 유난히 피곤하다라고 느끼는 데에는 월요병이라는 이름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요.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 월요병이라는 이름 대신 휴일의 여운이라고 바꿔 부르기만 해도 피곤함이 그럭저럭 견딜만해질 겁니다.

애정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울다 웃다 하느라고 늦도록 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모처럼 여행에서 돌아와서 기분 좋은 피로를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말 동안 이렇게 다양한 감정의 파도를 경험한 뒤에 다시 성실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서 반듯하게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들 모두 일상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겠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6월 15